쿱의 I See a Different You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목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주말권 아침이기도 하죠. 오늘은 좀 어제와도 다르고 또 그제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여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비 오는 곳도 있나 봐요.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또 비 맞으면서 뛰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보내주셨고 나가기 싫었는데 일단 나가서 한 10km 뛰었다는 분의 사연도 있었고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아, 서민기 씨 맞는 얘기네요. 너무 뛰기 싫다가도 막상 1km 설렁설렁 뛰다 보면 5km도 결국 완주하게 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뭐 그 슬로우 러닝 뭐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덜 힘들기 때문에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오늘 한 1km만 더 뛰어볼까 뭐 하다가 한 뭐 5km, 10km 채우시기도 하고. 아 2793님 두 달째 아침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요 며칠 더워서 나가기 싫더라고요. 일단은 나가자. 나가야 된다. 이 마음으로 나왔는데 역시나 걸으니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좋죠. 저는 일단 나가면 약간 땀을 흘려야 된다는 욕심이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9412님. 남편한테 녹색 티셔츠를 하나 사줬는데 색이 영 안 맞더라고요. 근데 반품하기 귀찮아서 그냥 완전 잘 어울린다고 폭풍 칭찬해줬더니 어떡하죠? 그 뒤로 남편이 녹색 옷만 입어요. 심지어 옷 살 때도 녹색만 골라요. 사실 녹색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더 죽어 보여서 이상하거든요. 진짜 어떡하죠? 유유. 아, 남편분은 이게 본인의 퍼스널 컬러라고 하잖아요. 본인한테 이제 어울리는. 예, 이걸 이제 골라주시는 분들도,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퍼스널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녹색 쉽지 않아요.

근데 네, 녹색 쉽지 않은데 어떡하죠? 일단은 건강 세트 드립니다. 멀티비타민 철분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839님 주말에 캠핑 가서 먹을 찌개 얼리려고 된장찌개를 한 솥 끓여서 식히려고 뒀는데요. 냉동실에 안 넣고 그냥 출근한 게 지금 생각났어요. 아, 오늘 날씨는 100% 상할 것 같은데 된장찌개 상할까 봐 일을 못 하겠어요. 아, 내 찌개. 아, 그래요. 이거 십중팔구. 네.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거든요. 그리고 더워질 거라고 하거든요. 네, 뭐 폭염주의보 내린 곳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곳은 된장찌개 진짜 잘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름에 네,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아, 진짜 아깝네. 네. 아,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음식을 찌개 같은 거는 국류는 이제 만들어서 얼려서 캠핑할 때, 아, 이런 방법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 된장찌개가 걱정되긴 합니다. 5877님, 사진작가입니다. 지금 유치원 견학으로 수족관 가는데 날이 엄청 더워요. 후덜덜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 예쁜 추억 많이 담아 오겠습니다 하셨어요. 수족관은 그 내부에 있으니까 그래도 더운 곳에서 돌아다니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죠? 지금 밖에 이 시간부터 벌써 좀 더위가 느껴지시죠? 시원한 차 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밥 먹을 때마다 녹초가 됩니다. 밥 좀 먹자고 얘기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야, 22개월이면 진짜 밥 먹이는 게 일이죠. 맞아요. 요 정도 되면. 근데 그, 저는 두 아이를 뭐 제가 다 책임진 거는 아니지만 뭐 다 겪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밥 먹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뭔지. 예. 그 당시 많은 분들에게 또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해요.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근데 멀티비타민 철분제 건강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윤인숙님이 청해 주셨어요. 하치와 TJ의 남쪽 끝섬.

미국 보스턴에서 한 남성이 한 달 동안 박물관의 공식 도슨트인 것처럼 행세해서 화제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주말마다 박물관을 찾아가서 직원처럼 행동하면서 이 관람객들을 모아서요 전시 작품을 안내했다고 하는데 마치 베테랑처럼 그림과 유물에 대한 설명을 유창하게 풀어냈지만요. 조사 결과 그가 한 말은 대부분 직접 지어낸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관람객들은 자연스러운 진행과 자신감 있는 태도 때문에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고요. 내부 직원이 아닌 사람이 반복적으로 단체 관람객을 이끌고 다니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박물관 측이 사실 확인을 한 끝에 그가 직원 행세를 하며 가짜 설명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해당 사연이 화제가 되자 누리꾼들은 얼마나 자신 있게 거짓말했으면 사람들이 다 속았을까? 저 사람한테 설명 들은 사람들은 다시 설명 들어야겠다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중국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학을 직접 가르쳤다가 아들이 시험에서 6점 받아왔다는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아이들 숙제를 함부로 도와주지 말자라고 부탁드렸는데 역시 중국의 한 아버지가 아내가 아들의 숙제를 봐달라고 부탁하자 이것을 켜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AI 챗봇인데요. 아내 말에 아들의 숙제를 본 순간 아버지는 본인이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요. AI 챗봇을 켜주며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AI한테 물어봐라. 아빠보다 AI가 더 잘한다 라고 말하며 아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본인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했다는데 이 두 사람의 평화는 아주 잠깐이었고요. 곧 들어오는 아내에게 그만 촉발되었습니다. 아내는 SNS에 아들 숙제를 도와주라고 했더니 AI 챗봇을 켜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라며 분통이 터진다고 글을 올렸고요. 이 아버지는 요즘 세상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AI 챗봇을 얼마나 더 잘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아들에게 AI 챗봇을 잘 다루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이다 라며 변명을 남겼다는데요. 소식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남편한테 애들 숙제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아버지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나 내가 해? 얼마 내게 할까? AI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라고 하거든요. 했었습니다. 근데 뭐 AI 활용법을 잘 아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예, 앞으로 뭐 점점 우리 생활 깊숙이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AI한테 수업을 듣고 나서 이 아이가 몇 점이 받아올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설마 6점은 아니겠죠? 예, 어제처럼. 015B 이태권의 H 얘기해 드릴게요. 송재희 씨가 청해 주셨고요. 이번 뵙죠.

가족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모시고 네 아시잖아요 뭐 가족 바보 제가 집에 있을 때 뭐 하겠어요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네, 태호 파파님 반갑습니다 아, 커피는 뭐 안 드신다고 하니

여쭤봤더니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4473님, 저희 남편은 옆에서 아 나한테 가스레인지 닦는 거 좀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네요. 그런 거라도 해야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는 그쵸. 6715님, 전 남편의 병원 보험 청구요. 진짜 해주기 싫은데 맨날 맹한 표정으로 어떻게 나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에이 안 해 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 또 네 이렇게 나오시면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유독 이런 뭐 그 서류 같은 거 처리하는 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 예, 그렇긴 한데 이윤정님, 아빠가 사달라고 한 물품 계속 확인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알아듣고 주문했는데도 물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제품명, 특징 말씀하시면서 이거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1번 안암동이었습니다. 안암동. 네, 오늘 뭐 이 동네 추억 있으신 분들 많네요. 네. The Bird and the Bee의 Private Eyes 들려드리고요. 3번 뵙죠.

0: 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

0: 대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차할 땐 어디로?
2: 사진으로 올카.
1: 대차할 땐 어디로?

KBS가 중계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2주간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매일 월드콩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콩 어플 접속 후에 상단의 배너를 통해서 퀴즈를 푸시면 월드컵 공식 굿즈 유니폼과 햄버거 세트까지 다양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시죠. Let's play football.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신박한 지식들 환영합니다. 청취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좋은 신박한 잡학사전 알잘신잡.

자, 비치보이즈의 코코모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박한 정보들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죠. 7862님, 요즘 주식 오를 때 다들 불장이라고 하잖아요. 전 주식장이 빨갛게 불타올라서 fire의 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황소, 불, B-U-L-L이죠, 보. 황소였더라고요. 황소가 불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 확 들이받는 모습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볼장이래요. 그 영어로 하면 볼이죠. 그 불장. 반대로 내려가는 장은 곰, bear죠, bear. 곰장인데 이 곰이 아빠를 위에서 아래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불장, 곰장. 그래서 저 얘기 처음 듣습니다. 뭐 주식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도 그건 줄 알았어요. 불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활활 타올라서 아 주식이 타오른다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곰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베어 곰 발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 같다고 해서 재밌네요. 네, 불장 곰장. 7587님. 본인 외모에 자신 없는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한 연구팀이 SNS에 올라온 글 43만 개를 분석했는데 가해자는 대개 자기 외모에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에 연구팀은 평소 자기 외모 콤플렉스를 풀지 못하다가 온라인상에서 남을 공격하는 걸로 해소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는데요. 형님, 참고로 저는 온라인에서 무지무지 온화해요. 아주 순한 초식동물입니다. 저는 칭찬만 써요. 칭찬만. 예, 우리 칭찬 파티. 그래요. 평소에 외모 콤플렉스를 풀지 못해서 온라인상에서 아주 그 나를 숨길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공격적으로 변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전문가들 연구팀이 뭐 이렇게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시죠? 자, 2004님은요. 차디는 살면서 가장 그리운 시절이 있다면 언제인 것 같으세요? 혹시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15세에서 20세 초반 아니세요? 심리학에서 회상 범프라고 가장 선명하게 그리워하는 나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인생에서 중요한 첫 경험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라서 그렇대요. 하셨습니다. 아, 그 가장 그리운 시절이 15세에서 20대 초반. 아,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절이면은 이제 중3에서 뭐 대학교 1학년 정도 약간 그 정도의 나이대잖아요. 그 시절을 우리가 굉장히 좀 아름답게 채색하고 예쁘게 뭐 스토리도 조금 더 얹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기억의 왜곡도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 시절에 아름다웠나 하고 정말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아.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그 시절이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막 이렇게 레인보우처럼 포장되어 있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의 왜곡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단언컨대

중2 때요. 그때 한일 월드컵이라 중학교에서 우리나라 낮 경기 있으면 단축 수업하고 친구들이랑 함께 시청 가서 응원하고요. 학원은 땡땡이 치고 아직 엄마는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엄마 미안. 아유 뭐 수십 년 전인데 뭐. 예. 어머님 잘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그나저나 월드컵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일도 아침 경기죠? 네, 오전 경기죠. 아, 내일 경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멕시코가 또 홈 경기, 홈그라운드이기도 하고 또 워낙 잘하는 팀이라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우리 팀들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내일 경기 매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다 모아주시고요. 0152님. 분명한 것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기.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요. 그 외에는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아, 아무 때나 다 돌아가도 되는데 그 날만 딱 가고 싶지 않다. 에, 남편을 만났던 처음 만난 날.

사연 소개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맞춤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조지오 모로더와 칼리 미노우가 함께했죠. Right Here Right Now.

네, 잠깐 눈물 흘릴게요. 네, 감동해. 아니 그쵸. 중간에 전화도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그 블루투스 연결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기사님.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유경님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사님도요, 지금 뭐 문자 보내지 마시고요. 이따 목적지에 도착하셔서 음악 앨범으로 문자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께도 저희가 감사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감동이 있네. 영광에서 군산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또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9095님, 주민센터에 타로 수업 들으러 가는 중이에요. 선생님께서 종강기념으로 수강생 모두에게 궁금한 점 타로로 한 가지씩 봐주신다는데 차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하셨습니다. 근데 타로 이걸 수업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 뭐 그렇게 배워야 되겠죠. 이 타로 점을 치려면. 그렇죠? 저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초에 되면 또 그 큰 행사가 하나 있어요. 예,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예. 달팽이 리프팅 크림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아, 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구나. 처음 들어요. 예. 하긴 뭐 이런 수업 받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예, 타로 이런, 예, 그런 타로 카페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고 계시겠죠. 3544님, 매주 목요일마다 고3 아이 때문에 절에 갑니다. 가서 등 올리고 절은 할 줄도 모르면서 108배 꼬박 하고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옵니다. 우리 팀 08년생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고3 부모님들은 이제 벌써부터 좀 긴장, 뭐 벌써부터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뭐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자 아세요? 옛날 과자. 고구마 과자, 뭐 이렇게 그 소라 과자 이런 거. 진짜 옛날 과자들. 얘들은 안 녹잖아요. 제일 잘 녹는 건 외화스인데. 새우과자 뭐 이런 칩 종류들도 잘 녹기는 하죠. 지금 뭘 물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잘 녹아야 되는데.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자,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들을게. 2638님이 청해 주셨네요.

영웅 씨, 형이 지난해 승봉도 다녀온 차승봉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신기해서 집사람과 15주년 기념으로 여행 다녀왔는데 이렇게 딱 나오네요. 아 진짜 이름이 같아.

관련이 있으신 것 같은 승봉도 가보셔야겠습니다. 아버님은 영종도, 영종도는 우리가 뭐 자주 가는 곳이니까 공항도 있고. 예. 그래, 아버님이 이 영자 종자 쓰시고, 네, 남편분이 이 승자 봉자 쓰시는. 오, 그래요. 8464님. 아까 콩으로 들어주신다는 버스 기사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군산의 고속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휴게소 도착해서 문자 보냅니다. 늘 청취하고 있답니다. 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2: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 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 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 대행진.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0: 심준아 씨. 에피소드 많은 그런 두 분의 에피소드 부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주제는 긁힌 분들. 자, 이런 얘기가 또 옛날에 없었는데 요새는 긁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뭐 때문에 무슨 말로 긁혔는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김치전과 해물파전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심진화, 백가씨 두 분과 돌아오겠습니다.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모 오늘도 알뜰살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가
2: 심진화의
0: 소신 발언. 자 에피소드 부자 에브 백가씨 그리고 꿀피부 개구먼 꿀개 꿀개 싫어해.
2: 아 예. 좋아요. 왜요?
0: 그래요?
2: 꿀개 좋습니다. 꿀개.
0: 예. 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청소 관련 자격증만 4개 있는 백가씨.
1: 네.
0: 아, 요즘 이제 구독자 집 청소해주는 콘텐츠 괜찮습니까?
1: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백가씨는 보면은 항상 사람이 깔끔하고 뭐 액세서리 뭘 하나 하더라도 예, 좀 잘 어울리게 아침에 네. 이렇게 저녁 때 준비를 합니까? 나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입고 가야지 준비를 해요?
1: 네, 보통 전날 옷 입을 걸 준비해 놓고 왜냐면 아침에 그것 때문에 늦는 경우 어릴 때 많았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요.
0: 백가씨도 화를 많이 냅니까?
1: 저 화 잘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요?
0: 예, 알겠습니다. 과거의 후로 말씀하시네요.
2: 안 냈습니다.
0: 안 냈습니다.
1: 아, 네.
0: 알겠습니다. 예. 자, 뭐 방송이 계속 퇴보되고 있어요. 진아 씨는 어때요, 진아 씨?
2: 저는
0: 진아 씨도 깔끔해요, 집은?
2: 아, 아니요. 저 집은

0: Born to be. 그렇게 자연스럽게
1: born
0: 태생부터.
1: Born to be your life. Yes. 알겠습니다.
0: 그래서 김원효 씨가 굉장히 꼼꼼하게 청소해서 저는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2: 이번에 그 제가 이따 끝나고 청소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좋은 청소기. 특히 대형견 키우시는

0: 말이 요새 또 새로 나와가지고.
1: 근데 이게 글기라는 말이 약간 약간 그 조롱하는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2: 그래요?
1: 어. 긁혔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2: 아니 그 약간 내 자존심을 이제 좀 건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0: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쌈이 나. 야 찔리냐? 이런 뭐 어. 뭐라고 그랬어? 근데 긁혔어? 이거는. 화내기는 뭐한데
1: 기분이
2: 기분이 비꼬면서 하는 얘기 같다.
0: 화내기는 뭐하지만 기분이 상한다. 찔렸어는 이제 쌈이 나고.
2: 그러니까 이거 긁은 자기 혼자 이제 그 남은 그냥 얘기했는데

0: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상해에 다녀온 회사 20대 후배랑 점심을 먹게 된 거죠.
1: 네? 상해요? 대박. 거기 요즘 핫하긴 한데 20대들한테 재밌는 데라 팀장님도 재밌을진 모르겠네요.
0: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20대가 재밌는 곳이면 40대가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재밌어 보이던데 나 허거도 좋아해. 요즘 맨날 자기 전에 너튜브 찾아본다니까.
1: 네? 진짜요? 팀장님도 여행 갈 때 너튜브 참고하세요?
0: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짜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어? 어! 상해 브이로그 보면 갈 때 진짜 많던데.
1: 진짜요? 팀장님도 브이로그를 보...

0: 아저씨, 선배님.
1: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아, 그 맞죠. 제가 진짜... 재서 오빠한테는 재서 오빠라 그러는데 예. 명수 선배님한테는 선배님이라고 하네요.
0: 제 생각 두 살 차이야. 뭔 상? 제 생각 나랑 두 살 차이야. 나 70년생이요. 그러니까 백가 씨도 80인가 그러죠?
2: 저 81이요.
0: 그러니까 백가 진화까지는 형 동생이 돼요. 오빠 예, 오빠 그쵸,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연예인은. 효리 씨까지 오빠가 돼요. 근데 아저씨라고 그러면 확 좀 긁혀.
2: 그렇다고 선생님.
0: 선생님은 아이유가 선생님.
2: 선생님.
0: 아이유 씨가 처음에 저한테 호칭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야 그냥 뭐 편할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오빠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오빠로 해요. 그냥 선생님으로 해라. 네, 장난으로 그래. 장난으로. 예. 그 선생님이 됐어요. 가르쳐준 게 없는데. 아유 정말라 아, 이거
1: 아니 근데 또 백가 씨가 너무 잘 살려가지고 후배 역할을 네. 아, 진짜 있는데 진짜 더 긁힌 것 같아요.
0: 아, 진짜 많이 긁혔어 나도.
1: 네. 너무하네
0: 진짜 너무하네 정말 진짜. 아, 나이 때문에 긁히면 아, 무시하는 거잖아.
1: 그쵸.
0: 네, 돋보기 쓰고 뭐 보는 줄 알아요. 아직 돋보기는 안 쓰거든요.
1: 그러니까.
0: 예. 그러면 두 분은 예. 아, 일단 백가 씨야 뭐 워낙 여행을 많이 다니고 네. 예, 그쪽 전문가지만 어떠세요? 이렇게 여행 정보를 어디서 좀 많이 얻으세요?
2: 저도 요즘은 너튜브나 예. 네, 뭐 너튜브는 또 SNS로도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1: 맞아요.
2: 그런 거 이제 또 이제 그런 걸 검색하다 보면 그런 알고리즘으로 잡히다 보니까
1: 네.
2: 좀 그런 게 많이 얻더라고요.
1: 아니 요즘에 AI

0: 마지막도 아 이걸로 터졌습니다. 예.
1: 옛날 스타일.
0: 유로 댄스의 네. 마지막은 항상
2: 아,
0: 터지죠.
2: 최고죠.
0: 뭐라도 쥐어 터지든지 뭐가 터지게 터져요. 예. 네. 자 갈게요. 극. 자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 누구세요? 예, 사진관에 증명사진 찍으러 갔다가 긁혔습니다.
0: 왜요?
2: 저는 별 생각 없이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사진 기사님이 절 보시더니 아유 걱정 마세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진짜 아무 걱정도 안 했거든요.
0: 네.
2: 근데 촬영 끝나고 보정본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아유 제가 피와 살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0: 네.
2: 아니 사장님 제 보정 사진이 피와 살을 갈아 넣을 정도인가요?
0: 좀 사장님이 오버하셨네요. 네.
2: 이거 좀 기분 나쁠 수 있겠다.
1: 네.
0: 기분도 기분이지만 좀 썩 좀 약간 좀 겸연쩍네요, 되게. 어차피 그냥 그저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2: 민망하네.
0: 하는 건데.
2: 민망하네.
0: 뼈와 살이 갈았다는 얘기는 뭐 정말 무슨 대형 수술도 아니고.
2: 그렇죠.
0: 예, 아무튼 좀 민망하긴 하네요.
2: 그렇죠.
0: 예, 이거 긁혔다 인정합니다.
2: 네, 긁혔다, 긁혔다.
0: 예, 긁혔다 인정하고요. 이번에 백가시 한번 가볼게요.
1: 제 예전에
0: 예.
1: 네. 그 병원에 갔어요.
2: 네.
1: 그 제 비염이 심해서
0: 예.
1: 그 비염 검사하러 갔는데 그 간호사분이 저를 보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0: 네.
1: 안녕하세요. 이제 의사 선생님 오시기 전에 누워서 이제 뭐 준비해 주시면서 저한테 갑자기 밑을 것도 없이 저희 연예인이라고 해가지고 할인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아 누가 깎아달라고 그랬어? 아 내가 언제 깎아달라고 그랬냐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저희 연예인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갖고 그대로 일어나서 그냥 나갔죠. 죄송합니다. 하고.
0: 야 너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니?
2: 아니 근데 저도 이런 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누구 제 주변에 이제 뭐 배우나 이런 좀 유명한 연예인이 많아가지고 같이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뭐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난 괜찮은데
1: 네.
2: 근데 옆에서 진아 씨는 뭐 저기 많이 이런 거 뭐 찍으셨죠? 뭐 그냥 나한테 예 그래서 안 해도 되는 되게 위로하고
1: 네.
0: 나도
2: 나를 위로해.
0: 나도 그런 거 있었어. 죄송한데 연예인 DC가 안 돼요. 그러면 백가 씨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잖아요.
1: 네.
0: 그럼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인원 날릴게요. 여기 안 된다. 일어나 그러면 아니 또 장난으로 아니 해드릴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유머러스하게 받으세요. 예예. 예.
2: 그럼요.
0: 이렇게 얘기하면 백가가 이상해지네.
1: 네. 긁혔어요.
2: 긁히지. 긁히지.
0: 미안합니다.
2: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1: 아니 박명성 씨한테 긁혔습니다.
0: 박명섭 씨요?
1: 네. 박명섭 씨한테 긁혔습니다.
0: 예, 그 아무튼 유머러스하게 백가신 넘겼으라고 믿고요.
1: 네.
0: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긁힌 네. 사연들 죄송해요 제가 좀 긁어가지고 죄송해요.
1: 아 긁지 마세요.
0: 아,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예, 이런 사연 계속 소개할 거예요. 최고의 사연한테는 선물도 드립니다.

0: 진짜.
1: 아, 근데 그게 좀 당황스럽다. 별거 아닌데 되게 긁혀요.
0: 아, 이거 진짜 긁힌다.
1: 네.
0: 나이트를 갔는데 부킹 죄송합니다. 이게 부킹 이런 거를 전혀 손을 안 잡으면

0: 정석이 교체하셨어 다른 회사로. 진짜로.
1: 아, 엄마 긁혔네요. 네,
0: 완전 긁히셨죠.
1: 아버지가 동안이니까. 네. 아버지가 동안이니까 아들 셋인 줄 알고.
2: 네. 아 이거는 나도 다시는 그 컷 입은 안 불러.
1: 아 근데 그분도 네. 그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네. 그거는 좀 긁힐 수 있죠. 네. 어머니도 그렇다고 코디를 바꾸신 것도 어머니께서도 좀 네. 성격 있으시네요.
2: 아니지 그럴 수 있지.
0: 아니 우리 엄마 성격 장난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코디 분께서는 네. 지금이라도 네. 예 마음에 어떤 그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고요. 자 아무튼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0: 그럼요.
1: 예, 까불다가 괜히 남저 기분 나쁘게 하니까 다음 사연 또 가볼까요? 예.
2: 운전하는 김 여사. 예. 동창 모임에 갔어요. 빡센 화장은 촌스러운 것 같아서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화장하고 옷도 끄안꾸 스타일로 공들여서 입고 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그러는 겁니다. 야 귀찮아도 화장 좀 하고 아이 좀 차려입고 다녀. 우리 나이에 막 이렇게 다니면 아파 보여. 친구야 나 2시간 꾸몄거든.
1: 불매.
2: 아,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약간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자기가 좀 부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 그렇지.
2: 아,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건 좀 얄미운 것 같아.
1: 좀 그런 게 좀 있죠. 남자들은 뭐 우리가 안 꾸미면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0: 그렇지.
2: 근데 말든지? 오히려 여자들은 진짜 아니어도 예쁘다고 하는데.
1: 아, 맞아.
2: 가식적으로.
1: 그렇지.
2: 뭐야 살 빠졌어. 살 진짜 안 빠졌는데도 살 빠졌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걔가 쪘다고 하면 그치 좀 찐 것 같다야 막 약간 이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약간 뭐 머리 했어 옷 샀어 뭐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 뭐야 너 빼 그거 뭐야.
2: 그치.
1: 진짜 같다. 진짜 같아 이거. 뭐야 이거 12개월 할

0: 아, 네. 아직도 아이 같네요.
1: 예, 그래요. 예. 백가시의 마지막 그 목욕관이 이거에서 어. 네. 빵 터졌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2: 안녕히 계세요.
1: 자, 두 분 보내면서 노래 듣죠. 리쌍, 시아, 유진이 함께합니다. 눈물.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속에서 진짜 식은 땀을 흘리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오갔는지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와 생방송에 지각을 하는구나. 두 달도 안 된 신입 DJ가 지각을 해서 생방송에 늦는구나. 정말 폴킴도 미쳤다. 제대로다. 다행히도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0925번님께서 오 저도 상큼한 것만 찾아요. 폴님은 상큼한 거 뭐 좋아해요? 저는 색

0: 상품권 토이 백화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한 번 토이 백화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화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2: 요즘 주식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명희님께서 하귤은 껍질 다 벗겨서 청으로 만들어 시원한 물, 탄산수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하귤은 좀 이렇게 단맛보다는 새콤한 맛이 강한 그런 귤인 것 같네요. 그렇죠? 청으로 만들어 먹으면은 설탕도 많이 들어가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더울 때 탄산수 넣어서 에이드 해 먹으면 진짜

써야 되고, 네, 저는 네, 사 먹습니다. 그거 집에서 만들어 먹다가는 이제 지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못 만들어 먹어요 이제. 3637번님께서 저 학율 선물 받아 먹는데 자몽보다 덜 쓰고 레몬보다 덜 쉬어요. 새콤한 맛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새콤한 애들 좀 안 단 과일들도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몽도 좋아하고 레몬도 좋아하고 약간 제 취향일 것 같긴 합니다. 2896님께서 반가워요. 여긴 제주입니다. 오늘 제주분들 기분 좋으시겠다. 강의 전에 잠깐 시간 내서 보내봐요.

진정한 미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맛 좋아하는 사람, 고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음식에 이제 엣지를 더해주는 이런 향신료들, 이런 향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 세계의 미식가다. 네, 아니면 말고요. 정민서님께서 상큼한 거 좋아하면 미식가 같아요. 우리 남편도 저보다 새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미식의 세계는 신맛의 세계라고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될까? 이거 청으로 담궈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모과 같이 생기기도 했고. 네, 아 감사합니다 사진. 저희는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폴킴의 커피 마시고 정신 차릴게요.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오후에 미팅 있어요?

8344번님께서 풀킨님 안녕하세요. 안산의 요거트 매니저입니다. 너무 더워 정신이 없네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부탁해요. 아, 또 요맘때쯤 이렇게 시원하게 요거트 마셔주면 기분 너무 좋죠. 더우니까 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제가 얼음 가득 채워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진미정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0: 앞으로 빠지지 말고 계속할 수 있도록 폴디가 정신 차려 운동 계속해야 돼 외쳐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약간의 혼 좀 내주세요. 오호 그래요. 헬스장 러닝머신. 저는 러닝머신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TV 보거나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도 있고 어차피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머신 위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813번님 러닝머신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거울 한번 보시고 네 우리 올라갈지 말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로 해요. 혼내달라고 했으니까. 4281번님 제주에는 상큼한 애망도 있답니다. 수확 한 달 앞둔 애플망고 떨어지지 말라고 열매 달아매는 중이에요. 아 애플망고를 애망 저는 정말 아 우리나라에 내가 모르는 과일이 이렇게 많구나 너무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애플망고가 아니라 무슨 커다란 앵두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 사진에서 그런가 너무 맛있게 익었는데요. 엄청 달고 안에 열어보면은 진한 노란색의 망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달 것 같다. 오 맛있겠다. 8197번님께서 애견 미용 배우는 학생인데 오늘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이런 날도 있는 거겠죠? 2시에 끝나는데 언제 2시 됩니까? 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보니까 애견 미용 쉽지 않더라고요. 힘내셨으면 해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4: 안녕하세요.

0: 님께서는 순살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닭은 무조건 뼈가 있어야지 훨씬 맛있다. 지금 밖에서 우리 팬분들이 고개를 막 좌우로 막 아니다 절레절레 하고 계신데 이렇게 나뉩니다. 어때요? 순살파예요? 뼈파예요? 밖에 분?
1: 뼈!
0: 아 뭐야? 반이라며? 아 둘이 나뉘었어요? 아 봐 여러분 나뉩니다. 그 많이 뽑힐 것 같은 쪽으로 투표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치킨 스타일은 1번 순살파 2번 뼈파. 아 저는요 아 나 이런 고르는 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아 정말 어떡하면 좋아. 저는 뼈파라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뼈가 있어야지 이 뜯는 맛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갈비처럼 약간 이렇게 물어뜯는 그 맛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 지금 약간 야유와 지금 괴성을 지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토의를 지금 밖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결과 발표

육성재 치킨 듣고 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스텔라 장도 오렌지로 앞에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아니 뭐 오렌지랑 치킨 갖고 이렇게 노래까지 쓸 일인가? 라는 생각이 아니 얼마나 오렌지랑 치킨이 좋으면 노래 한 곡이 뚝딱 나오냐고요. 정말 감도 안 온다.

뼈파. 이게 무슨 뜻이죠? 야구는 순살, 축구는 뼈파. 약간 야구는 약간 눈을 더 뗄 수가 없나요? 약간 뼈를 발라먹을 시간이 없다는 걸까? 어허, 뭘까요? 어, 작가님도 야구장에서 먹어야 해서 순살. 이거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야구장은 왜 순살이에요? 아, 직관할 때는 편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려서 먹어야 돼요? 뭐, 아, 누가 보면 뼈를 직접 뭐 닭을 해체해서 튀겨서 먹는 줄 알겠어. 5870님께서 태권도장 사범님 하는 아줌마입니다. 순살파입니다. 양 많이 더 많잖아요. 우리 사범님들 내일 치킨 먹자. 오, 사범님들 좋으시겠다. 2109님께서 저희 식구 4명 인천에서 서천으로 2박 3일 캠핑 가고 있어요. 저희 식구는 만장일치로 아뼈입니다. 아, 이 집안 아, 내 스타일이네. 자, 오늘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은, 아,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미식의 국가였습니다. 뼈파였습니다. 밖에 우리 팬 지금 주저앉았어. 어떡해. 순살파가 20%밖에 없어요. 뼈파가 80%. 뼈파의 완승 압승입니다. 부부부부부. 아, 내가 기분이 좋네.

방송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0170번님께서 학부생들 방학해서 학생들 시험지 채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동 중에 들었는데 집에서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응원해 주시면 학생들 점수 즐겁게 주겠습니다. 아, 저 항상 저는 선생님이 돼본 적이 없어서 이 채점을, 이 많은 인원의 채점을 어떻게 매번 다 할까 의문이었거든요. 아,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겠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문자 읽어드렸다고 신나서 막 틀렸는데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8207번님께서 폴님, 이게 바로 키캡이라는 물건입니다. 처음 보죠? 불도 들어와요. 저 8207번님, 제가 어제 들었는데 키캡은 한물 갔대요. 키캡을 이제 아직 아니에요? 뭐야, 나한테 어제 키캡은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 도대체 내가 알아서 유행을 좀 따라가볼만 하면 왜 유행은 항상 끝나는 것인가?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유행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유행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유행을 시작해야겠어. 나만의 유행, 가요광장의 유행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기로 해요. 제가 다음에 이상한 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뭔가 유행거리를 만들어봐야겠어요.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그 주제 스포에서는 살짝 기대가 이제 안 되긴 하거든요. 뭐 로이킴? 정승환? 네, 아무튼 저희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하늘색에 청량한 옷을 입고 있는 폴킴이 귀엽게 마중 나와 있을 거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6: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글레오?
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저녁 먹자.
1: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2: 국밥 제육 돈가스.

0: 남자들의 소울 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널 사랑해 하지만 널 미워해 그러나 널 좋아해 but 널 좋아해 nevertheless 이거 어렵다. 평생 함께 하고 싶은 표식대학 정재영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표식대학 정재영입니다. 와.
0: 카메라 보면서 이거 한번 직접 해줘 봐요.
1: 예, 아 제가 제대로 한번 해드릴게요.
0: 네, 제대로 해주세요.
1: 널 사랑해 하지만 널 미워해 그러나 널 좋아해 but 널 증오해 nevertheless 평생 너와 함께 하고 싶어 nevertheless
0: 아 이게 강약 조절이 좋다.
1: 예, 예. 왕급 조절이 좀 있어요.
0: 예, 계속 이게 이렇게.
1: 근데 저를 따라하시는 분 중에 가장 네. 싱크로가 좋았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아 요거 진짜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들 따라해 주셔가지고 많이 봤는데 오늘 저 좀 깜짝 놀랐어요.
0: 아 중 이거 어려워요. 중간 광고 나갈 때랑 연습했거든요. 혼자서
1: Nevertheless.
0: 중간에 호통 한 번씩 확 쳐줘야 되니까.
1: Nevertheless.

0: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약간 휴양지룩.
1: 어, 그니까.
0: 예, 예, 오늘.
1: 오늘 약간 뭔가 그 되게 고급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0: 아, 진짜? 오. 아, 오늘 또 약간 뭐랄까, 이 고급진 곳에 오다 보니까. 또 오늘 약간 하늘색인데, 네. 오늘 저는 약간 그 땅 느낌으로. 어, 하늘과 땅.
1: 아, 땅이에요? 예. 나무.
0: 예, 토.
1: 3802번님께서, 페도라 웃겨요.
0: 아, 예.
1: 아, 진짜.
0: 웃기다기보단 멋있는 거죠. 예. 저거는 멋있는 거예요.
1: 아, 그런 거예요?
0: 예, 저거는 멋있는 거예요.
1: 여러분. 아, 우리가 미처 몰랐네.
0: 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저거는 멋있는 거.
1: 페도라 웃긴 거 아닙니다. 네, 멋있는 거예요.
0: 네, 페도라는 멋있는 거예요.
1: 정효미님께서, 재형님 브라운 계열 색상 착장 입고 오셔서 그런지 완전 곰 같아요. 근데 약간 웜톤인가봐. 이런 톤이 너무 잘, 제가 입으면 저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이런, 이런 갈색 계열이.
0: 아, 진짜요?
1: 어,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약간 되게 멋있는 남자 느낌이 좀 나요.
0: 어, 저는 근데 저도 진짜 파란색 옷을 많이 입어봤었는데, 네. 파란색 옷이 안 맞더라고요. 신기하게.
1: 아, 그래요?
0: 어, 파란색 옷이 안 맞고, 이런 약간 갈색, 네. 뭐, 좀 노란색, 약간 아. 이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1: 그래, 확실히 웜톤이다.
0: 그러니까, 웜톤인가 봐. 아, 나 웜톤인 거 처음 알았네, 오늘.
1: 7689번님께서, 재영님은 찐 곰 같고, 폴님은 곰 모양 젤리 같아요. 아. 제가 좀 띠하죠. 네. 우리 육하님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0: 글로벌 러버도 나가네.
1: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콩으로 듣고 계신가요?
0: 아, 그러시지 않을까요?
1: 이야, 대단한데요.
0: 7682님께서 재영님 내일 축구는 누구랑 볼 거예요? 그리고 치킨은 순살파예요 뼈파예요? 아 이거 뭔가요? 저희 한번 했거든요. 지금 뼈파가 예.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압도적으로 80%가 뼈파였습니다.
1: 아 저는 사실 그렇게 치킨을 그냥 막 드시는 분들이랑은 대화를 잘 안 하긴 합니다.
0: 이게 무슨 뜻이죠?
1: 아 뭐냐면 네. 그 각 치킨 브랜드의 그 치킨 종류에 따라 다르게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라서.
0: 어 진짜 디테일하다.
1: 예예예. 예, 예. 뭐 여기서 이제 브랜드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 어떤 튀김이 강한 네. 그리고 그 안에 속살이 굉장히 어떤 기름이 또 꽉꽉 차 있는 그런 수분감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뼈로 가고 그리고 이제 순살이 좀 더 강점이 있는 예. 그런 어떤 강정류라든가 이런 강정. 거는 무조건 예 순살로 가고
0: 아 근데 닭강정이랑 치킨이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1: 아 근데 이제 같이 파니까요.
0: 너무 간결하다. 예예 예, 예. 이해가 쏙 됐어요 지금. 예, 예, 예. 자 3522번님께서 재영님 아내분이 라디오도 듣고 계신가요? 라디오 듣고 피드백 주신 거 없으세요?
1: 아 라디오를 그 저번에 네. 제가 왔을 때 네. 저거 뭐야 이거 다운받는 걸로 몰라가지고
0: 아이고야
1: 예 그래서 이번 오늘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0: 아 이제 해주신
1: 예,
0: 거예요?
1: 그 콩 그걸 다운받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저번에 배웠잖아요.
0: 아 듣고 계신 와이프님 잘 계시죠? 네 건강하게 몸 관리 예,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홀킹 예, 항상 응원해요.
1: 아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0: 김지훈님께서 재영님 별그램

0: 서로 찍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진밖에 안 남더라고요.
1: 이 와이프에 또 영향이 있다.
0: 예, 예, 영향이 굉장히 커서. 예.
1: 어, 결혼하기 전에는 좀 달랐습니까?
0: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이제 비즈니스적인 것만 계속 올리다가.
1: 철저하게.
0: 예, 예, 철저하게 아. 비즈니스적인 건 또 홍보용.
1: 아, 그쵸.
0: 예, 홍보
1: 중요하니까.
0: 그쵸. 그러다가 오. 이제 조금 무드가 바뀌었어요. 이제 아. 사진도 좀 올리고.
1: 이런 무드, 감성적인 무드로 가는 거 전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근데. 예. 저는 올리면서 느꼈어요. 아,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1: 아, 반응이 좀 다른가요?
0: 아, 반응이 좀 달라요. 확실히 네. 코미디언은 웃긴 걸 올릴 때 좋아하더라고요.
1: 아, 그럼 마지막 사진 여러 개 올릴 때 마지막에 웃긴 걸 하나씩 올려주시면
0: 어. 인플루언서들처럼
1: 네, 네.

0: 수, 네. 양치, 어. 몸, 네. 발.
1: 아, 그쵸. 예. 아, 발과 몸은 또 별도로.
0: 발을 그거 있잖아요. 그 칙칙 뿌리는 거.
1: 아,
0: 그걸로 하니까.
1: 깔끔하게.
0: 예, 그거 이제 그 뭐든 다 닦이는 그걸로.
1: 아, 발 닦으니까. 강력한. 원래 그 발, 원래 발용이 발용으로 안 쓰시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람들.
0: 아, 요즘에는 발용 아니더라도
1: 성성으로
0: 예,
1: 쓰죠.
0: 5만 대 다 쓰잖아요.
1: 그쵸,
0: 예. 근데 어쨌든 그거 한 다섯 개인데 예. 그냥 칙칙 뿌리고 물로 이렇게 끼얹으면 끝이니까.
1: 맞아.
0: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네. 뭐 트리트먼트
1: 아~
0: 뭐 이런 것도 하시고.
1: 맞아.
0: 그리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네. 그 여성분들이 화장실에서 네. 이뻐지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어, 뭐 안에서 뭘 하길래 이뻐지나요?
0: 뷰티 타임, 뭐 털 정리나 뭐 이런 것도 하고.
1: 정말 미치겠네.
0: 예, 예, 뭐 그런 이뻐지는 시간이
1: 관리.

0: 으로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해봤자 면도밖에 없으니까.
1: 맞아. 저희 네. 머리도 짧고 남자들은.
0: 그러니까요. 예.
1: 77 엉이님께서 10분이면 양반인데. 맞아. 10분도 안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0: 군대에서는 3분만에 씻어야 되는데요.
1: 아, 근데 군대 사실 군대에서 진짜 제일 깨끗하지 않아요?
0: 군대에서 제일 깨끗하죠.
1: 군대에서는 진짜 조금만 냄새나도 그쵸. 옆에 군인들이 다 싫어요.
0: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오이빈으로 씻기 때문에.
1: 요즘에 오이빈으로 안 씻어요.
0: 아, 요즘에 안 씻어요?
1: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아, 저는 오이빈으로 씻어가지고.
1: 요즘에는 머리가 없지만 다 제일 좋은 순한 샴푸 이런 거 다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니, 머리가 없는데 왜 샴푸를 씻지? 나는 다 비누로 감았는데.
1: 송현주님이 10분 이내에 씻어야 피부에 좋다던데요.
0: 오,

0: 진짜요?
1: 맞아. 너무 오래 씻는 것도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김경민님께서
0: 나도 10분 전으로 끝납니다. 매일 샤워를 하니 그냥 샤워기로 물 한번 싹 뿌리면 끝.
1: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매일 샤워를 하니 그냥 샤워기로 물 한번 이거는 헹굼 아니에요?
0: 좀 약간
1: 비누칠은 해줬으면 좋겠다.
0: 태토처럼 씻으시나 보네요.
1: 너무 태토다.
0: 예, 완전 네. 태토시네요. 예.
1: 박옥부님께서 저희 집은 양치 빼고 3분이면 나와요. 진짜 씻은 건지 의심스러워요.

0: 입니다. 5398님께서 양치는 3분씩 하시긴 하는 거죠. 아,
1: 어, 저 양, 그러니까 양치를 하는 거는 뭐 3분 이게 몇 번이었죠? 30번씩이었나요? 10번씩이었나요? 뭐 약간 있잖아요.
0: 근데 10번인가 30번밖에 안 해요?
1: 이 한쪽 그 아, 한쪽 당. 아, 네, 근데 네. 그 제가 최근에 저도 좀 배운 게 있는데 네. 그 양치할 때 치약 성분이 네. 그 이빨에 남아 있어야 이게 불 쏘라 가지고 코팅이 되는데 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 물로 헹구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요, 사소하지만 이럴 때 삐친다 입니다.
0: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뿐인 조카에게 온갖 장난감부터 간식, 옷, 학용품 다 사줬는데 나 민석이 삼촌이 더 좋은데? 이럴 때 삐쳤어요. 너 내가 너한테 얼마를 쓴지 아니?
1: 여자친구랑 PC방에 갔는데 뭐야? 레벨이 그 정도야? 제대로 긁혔어요. 그날 데이트 끝나고 여자

0: 아니 왜냐면 난 집에 가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1: 아 과자를 먹으면 안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에서 약간 삐치는 거죠.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해? 야, 그러니까, 웃기려고 한번.
1: 약간 이건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고자질하는 거죠.
1: 꼼지르는. 예, 그럼 우리 이런 거 지켜줘야 돼.
0: 그러니까
1: 남자들끼리 서로. 예,
0: 팀원이잖아요.
1: 그러면 멤버들 피식대학 멤버들 중에서 제일 잘 긁히는 멤버, 잘 삐치는 멤버.
0: 제일 잘 긁히는 멤버 아무래도 용주 형이. 예, 조금 이제 섬세하다 보니까 네. 저는 용주 형 앞에서 말을 좀 조심합니다.
1: 그래서. 아, 그 정도예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 우리 나이 먹을수록 조심해줘야 돼. 나 금방 삐친다.
0: 또 형이니까 또 네. 동생들이 긁으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1: 그래요. 예,
0: 나이가 어리니까.
1: 너무 삐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아내에게 삐친 적.
0: 아 아내 네. 아내에게 삐친 적. 아, 뭐 이것도 삐쳤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집안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빨래를 개고.

0: 가는 기사님과 내비 없이 가신 기사님이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1: 아, 내비 없는 기사님이 한 10분 정도 느릴 거예요. 뭐.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0: 단체 줄넘기님께서 회사 끝나고 퇴근길에 친구랑 약속이 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먼저 연락해서 잡은 약속인데 친구가 늦게 나오더니 한마디 합니다. 아 맞다, 너 있었지? 그 순간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 살짝 삐쳤습니다.
1: 아 정말 그 이거는 네. 뭐랄까
0: 민망하니까 이렇게 말한
1: 예,
0: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약간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 좀 뭐 약간 준 거죠 그 아. 너 좀 일찍 다녀라 좀 준 거죠 느낌을
0: 그냥 근데 친구니까 삐치는 거지 친구가 아니었으면 그쵸, 화가 그쵸. 났겠죠.
1: 아 반대로 얘기한 거구나. 아, 늦게 나온 친구가 아 맞다 너 있었다고
0: 그렇죠.
1: 아 이러면은 너무 경우 없다. 이건 긁힌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대 맞아야 돼요. 진짜.
0: 아니 이 친구 밥 사야 돼요.
1: 아 이 친구 밥 사야 돼요.
0: 커피든
1: 진짜.
0: 밥이든 예. 사야 됩니다.
1: 아니면은 이 친구가 이제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그 늦게 온 친구한테 한마디 하면 돼요. 너 아직 안 갔어?
0: 마지막에?
1: 아, 마지막에.
0: 아, 괜찮다. 아, 이런 예. 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1: 반대로.
0: 너 아직 안 갔어?
1: 너 아직 안 갔어? 오, 너 오늘 오래 있네? 이런 거.
0: 너 왜 왔어? 약간 이런 거. 네. 2446번님께서 네. 폴킴이 유행에 둔감한가 보다. 키캡도 이제 알고 왁풋볼도 모르고. 아, 나 왁풋볼 어제 들었는데 왁풋볼이 뭐였더라?
1: 키캡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왁풋볼이 뭐죠?
0: 뭐, 왁풋볼 뭐였죠?
1: 왁풋볼이 뭐예요? 왁풋볼.
0: 왁 부시는 거.
1: 아, 왁
0: 부셔.
1: 볼인데 왁왁 부셔가지고 막 가지고 노는 그런 건가 보다.
0: 아, 맞아. 나는 그 볼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 슬라임 같은 거잖아요. 나 이걸 부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부시지?
1: 아, 그 소리가 약간 부시는 소리가 나서 그런가?
0: 이렇게
1: 부드덕부드덕 해가지고. 그게 뭐 심신의 안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심신의 안정을 하려면 명상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폴킴의 가요광장 쿨 FM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끼리 수다 떨다 보니까 왁부부를 모르는 거에서 크게 현타가 오고 있었어요. 네. 8334번님께서 왁부부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네. 궁금한 게 약간 어릴 때도 이제 막 뭔가 슬라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만지면 인체에 좀 안 좋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고무차륵 같은 거. 오,
0: 막 요즘은 만지고. 이렇게 요즘 좀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좋게 나오는 거겠죠?
1: 아, 뭐 왁부부를 또 만지시는 수많은 사업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예, 그냥 뭐 몸에 좋게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혹시 모르니까.
0: 네, 말을 제가 바꿀게요. 근데 눕고 잘게요. 바꿀 위해서 누워서 잘게요. 제가 죄송해요.
1: 예, 예. 수많은 사업자분들이 또.
0: 아, 네. 아, 그렇게 말하면. 예. 9803님께서 네,
1: 작년 우리 회사에 서로 반말하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동기들한테 다 반말하는 후배들이 저한테는 반말을 안 해요. 좀 삐쳤어요.
0: 어, 왜 그러지?
1: 이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으니까
0: 나이가 많아 보여서
1: 불편한 거야. 아, 좀 불편해요. 약간 그러니까 같은 동기 동갑 그 선배님들이어도 그 뭐랄까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선배랑은 좀 덜 친해지고 싶다. 혹은 아, 좀 아직 좀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혹시 좀 반말했다가 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0: 9803님이 되게 위험 있게 생기셨나 보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평소에 어조가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약간 중점에 좀 무서우신 느낌이라면 먼저 다가가서 그럼 더 무서울래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0: 막 한참 나이 엄청 많은 선배님께서 와서 폴킴아 말라. 못 나요.
1: 아, 더 깍듯해지지. 내가 뭐 실수했나?
0: 제가 그걸 어떻게 그래요?
1: 예,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0: 박태준님께서 친구랑 카페 갔습니다. 내가 먼저 이 집 디저트 맛있다 해서 데려갔는데요. 친구가 케이크 한 입 먹더니 사진은 잘 나오겠다. 아, 속상했어요.
1: 아, 속상한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박태준님께 네. 제가 또 이런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제 같이 간 친구도 맛있게 먹고 싶어서 간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맛에 불만족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점을 찾아서 얘기해 주신 거죠. 아. 이 안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맛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친구가. 근데 걷다 대고 맛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진실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야.
0: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 음이 있잖아요. 아,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사진은 잘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와 달콤하다. 와 디저트다.
1: 우와 단맛이다.
0: 우와 진짜 달콤해.
1: 우와 설탕 맛이 느껴진다.
0: 우와 크림 진짜 부드러워. 와 진짜 생크림 같아. 아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부정적인 표현은 굳이 안 해도

0: 그 외가 안 보였을 수도 있죠. 사진이 그치. 화질이 옛날 안 좋았겠지.
1: 아니면 사실 동아님이 더 잘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네. 아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엄마가 아빠를 만났구나 하고 오. 그냥 몸으로 느낄 수도 있었던 건데 네. 못 느낀 거잖아.
0: 아, 아직은 아빠가 잘하는 걸 못 본 거지.
1: 아빠가 잘하는 걸 못 본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왜 만났어?
0: 뭐, 잠깐만요. 그 얘기 옥타브 올려서 얘기하세요. 우리 동아님 지금 긁혔을 수도 있어.
1: 아 근데 아빠 왜 만났어?
0: 진짜 미치겠다.
1: 치트키다 치트키.
0: 8790님이 친구랑 쇼핑하는데 점원분이 동생이랑 사이가 좋네 라고 해서 진짜 긁혔어요.
1: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거죠.
0: 성숙해 보였나 보다. 아, 성숙해 보였나 보다.
1: 아유, 근데 그래도 뭐 저기 동생이니까 다행이죠. 뭐 근데 어머니라고 하거나
0: 분명 점원분은 진짜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말을 하신 걸 거예요.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생분이 아마 돈이 더 많아 보여서 지갑 열려고
0: 그래서 일부러 예, 예, 예. 예. 자 요즘 하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듣고 올게요.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듣고 왔습니다.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피식대학의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소하지만 이런 거에 긁혔어요. 긁힌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9030님께서

0: 저한테만 말 안 해주고. 아 그럼 근데 그들도 그분들도 서로 대화를 한 게 아니고
1: 각자 준비한 각자
0: 거죠. 어,
1: 각자 그냥 내 것만 챙긴 거야.
0: 어...
1: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마음이죠. 이 모임에서 네. 나는 아내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도 내포돼 있는 거죠.
0: 아 근데 저 죄송한데 그 저는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어쨌든 한 명이 희생자가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집에 가면 나는 얼마나 또 칭찬을 듣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걸 노린 거예요. 예, 제로섬 게임을 노린 건데
0: 아마 0302님께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예, 나중에 밥 한번 사셔야 될 거예요.
0: 사달라고 하세요.
1: 예, 다른 네. 남편분들이 사달라고 꼭 하시면은 흔쾌히 사주실 겁니다. 너 덕분에 우리 부부관계 더 좋아졌다.
0: 좋아졌다. 0700.
1: 네, 0700님이 같이 삼수하는 친구가 술 끊었대요. 야 임마, 너 진짜, 진짜, 진짜.
0: 근데 이거는. 이제 0700님도 같이 끊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방금 저의 말을 긁히셨으려나?
1: 그럴 수도 있어요.
0: 아 근데 왜냐면 그 친구도 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몸이 안 좋아졌거나.
1: 혹시 폴킴님은 삼수 별로 안 좋아하세요?
0: 아 저 너무 좋아하죠. 저는 이제 저는 네. 안 끊고 네.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1: 아니 근데 본인...

0: 자, 조심히 가시고요.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5: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폴킴의 가야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5760님께서 저는 오늘 가요광장 때문에 치킨 시켰습니다. 뼈로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저도 치킨 시킬까봐요. 너무 맛있겠다. 저는 오늘은 만약에 시킨다면은 이렇게 뭔가 양념이 듬뿍 묻은 요런 애들로 먹고 싶어요. 자극적이게 아주 센 놈으로 뼈 이시오. 4741번님이 폴님 내일은 길 잘못 들지 말고 오세요. 정말 말도 마세요. 지금 문자로 오늘 폴킴님 지각했나요? 라고 오신 분도 있는데 안 했습니다. 지각 안 했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 정말 위험했습니다. 내일은요 더 빨리 집에서 출발할 거예요. 내일은 오늘은 관리 중 끌어올려.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와 함께합니다. 패션, 뷰티, 자존감, 멘탈 그리고 텐션까지 관리하고 싶은 분들 내일도 꼭 눌러오세요.
8: 자신감 끌어올려.
0: 저 진짜 내일은 아침에 그 보약이라도 하나 챙겨 먹고 오려고요. 네, 진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준비했습니다. 조유리의 이제 안녕 들려드리면서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진모님, 저는 매일매일 주식 확인하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전 오늘 코스피가 9천 갔는지도 몰랐는걸요. 정말 축하할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둡니다. 예, 저는 30년 둡니다. 그렇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왔다 갔다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에 그냥 뭐 대단하다 좋다 뭐 가끔씩 들어가서 그런 생각은 하는데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9천을 갔다니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진모님. 전영희님. 우와 우와 우리 이쁜 가비님 안녕하세요. 너무 예쁜 뿜뿜 가비님 모습에 기분 좋고 행복해요. 오늘도 2시간 함께해요. 영희님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진짜 귀빈님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귀해.

제 이제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애칭자 뭐 이름 정하는 감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을 좀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신감은 살짝 없는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자신감 아닙니까? 저 자신감 가져볼게요. 여러분 제가 시원한 가비리카노 오늘도 준비해놨어요. 오늘도 한 잔씩 꼭꼭 받아가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 게스트홍 어떤 옷 입고 왔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잠시 후 2시 반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날이죠. 지난주에 출장 갔던 골든차일드 장준씨 오시고요. 이번엔 개그맨 원소윤씨가 잠시 출장을 가셨어요. 대신 저의 영원한 단짝 승헌씨가 옵니다. 장준씨와 승헌씨의 조합 궁금하시죠? 잠시 후 3부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비의 스플레디오 1, 2부는요. 베스트 슬립, 셀로맥스,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우리금융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

세윤이, 세윤아, 진영이가 많이 오래오래 우정하재. 알겠지? 둘이 사이좋게 지내요. 만약에 그래, 이랬는데 막 나랑 동갑이고 이러면 그럼 약간 뭔가 약간 순수한 느낌인 거죠. 예, 너무 좋아요. 전 순수한 이런 친구들.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정이 순수한 우정입니다. 5831님 우정이 오래오래 이상하게 얘기한다. 우정 오래오래 가기를 저도 뭔가 약간 염원할게요. 화이팅! 6040님 잠 깨러 놀러 왔습니다. 우리 아이 5시 반에 기상하고 낮잠도 안 잔다고 떼써서 그냥 포기하고 라디오 켰습니다. 가비님 에너지 좀 주세요. 졸려서 해롱되고 있어요. 어머나 우리 애기 왜 안 잘까? 왜 오늘 이렇게 마라맛으로 마라맛 육아 만들어주네? 이상해. 좀 잤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낮잠도 안 잘라 그러면은 에이 엄마가 힘들거든. 애기가 빨리 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자기도 이렇게 졸리면은 해롱해롱 해가지고 뭔가 약간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예, 잤으면 좋겠는데 잘 하셨어요. 라디오 잘 켜셨어요. 제가 에너지 듬뿍 드릴게요. 강부사님, 묻어둔 붉은 악마티를 찾아내서 세탁기에 돌리고 있어요. 가비님, 내일 우리 축구팀 일방적인 응원 적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를 모아보내야겠어요. 내일 우리 축구팀 또 경기를 혹시 하나요? 오 마이 갓, 내일 멕시코전이에요? 오 마이 갓, 우리 열심히 해야겠네요, 응원. 내일도 그럼 우리 브런치에 약간 그런 경기 하는 거죠? 10시에? 오우. 이른 시간부터 하네요. 오케이. 월드컵 중계는 KBS와 함께 하자고 저희 PD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여러분, 월드컵 중계는 KBS와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10시부터 우리 화이팅해서 응원 열심히 합시다. 장문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장롱면허였다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니고 있어요. 주행은 나름 뭐 할만한데요. 주차가 너무 어려운데 옆에서 잔소리할 때마다 자존감이 다 사십니다. 가비님이 잘한다. 자존감 좀 올려주세요. 문정님, 누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대? 처음부터 잘했어? 당신? 누구야? 진짜로 주차 당연히 힘들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주차는요. 평행주차. 진짜. 왜 그렇게 만들었어? 예. 네. 아니 자동차

나가야죠. 그러게. 예능에 그 라디오 홍보하러 나가는 그것도 있네. 예, 나가야죠, 나가야죠. 어제 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우리 킹키, 그리고 솔비님 나오신 거 너무 재밌게 봤고요.

같아. 진짜 귀여워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다가 이제 떠오른, 네, 그리고 이제 멘트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너무 귀여우시다고, 어떻게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냐고 했다가 귀금속 얘기했는데요. 저도 요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최준호님, 가빈님, 초벌한 감자탕뼈를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청취자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전날에 얼린 뼈들을 13개의 솥 앞에 놓고서 그 뼈들을 삶고 건지고 포장하는 업무를 매일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친데, 더군다나 더워지는 요즘 날씨 때문에 더 힘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가비님도 더위 조심하세요. 어유, 준호님, 완전 열 앞에서 또 일하시겠네요. 드려야죠.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이렇게 또일 열심히 하시고 또 축축 처질 수 있는 어떤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께 제가 가비리카노 바로 쏩니다. 이성우님, 저번 체코전 때 11시 낮술 너무 거하게 마셔서 내일 멕시코전은 붉은 주당들이 모이지 않고 조용히 응원하기로. 멕시코전 1대 0 승리 예상합니다. 아, 승리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낮술이 참 좋아요. 네. 아무리 마셔도 낮이야. 아무리 마셔도, 8시밖에 안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을 줍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 또 너무 과음하면 안 되니까요. 내일은 이렇게 가볍게, 예. 술안 마셔도 되고, 그냥 이제 브런치니까 커피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오경님, 전 출근길에 운전하며 들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프닝부터

매일 오후 2시에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 저인데요. 우리 so cute한 귀빈 여러분들도 저처럼 2시에 기분 좋아지고 막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8662님 안녕하세요 가빈님. 저는 도예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1250도로 올라가고 있는 가마 앞에서 작업을 하면 땀이 뻘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작업하면서 가비님 목소리 들으면서 힘내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가브리카노 들을게요. 아이고 저는 1250도 이게 뭐야 했어요. 1250도라는 그 도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진짜 너무 힘드시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엄여진님이요. 가비언니 전부터 궁금한 건데 게스통 가광 폴킴님 섭외한 거예요? 목소리가 폴킴님이랑 닮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유 폴킴님은 퇴근하시죠. 가광하고 퇴근하십니다. 네, 게스통은 저희의 AI예요. 아시죠? 그러면요 저희 이따가 노래

0: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개스통입니다.
1: 하이, 반가워 개스통. 어머, 옷이 바뀌었네. I love your outfit. 아니, 그 주황색 민소매 티셔츠는 좀 별로였어, 반응이. 다시는 그런 옷 장착하지 말아줘. 도대체 왜 이렇게 형광색을 좋아하는 거야?
0: 이건 모두 작가님의 음모예요.
1: 시켰다 이 말이야. 아닌데, 내가 봤을 땐 형광색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니, 무튼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혹시 게스톤이 가광의 폴킴이냐? 아니잖아.

0: 그동안 야식을 끊고 저녁을 금식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미루고 또 미뤘는데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드디어 저녁 금식하고 위내시경까지 싹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허리 둘레 더 는 건 안 비밀입니다. 아우 살 빼야겠다.
1: 굉장히 캐릭터에 맞게 지금 목소리를 변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5792님이 조금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저 그렇게까지 목소리 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부분이야. Anyway, 여러분 건강검진을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야 돼. 빨리빨리 받아야 돼. 미리미리 내 몸 체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귀찮아도 저녁 금식 딱 하고 건강검진 받자고요. 11월, 12월 되잖아요. 그럼 예약하기도 힘들어. 미리미리 예약하고 미리미리 받기. 자, 게스톤. 그럼 이제 퀴즈 타임 갈까? 네.

0: 얘기한 여자예요 라고 하는데 너 오마이갓 프랑스 출신이야?
1: 사실 게스통은 프랑스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0: 아니 왜? 뭔데? 왜 그럼 게스통인데?
1: 가비의 가와 뉴스의 스가 합쳐져서 가스통이었는데요. 가스통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게스통이 됐어요.
0: 아 가스통인데 완전한 한국 사람인데 조금 이름이 무서워서 게스통 프랑스처럼 프랑스 사람처럼 게스통이라고 한 거구나.
1: 맞아요.
0: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네. 나 왜 지금 물어봤지? 오케이 게스통 오늘 너무 수고했어.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야. 내일 축구 봐야지 그치? 축구 보고 만나. 바이.
1: 네.

걸스데이의 말해줘요 듣고 오셨습니다. 김강순 님이요. 연한 두부라고 하신 거 사과해요 나한테. 죄송해요. 연한 부두인데. 연한 인천 연한 부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내가 연한

가빈님, 저는 지금 김치 하려고 열무랑 얼갈이 절이고 있어요. 슈퍼라디오 들으며 맛있는 김치 완성해 볼게요. 맛있겠다. 열무 지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열무 냉면 먹으면 딱인데. 열무 회냉면. 아, 군침 돌아. 네, 아, 열무. 여름엔 열무죠. 황선영님, 어머, 게스통이 저런 의미라니? 그리고 오늘 머리 살짝 쓰 잘랐는데 사실 다음주 토요일 날에 사촌 언니 결혼식 가거든요. 그나저나 퀸디 언니, 여름 하객룩에 찰떡인 네일 있나요? 추천해주세요. 하객룩에 찰떡인 네일, 아무래도 깔끔한 게 좋겠죠. 요즘에는요, 글레이즈드 네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설탕에 이렇게 설탕 입힌 것처럼 반질반질하고 깔끔한 그런 네일이 유행이에요. 아, 유행한 지 좀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그런 게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화려한 거 말고 깔끔한 거. 이제 뭐 초록창에다가 글레이즈드 네일 한번 써보시고 그거 이렇게 딱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진 들고 가셔서 예쁘게 네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강부선님이요, 월드컵 응원가 신청해 주셨어요. 정국의 드리머스 듣고 올게요.

장준 씨도 나오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김수정 님이 가비 언니 휴직 중인데 매일 집안일 미루고 미루다가 언니 라디오 시작하면 집안일 시작해요. 언니 에너지를 받아 즐겁게 오후 시작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0: 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오늘은 떡볶이와 찰떡 친구는 누군지로 갈게요.
1: 3, 2, 1, GO!
0: 튀김

애프터스쿨의 아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가 둘이가 아니었어요. 난 둘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애프터스쿨의 아 듣고 오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왔어요. 가비바비보. 제가 떡볶이 친구로 가장 좋아하는 거 무엇이었는지 맞추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안재영님이 떡볶이 소울단짝 튀김, 유채경님이 튀김, 바삭한 튀김이지요. 김현주님이 저는 튀김이요. 떡볶이

0: 9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지금 8958님이요. 슈퍼라디오 실시간 처음인데 장준이 오늘 옷도 구멍나 있고 머리는 두 건 쓴 거 온 게 마치 해적 같아요. 오늘 컨셉 해적이냐고 또.
1: 아, 그렇죠. 네, 예, 예.
0: 건너 그냥 배로 건너오셨나 보다. 비엔나에서.
1: 그럼요. 예, 또 이제 요새 안 그래도 예, 네. 유류세가 비싸잖아요.
0: 유류세가 예, 비싸서.
1: 그래가지고 배로 왔습니다.
0: 다 받아줘요. 예, 장준이는 다 받아줘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배 타고 왔습니다.
0: 아, 여기가 MBTI 고민 상담소라서요. 우리 네. 승헌 씨의 MBTI 체크하고 가야 돼요. 네. 승헌 씨 MBTI가 어떻게 되시죠?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STP인 상황입니다.
0: 네. I라고 하면 다들 좀 놀라시는 편이죠.
2: 평소에 이제 영상으로만 저를 접하셨던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그걸로 거짓말을 왜 하니까 저 I입니다.
1: 그렇죠.
0: 전 이럴 때가 좋아요. 승헌 씨가 약간 세비지해질 때가 있어요. 까칠해질 때.
2: 아, 제가 좀 네. 태생이 좀 그렇게.
0: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좋아요. 왜 그런 걸로 거짓말을 칩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전 참 좋아요.
2: 네, 아니 네. MBTI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닐까요?
0: 네. ST들이 약간 그런 모먼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1: 그쵸.
0: 우리는 또 ENFP잖아요.
1: 아, sure, why not. 네.
0: 네라고 대답을 하는 법이 없어. Sure, why not?
1: 예, 예, 예.
0: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약간의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면들이 있어요. ST 그것도 승헌 씨가 INFP의 모먼트가 또 있기도 있거든요.
2: 그럼요. 과거에는 또 INFP였습니다.
0: 아~ 네. 그래서 아주 오늘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럼요. 맞춰가야죠.
0: 네네. 근데 또 우리 장준 씨는 좀 강아지 같은 면이 있고 승헌 씨는 좀 고양이 같은 게 있잖아요.
2: 네.
0: 근데 약간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법이 따로 있으신지. 왜냐면 장준 씨는 좀 잘 받아주는 스타일 같아요.
1: 아, 전 다 받죠. 네.
0: 그렇죠. 네. 뭐 친구들이나 같이 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좀 공감을 좀 많이 해주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실제로 좀 네,
1: 뭐
0: 그렇죠.
1: 얘기 다 들어주고 뭐 그리고 뭐 할 얘기 해 이렇게 하면서 웬만하면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0: 좀 약간 먼저 다가가고.
1: 아, 그렇죠. 다가가서.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뭐 개인정보까지 다 들을 때까지 싹 다
0: 궁금하고 네. 듣고 싶고
1: 너무 궁금하니까
0: TMI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1: 아, 그죠. 예. 저는 그거 들을 때 행복해요.
2: 근데 전 그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 다음 생에는 한번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거든요.
1: 아.
0: 눈빛이 공허하네요 벌써.
2: 아니,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 그 저자인 심리학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 외향적인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되게 높대요.

0: MT 같은 거 막
1: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0: 진짜로. 네. 어, 갈만도 한데
2: 그러니까,
0: 안
2: 갔구나. MT. 아, MT 저는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저도.
0: 아, 근데 대학 생활을
2: 아, 사이버 대여서 못 갔어요.
0: 아, 네. MT 그쵸 네. 그쵸. 별거 없어요. 제가 가본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2: 아, 그래요?
0: 별거 없고 재미있긴 한데요. 예, 네,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이런 거랑 또 재미가 또 있으니까.
2: 그쵸 그쵸 그쵸.
0: 네, 그러면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장준 씨랑 승원 씨랑 이렇게 아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0: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그럼 이렇게 아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MBTI E와 I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해결책을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장준 씨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1: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0: 담임 선생님, 여긴 어디? 바로 수학여행의 꽃, 제주도 유스 호스텔. 자자, 선반 주목! 제주도 푸른밤 아래 우리들의 청춘을 기념하기 위한 게릴라장 기자랑 시간을 준비했어. 우승 상품은 매점 5만원 이용권. 장기자랑 해볼 사람 있어요?
1: 쌤, 저요. 이장준, 저요.
0: 장준이, 어떤 장기자랑 할 건데요?
1: 제가 이 어제 인터넷에서 본 아재 개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딸기가 도망을 가면?
0: 딸기가 도망을 가? 모르겠는데? 뭔데?
1: 딸기가 도망을 가면 딸기잼! 웃기죠? 야, 얘들아 웃기지 않아?
0: 우리 장준이가 많이 신났나 봐. 자, 그럼 혹시 또 매점 이용권 탐낸 사람 없어요?
1: 쌤, 승원이 시켜봐요. 승원이 노래 진짜 잘해요.
2: 야, 하지마.
0: 승원이가 노래를?
2: 아, 진짜.
1: 백승원!
0: 에이! 그래. 우리 승원이가 좀 곤란한 것 같으니까 매점 5만원 이용권은 우리 장준이가 가져가야
2: 돼. 쌤, 잠시만요. 저 하겠습니다.
0: 어? 진짜? 그러면은 노래방 준비해 줄까?
2: 아니요, 괜찮습니다. 무반주 생라이브로 찍겠습니다. 와?

0: 약간 이상한 네. 지명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수학여행을 간 이와 아이의 서강극을 좀 해봤어요. 두 분은 학창시절 뭐 또 수학여행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1: 저는 뭐 장기자랑은 다 나갔어요.
0: 어 진짜요? 네. 어떤 거 하셨어요? 궁금하다.
1: 아 일단은 네. 뭐 첫 번째 뭐 비스트 쇼크.
0: 아, 네. 비스트 쇼크.
1: 그리고 빅뱅 투나잇. 네, 뭐 이렇게 좀 했었었죠.
0: 와, 네. 저도 장기자랑 완전 많이 했었어요.
1: 어, 그래요?
0: 장기자랑 나가가지고 안 한 장기자랑이 없었고 저는 무조건 솔로로 했습니다.
2: 오, 멋있다.
0: 보아의 모토. 아. 보아의 스파크. 저는 보아를 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2: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었네요.
0: 네네, 네, 너무 좋아했었고 하지만 승원 씨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2: 저도 뭐 장기자랑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걸그룹 노래를 했었죠.
0: 걸그룹 어떤 네. 걸그룹 노래 했어요?
2: 그때 당시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파이브돌스의 너 말이야.
1: 아~
2: 호응 완전 없었고.
0: 아~ 근데 호응이 없었어요?
2: 저희가 남중이었어가지고요.
0: 어 그래도 호응 근데 있지 않나?
2: 너 말이야를 보통 모르죠.
0: 아~
2: 네. 너 말이야.
0: 안다. 장준한다.
2: 그 우리끼리만 하는 거니까.
0: 아~
2: 호응을 얻으려면 좀 신나고
0: 그렇죠.
2: 좀 많이 알 법한 거. 텔미나 이런 걸 했어야
0: 그렇지,
2: 되는데.
0: 그렇지.
2: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었던 거다 보니까
0: 아무래도
2: 그랬던 좀 씁쓸한 추억이 있어요.
0: 중간에 그리고 또 사탕 뿌려줘야 되잖아요.
2: 아 그걸 안 했어.
0: 나 그래 나는 근데 그런 거 안 했다. 나는 실력으로 승부하겠어. 장기자랑 때문에 실력으로 승부해.
1: 네, 약간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해요.
0: 필요해요. 네,
1: 저도 빅뱅 선배님 투나잇을 하는 바람에
0: 네. 네,
1: 어디 저기 천냥마트 가서
0: 네.
1: 우쿠렐레를 사서 부셨습니다.
0: 오! 네. 진짜로?
1: 그 투나잇 그 퍼포먼스 중에
0: 네.
1: GD 선배님께서
0: 네네네.
1: 기타를 부수는 게 있어요.
0: 아, 맞아요. 그래서 우쿠렐레.
1: 그래서 우쿠렐레를 부셨습니다, 저는.
2: 네. 아, 멋있다, 근데.
0: 네. 아, 재밌다. 네. 아, 퍼포먼스 굉장했네요.
1: 아,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응원 점수 받았죠. 그래서.
2: 그러니까
1: 네.
2: 그때 호응 굉장했을 것 같아요.
0: 엄청나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의 수학여행 에피소드도 좀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4부에 이어갈게요.

0: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숙소 인근 가까운 데 나타나서 그랬던 거예요. 결국 장기자랑은 취소되고 창밖으로 군인들이 무장하고 행군하는 모습을 봤었던 추억 아닌 추억이 있네요.
1: 와,
2: 와 이것도 와 대박이다.
1: 96년 9월에 갔던 게 기억이 날 정도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1: 네. 96년 9월이면 또 우리 승환사가 태어난
3: 태어난 1년 전.
1: 아니네요. 딱 네, 1년 전. 전이네요.
2: 그쵸?
1: 네. 네. 맞다 맞다. 97년생이지요.
2: 부모님이 준비하실 때. 네. 부모님이 준비하실 때.
3: 네. Oh, ready.
2: Ready, ready to 승헌. 네, yeah. 이렇게. 네.
3: 오, 좋다. 장준 선배 정말 이 뭐 순발력이요.
2: 아, 아니야. 네.
1: 똑똑한 사람이에요.
3: 너무 멋지셔요.
1: 아유, 진짜로. 곽수빈님이 수학여행 때 항상 선생님이 안 자고 있으면 뭐라고 하셔서 선생님 오시면 자는 척하기 국룰인데 전 하필 쌤 들어오실 때 성시경 성대모사 하면서 잘 자요 라고 하다가 걸려서 혼났어요. 맞아 나도 그랬어요. 선생님 오면은 자는 척하고 선생님 오기 전까지 막 엄청 수다 떨고.
0: 맞아요.
1: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3: 선생님들도 맞아요. 사실 조금 못 본 척 넘어가주셨을 거예요.
1: 그렇지 못 본 척 해주시죠. 고윤아님도 읽어주세요.
0: 네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 오미자청 시음하는 데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말뼈 가루 파는데 은근히 사고 싶었어요.
1: 그랬었나?
3: 말뼈 가루?
1: 나 처음 들어봐. 이런 거
3: 마유는
1: 그랬었나?
3: 아는데 말뼈 가루는 어디서
2: 그러니까,
3: 사는 거지?
2: 이게
3: 말뼈 가루는
1: 말뼈 가루를 어디서? 예. 네. 무튼 예. 네. 오미자

0: 아 됐더니 어쩌다 보니 회식에 빠질 수 없는 MVP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땡땡씨 없으면 회식 분위기가 안 난다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회식이 열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이거 어렵네요.
2: 어떻게 근데 얼마나 잘하셨길래 MVP가 됐을까.
1: 근데 승원씨도 약간 그런 재질이고 장준씨도 그런 재질일 것 같은데
0: 맞아.
1: 뭔가 약간 분위기를 휘어잡고 이 분위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0: 그렇죠. 저는 회식을 되게 사랑합니다.
2: 어, 진짜로.
0: 저는 코빅 회식까지 가봤어요.
2: 발이 넓으시다.

0: 하는 고민이고 네,
1: 아직 경험이 많이 남아있는 나이니까 열심히 경험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0: 9918님이 공부하는 친구도 똑같이 불안하다고.
1: 맞아요.
2: 그럼요.
0: 9918님은 공부를 하시나 봐요. 이분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2: 왜냐면 공부가 다 그게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2: 내 말이 결국은 그냥 우리 다 불안한 거예요.
1: 그럼요.
2: 맞죠, 다 오들오들 떨어는데.
0: 네. 서현님이요. 또 저도 대학생 때 왕복 3-4시간 통학하고 알바 2개씩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불안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회사의 팀장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전공은 살리지 않았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1: 아, 역시.
0: 그러니까.
1: 아, 나이스 서 팀장.
0: 그러니까. 서연 씨인데 서 씨가 아니라
1: 서 씨가 아니, 아 외자가 아니시구나. 예. 좋습니다.
0: 나이스 서 팀장. 예. 어 좋아요 좋아요. 예. 아 그치 또 불안할 때가 있는 거고 그럴 때 잘 지나가면은 괜찮아질 거다.
2: 맞아.
0: 김보아님이요. 승원 씨는 사람들이 컨텐츠에서만 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파워인 줄 알 텐데 실제로는 아이여서 곤란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 보이시나요? 저도 가끔은 사람들이 이로 보는데 검사하면 아이로 나와요. 하셨어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2: 아 근데 예전에는 네. 좀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반응을 좀 보여줘야 되나 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겠네요.
0: 아 그리고 승원스의 팬들이 이미 승원스의 성향을 알아서
2: 맞아.
0: 막 오지 않고 되게 조용히 다가가는.
2: 저는 스타일.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알려진 아이가 돼가지고
1: 다행이네요.
0: 장준 씨한테 엄청 이렇게 막 텐션 있게 오지 않아요?
1: 아 그쵸 그쵸. 예, 저도 뭐 저도 약간 뭔가 이제 늘상 이제 뭐 팀에서도 약간 이런 예능 쪽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회식을 가도 뭐 무조건 뭐 대표님 저도 힘들고 그런데 언제나 약간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치. 하니까 약간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럴 때가 있었죠.
0: 그쵸. 그리고 예. 그냥 평범하게 있는

0: 골든차일드의 너라고 노래 듣고 오셨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골든차일드 이장준 그리고 승원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민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3357님.
1: 네. 아파트 단지 내에 사우나가 있어서 쉬는 날이면 가곤 하는데요. 가면 항상 마주치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혼자 세신을 하고 싶거든요. 그분이 등 좀 밀어줄까요? 혼자 오면 등을 못 미니까 마주칠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전 사우나를 자주 가서 이 기분을 알지요.
1: 그렇죠. 아, 밀어주신다.
0: 좀 혼자 하고 싶은데 이제 계속 이제 하시면 왜냐면 그분도 등을 밀어줄 메이트가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근데 이제 혼자 하고 싶으시면 그냥 아니요 이렇게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시면 되기는 한데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그쵸. 얘기를 하는 게 네. 아 작가님이요 다시는 안 부탁하게 엉망진창으로 밀어주시면 어떠냐고.
1: 그렇죠. 네, 뭐 등허리에 있는 뭐 복털 같은 거 싹 뽑아버리고
0: 아니 근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미는 게 더 어려워. 왜냐면 그치. 이렇게 빡빡 밀기만 아 되게 세게 밀어주는 걸 아 그럼

0: 너무 많다.
1: AI가 다 대체를 하고
0: 흔한 기술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친절함이 정말 제일 귀한 거다.
1: 아, 맞아요.
2: 따뜻함.
1: 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이 사람한테 자격지심을 느끼고 뭐 약간 좀 배를 굴려야 한다 해도 그 사람한테 전해지지도 않아요.
0: 네,
1: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야 축하한다 멋지다 야 잘됐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그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0: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1: 그쵸.
0: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1: 나도 혹시 너튜브 쇼츠로 한번 나도 출연해볼까 이러면서
0: 나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도움되는 친구이고 싶어
1: 맞아요.
0: 라고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승원 씨는 정말 질투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2: 그게 없는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의 건강,
0: 그렇지.
2: 정신 건강. 제가 요즘 또 뇌과학에 많이 관심이 가져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어떤 책 추천하시는지 혹시
2: 일단 저희가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 현대인들이 많이 읽는 것에 중독이 돼 있는데요. 그걸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장동선님 너튜브 추천합니다.
2: 저도 좋아요.
0: 저도 봐야겠어요. 두 개 다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이 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 너무 좋은데요 저는?
2: 그러니까 제가 아무런 걱정이 안 되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셔가지고
0: 우리 잠깐 약간 교양 채널 같기도 하고요. 뭔가 느낌이 지금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1: 그럼요.
0: 종종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또 한번 만나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1: 언제든
0: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좋아요.
0: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저의 연예인 승원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0: 우리 연예인
1: 아 진짜, 진짜. 저의 연예인 승원 씨와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영광이었고
0: 너무.
1: 그리고 또 이제 승원 씨와 이렇게 좀 가까운 자리에서 마주 보며 이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우리 귀빈 여러분들의 이런 그렇죠. 고민까지 상담을 하니까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곳곳에서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4차로 막고 공사

0: 자, 여러분의 미스트라디오 목요일 격하게 자연스러운 생방송 목격자로 왔습니다.
1: 네.
0: 자 미라클들 지난주 체코전에서 목격하셨죠.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우리가 다시 미라클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미라클의 모든 힘을 모아서 태극전사자한테 보내야 합니다.
1: 아우 토는 뭐 꼭 저 정치율 조사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자 멕시코

0: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기는 경기보다는 네. 우리가 어디 중심에 있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좀 비슷하게 또 하면서 네. 이기면 그 승리까지가 맛보는 게 더 즐겁겠죠.
1: 자, 지금부터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0: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자, 목격자 오늘 첫 곡은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가 자, 내일 경기를 상상해 보는 거죠.
0: 여러분들의 그러면은 예. 스코어를 이제 소개를 좀 해봅니까?
1: 아, 예, 소개를 해봅니까? 예.
0: 커팅 먼저 갑니까? 소개 먼저 갑니까?
1: 소개부터 갑니다.
0: 소개 갈 거면 제가 요거 잠깐 듭니다. 자, 여러분의 스코어를 보기에 우리는 과르디올라, 과르디올라에 어디요?
1: 뭐가요?
0: 그 경기장.
1: 멕시코.
0: 뭐 그런 과르디올라 그런
1: 과르디올라 사람이 사람 아, 이름이에요.
0: 그런 예. 이름이에요. 네, 그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예. 과연 한국 시민들은
1: 예.
0: 과연 우리 맥쇼전을 몇 대 몇으로 예측을 할지 우리 문호.
1: 문어요?
0: 문어 이영표 아닙니까?
1: 예. 네,
0: 자, 우리 쭈꾸미 남창이가 한번 짚어보시죠.
1: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우리 윤정수 씨는 1대1 비김을 예상하셨고
0: 1대1 비길 것이다.
1: 예, 네. 저 남창이는 2대1 이김을 예상했는데요. 자, 과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란님 1대1 저도 정수 문어님한테 업혀가 보겠습니다.
0: 아, 아닙니다. 쭈꾸미
1: 정수는
0: 남창이
1: 정수는 문어가 아닙니다. 제가 네. 쭈꾸미입니다.
0: 정수는 자. 우상겹입니다.
1: 네. 쭈꾸미랑 우상겹이랑 네. 같이 섞어서
0: 저는 우상겹이고 예. 예. 얘는 쭈꾸미입니다. 쭈꾸미에게 업혀가 보시죠.
1: 네. 네. 자, 우리 장원성님. 저도 긍디처럼 1대1 봅니다. 끌려가다가 막 후반 막판 김민재 동점골 이렇게
0: 아, 해줬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고 싶진 않지만 왠지 그냥 뭐 조금
1: 근데 사실
0: 방어하고 그런 네. 수준.
1: 네. 이 멕시코 홈이기 때문에 그

0: 완전 상위권을 랭크한 적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고3 때. 고3 때. 초반에. 근데 마지막 졸업 때는 졸업도 못할 뻔했어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평가전하고 이 메인 승부처는 좀 다른 겁니다.
1: 예, 그건 또 달라요.
0: 그게 또 달라요, 그렇게. 예, 예. 근데 대부분 이긴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1: 네. 예. 뭐,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를 이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당연히. 네. 최재현님, 멕시코전 2-1로 이긴다 한 표현. 미라 들으면 이루어지는 마법 통하기를 바랍니다.
0: 2-1. 저도 2-1 정도면 경기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물론 선수들은 좀 힘들겠지만.
1: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라를 들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기려면 선수들이 들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지금 못 듣고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응원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미라 들으면 된다는 지금 아니에요. 선수들이 못 듣고 있어요.
0: 저는 선수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것 때문에 아이씨 뭐 이런 소리 나올까 봐.
1: 그러니까 우리는 예. 응원하는 거지 이거 미라 듣는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0: 어느
1: 여러분들.
0: 순간부터 예. 우리의 그 이상한 몹쓸 주문 예. 있습니다. 내가 봐서 졌나 봐.
1: 아, 그거 안 돼요.
0: 이거를 맞아.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예. 거예요.
1: 우리가 다 이기려면 선수들 네. 뭐 11명, 23명 뭐 저기 후보까지 다
0: 그렇습니다.
1: 다 같이 들어야 되고
0: 네.
1: 우리 또 감독님부터 해 가지고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무리니까
0: 네.
1: 우리가 일단은 우리끼리 응원을 합시다.
0: 네.
1: 예. 된다 된다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0: 네.
1: 예. 자. 하소연님께서 소니가 두 골 다 넣어줬으면 오현규 황희범 선수 부탁해요.
0: 네.
1: 아니 소니가 두 골 다 넣어줬기를 바라면서 왜 오현규 황희범

0: 빡빡 밀어줘서 네. 우리 새로운 스타들을 네. 한국의 스타들을 우리가 응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타들을 그러니까요. 만들어줘야 됩니다.
1: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 네. 지난번 경기 때 네. 진짜 많은 활동량으로 우리 누구였죠? 누구랑 했죠 우리가?
0: 지난번에 네. 체코.
1: 체코. 네. 체코 선수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줬어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또 같이 편하게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것도 만들었었고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0: 진짜 그
1: 예, 웬만하면 선수가 진짜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웬만하면 고깃집에서 예. 그 좋은 부위 중에 체코살이라고 있거든요.
1: 체코살이잖아요. 체코살이라고 하지 말고 체코살이잖아요.
0: 알겠어요. 하여튼.
1: 예, 근데 살이 있는데.
0: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별 내용이 없어요. 예. 그걸 구워주고 싶다.
1: 야, 예. 그 옆에 있으면 그거라도 구워주고 싶다. 네. 예, 그 좋은.
0: 예. 그걸 구워주고 싶다.
1: 야, 예. 예. 그 옆에 있으면 그거라도 구워주고 싶다. 네. 예, 그 좋은 거라도. 예. 자, 김선정님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큰 이변이 많아서 예측 불가지만 대한민국 8강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많은 팀들이 평준화가 예. 좀 잘 돼요. 왜냐하면 네. 각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뽑았으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러면은 어저께 콩고.
1: 예.
0: 와.
1: 저는
0: 스피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네, 콩고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0: 저는 콩고 하니까 예. 좀 콩고 분들한테 미안한데 그냥 킹콩 영화 네. 나오는 장소 정도 예. 막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우와 스피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1: 그렇습니다. 축구 잘하고 아. 네.
0: 박옥분님,
1: 예.
0: 난 쭈꾸미보다 우삼겹 고마워요.
1: 예, 알겠습니다. 네, 우삼겹. 우리 우삼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0: 제가 새롭게 좀 제품을 만들어서 예.
1: 아
0: 예, 그러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맞아요. 화요일 날 또 예, 예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예. 또
1: 여러분들 많이 좀 사 드세요.
0: 예, 남창아 너 남창아 장이야 너도 뭐 하나. 예. 뭐 아예.
1: 나중에 뭐 상황 봐서 예 그렇게 할게요.
0: 남창이 쭈꾸미 같은 거.
1: 네, 예, 하나 만들어 볼게요.
0: 예. 예. 자, 이 축구 얘기하니까 하여튼 축구 얘기하고 군대 얘기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
1: 예, 여러분들 아유, 내일 또 해가지고 저희가 또 선물 드릴 거니까요. 스코어 예측 계속 보내주시고요.
0: 자, 컷빙수부터 우리 빨리 합시다.
1: 네.
0: 자, 오늘 컷빙수. 컷빙수는 뭡니까? 콩 게시판에 1등으로 글을 남기는 분. 오미안이든 뭐 무슨 말이든.
1: 네.
0: 네, 글을 남기는 분인데.
1: 바로 이분이죠.
0: 오늘 컷빙수 1등이 되신 분은 바로 오늘도 오미안을 외치며 퇴근합니다. 황희경!
1: 와! 황희경아 사랑해 사랑해
0: 예스 황희경님 축하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0: 예.
1: 자 우리
0: 음식 문서 처리기?
1: 네, 아니 네. 오늘 골든벨이 나와 있어요.
0: 아 오늘 골든벨 나왔습니까?
1: 예, 그래서 아. 오늘 날씨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든벨 올리면 더워졌어. 시원한 아이스크림 선물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0: 더워서 좀 겁은 나긴 하는데 네. 뭐 이게 뭐 참 구태연한 얘기인데
1: 네.
0: 여름은 더워야죠.
1: 그럼요.
0: 그리고 그래 여름이 왔네. 네. 그 정도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1: 그럼요.
0: 좀 더 얇고 시원하게
1: 우리가 누굽니까? 네. 작년도 버텼습니다.
0: 예.
1: 예. 자
0: 음식물 분쇄 처리 관한 얘기합니다. 오늘 2664일, 2664회, 2664번째 문자가 채택된 분이 보내주신 분이 누가 될지 모르죠. 음식물 분쇄 처리기에 한 달 후보로
1: 네.
0: 자동 당첨됩니다. 어제 음식물 분쇄 처리기 당첨됐던 기가님이 어머님과 네. 함께 오픈 스튜디오 왔었어요. 반가웠습니다.
1: 반가웠습니다. 네. 아주 그냥 기가 찬다. 기가 차. 자 이렇게. 미라클이라면 누구나 도전하면 도전을 하시면 은분처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고요.
0: 네네.
1: 자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축구 선수들은 미라를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요. 모두가 다 같이 들어야 돼. 팀 운동이기 때문에.
1: 장이야.
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원을 하자고요.
1: 장이야. 예. 너무 사기꾼처럼 그러지 말까.
0: 아니 맞잖아요 상황이.
1: 선수들이 볼
0: 때. 윤승우 선수는 듣잖아요 우리 미스터 라디오를.
1: 솔직히 어머니가 많이 들으셨죠.
0: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듣고 나서 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축구 선수도 미스터 라디오 들으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 연이 없네. 연이 없어.
1: 네. 예. 아니 뭐 뒤지면요 뭐 안 나오겠습니까?
0: 근데 아니 다 어떻게 다 들을 수 있냐고요. 네. 23명이.
1: 그러니까요. 선수들끼리도 그 호흡 맞추는 게 어려운데.
0: 예. 거기 시간도 안 맞을 텐데. 네. 근데 우리 유승우 선수는 들었어 계속.
1: 네.
0: 예. 자 우리 김선정님께 선수의 가족분들이 듣고 계실 거예요. 응원합니다라고.
1: 예. 선수 가족들도 뭐 사실은 뭐 계속 다른 해외 축구들 보면서 지금 네. 자고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이 지금 엄청 졸린 시간이 됐어요.
0: 그래 선수 가족분들은
1: 아침에
0: 지금
1: 보고 나오면 이 한 세네 시쯤 죽는 거예요.
0: 우리 오영규 선수 부모님은 본인의 생업도 지금 일단 접으시고
1: 네.
0: 추어탕집을 하시는데 추어탕집을 다 드시고
1: 추어수죠.
0: 예, 그래서 지금 응원하러 가셨잖아요.
1: 가야지. 네. 아니 아들이 뛰고 있는데 지금 뭐
0: 아니 근데
1: 뭐 딸랑 빚을 내서라도 가야지.
0: 아니 그렇지만 또 막상 또 생업이 또 있으신 분들은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1: 아니 근데 뭐 또, 자영업 예, 자기업 예. 자영업이면은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뭐
0: 30일 부르시죠. 30일.
1: 그거 조금 있네 문제가.
0: 근데 아니 뭐 또
1: 주방에 많이
0: 일찍 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 예상하고 가시는 거지 딱. 그렇지.
1: 그래요. 예. 에이, 뭐 여행도 못 간 여행도 좀
0: 그렇지.
1: 하시고.
0: 예. 예. 아들 덕분에 또 그 멋진 뭐. 또 공

0: 있습니까?
1: 그건 뭔 소리예요.
0: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를 대표해서 물론 본인의 형. 본인의 또 명예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이런 거죠. 우리도 우리의 어떤 세금으로 네. 축구협회가 운영이 되고 네. 예, 그렇게 다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우리도 다 열심히 다 우리 축구를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0: 그렇죠.
1: 그런데 예, 우리 선수들은 또 본인의 사실 몸값도 있고 이렇지만 또 부상을 당한 위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감수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럼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죠, 당연히.
0: 그 인정해 주죠.
1: 그럼요. 우리가 다 모두가.
0: 그러니까 저는 예.

0: 도전은 이제 그만하셔도 되고요.
1: 예.
0: 노래 하나 듣고
1: 예.
0: 이제 진정 좀 시키고 예. 분노가 컬컬컬로 돌아옵니다. 진정할 수가 없겠네.
1: 도영의 안녕 우주 듣고요. 우리는 분노가 컬컬컬로 돌아옵니다.

0: 암에 엘베가 꼭대기에 있으면 계단을 뛰어내려갈게요. 언니의 1분 1초 귀하신 시간이니까요.
1: 그리고 다음 근무날
0: 또 체크를
1: 역시 그녀는 10시 정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톡을 했어요. 정순씨 어디 계세요?
0: 아이고 문자하다 더 늦겠네. 다 왔어요. 횡단보도 신호 기다리고 있어요.
1: 10시가 넘었어요. 몇 분에 도착하는데요?
0: 10시 2분입니다. 빨간불에 건널 순 없으니까 뛰어갈게요.
1: 그 다음 근무날에도 10시 2분에 도착. 이제 하다하다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0: 아, 진짜 힘드네. 아니 진짜 오늘은 평소보다 10분이나 더 집에서 일찍 나왔는데 별자리 운세 보니까 새로운 길로 돌아가면 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네. 아유 그래서 이거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왔는데 길을 완전히 잘못 돌아와가지고 아우 또 이렇게 늦네. 아유 미안 쏘리 언니. 근데 지금 밖에 달을 좀 보세요. 너무 이쁘게 떴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제가 한 장 찍었어요. 이쁘죠? 언니 복 받으시라고 가는 길에 내가 보내줄 테니까 언니도 한 장 찍어요. 알았죠?
1: 어이가 없네. 어? 야 지금 네가 느긋하게 달 사진이나 찍고 있을 때야! 이거 진짜 아주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네 진짜. 어? 야 바빠 현대인들 바빠.

네,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제발 입장 바꿔 생각 좀 해라. 님 사연에 이어서 김건모의 핑계 듣고 왔습니다. 주유 상품권 네. 보내드리고요. 이종원님께서 너 출발을 뭐 멕시코에서 하니? 라고 해주셨고요. 김강수님 정순아 핑계가 구만리다 구만리야. 정유미님 사과부터 먼저 하시라고요. 김선정님 제 주먹이 울기 시작했어요. 7178님 할 말 따박따박 하니까 더 얄밉네. 빨리 좀 다녀라 이 거북이야. 확 쌈싸먹어 버릴라 진짜. 서희선님 참 핑계도 심박하다 진짜. 김용환님 변명의 달인이네요. 내일은 어떤 변명을 할까? 밤마다 연구하냐? 어? 연구하냐고. 3430님 정순이 짱. 나름 10시 2분 칼 출근이네. 하소연님 근무일지 10시 2분이라고 써라. 너 늦은 거 한 달 동안 합치면 만 원은 나와. 김연수님 내 시간 귀한 거 알면 남의 시간도 귀합니다. K8121님 저희 어머니는 12시간 교대 간병인 하셨는데요. 상대보다 20, 30분은 먼저 가주

0: 농담이에요.
1: 이렇게 약해.
0: 농담이에요.
1: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우리 힘으로 제가 우리 아내 허리 쭉 때려줍니다.
2: 허리 나가겠어요. 하지 마세요.
1: 아니, 오늘 그 정도 때려달래. 아프다고. 걱정이야. 예, 허리가 이렇게
0: 하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차주영님께서 더워도 너무 더워요. 시원하게 물 한 바가지 좀 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1: 오늘 좀 덥. 이제 시작이지만 덥죠. 예. 뭐.
0: 자, 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누구예요? 송소진 씨가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이 더위는 오히려 괜찮은 더위라고. 그렇죠? 그늘에 가면 시원하다고.
1: 진짜 더운 게 오겠지.
0: 이 불볕 더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찜통 더위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다네요.
1: 네.
0: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1: 누군데요?
0: 시민.
1: 시민으로서 더위를, 예. 더위를 타지 말라?
0: 예, 뭐 누군 아니지.
1: 어려운 공식이네요.
0: 예, 뭐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예. 네. 자, 할 수 있습니다.
1: 1740님 지금 자동차 안이 찜질방이네요. 에어컨 안 틀고 계세요? 아니면은 하긴 차가 너무 뜨거우면
0: 차가 에어컨을 틀어도 뜨거워요.
1: 맞아요. 바쁘지 않으면 잠깐 그늘에 어디. 근데 요즘 차 이렇게 세워놓을 만한 데도 없어요.
0: 없어요. 맞아요.
1: 에이,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9587님은 감자밭에서 듣고 있어요. 엄청 더워요. 그래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0: 어허. 예. 감자밭에서도 듣고 있고 아까 안동에서도 지금. 예. 네. 그러고 뭐 밭에서 많이 듣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논밭에서.
1: 그렇죠.
0: 예, 우리 아니.
1: 아니, 그런데 농어촌 조금. 예. 힘든 일 하면서 듣기에. 예. 예. 예, 딱 괜찮죠.
0: 한번 우리도 농어촌 특별 전형 데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감사의 선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죠.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예, 한번 제작진들께서 상의해 보시고.
1: 고개 돌리네요.
0: 아님 말고. 아님 말고.
1: 네.
0: 근데 이게 더운 여름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또 농어촌 우리 특별 전형을 또 우리가 또 한번 챙겨보자고요. 예. 좀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1: 계속해서 축구 모습인데. 예. 0511님 저도 정수영처럼 무승부 봅니다.
0: 아, 그러세요?
1: 예, 단 스코어는 2-2. 근데 예측 틀려도 상관없고 우리나라 선수 다치지 않고 경고나 퇴장 없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0: 맞아요.
1: 네, 경고도 하나의 저거예요. 뭐라 그래? 작전이에요. 네, 그래서. 예. 경고를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 있고.
0: 끌어내는 거.
1: 예, 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 있고. 근데 요즘 퇴장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퇴장이요? 아니요. 예. 최근에 세 명이나 퇴장당한 경기가 있습니다.
1: 아, 제일 처음에.
0: 멕시코와.
1: 제일 처음에. 맞아, 맞아.
0: 멕시코 경기가 세 명이 퇴장당했잖아요.
1: 아, 그러고 보니 엄청 많이 됐네. 예.
0: 누구죠? 그 남아공이랑. 예, 네, 맞아요.
1: 이름은 모르겠어요.
0: 남아공이 두 명 퇴장당했고 멕시코가 한 명 타는데. 네. 멕시코 한 명이 거의 끝날 때쯤에. 네. 수비 선수인데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 같은 그런 멕시코에서 잘하는. 네. 선수인데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호재예요.
1: 아,
0: 예. 멕시코 선수 개인한테는 저희가 좀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1: 아니 또 이게 승부 볼 땐 또. 예, 승부로 가야죠.
0: 그리고 다행히. 예. 그 뭐 그 선수가 뭐
1: 그렇습니다.
0: 다치지 않고 그 경기만 못 나오는 거니까.
1: 거기는 승부처고요.
0: 네.
1: 우리는 어딥니까? 음문처죠.
0: 예.
1: 음식물 분사 처리기가 있다면 저쪽에도 승부처가 있는 겁니다.
0: 야, 그 처리를 또 맞추셨네요.
1: 네.
0: 예. 자, 우리 신혜진님 3-2 승리 예상합니다.
1: 3-2.
0: 치킨이 먹고 싶어요.
1: 골 엄청 들어간다는 얘기네. 예. 골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나는.
0: 우리가 맞추면 치킨 드리기로 했나요? 아, 꼭 맞추셔가지고 치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1: 예. 이한곤 씨, 내일 아버지가 캔맥주를 준비한다고 해서 치킨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0: 근데 내일 저희가 내일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점수가 일단 집계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 또 추첨을 해야 되고 그래 내일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다음 주에 드실 수 있겠지. 다음 주 경기.
1: 우리도 내일은 축구옷 하나 입고 옵시다. 빨간 건데
0: 저는 지난주에 입고 왔었어요.
1: 아니 예. 대한민국 응원하는 축구. 너는 바르셀로나 오셨잖아.
0: 예, 뭐가 없어서. 예. 빨간 게.
1: 예. 빨간 거 한번 제가 준비해 볼게요.
0: 예, 그거 뭐. 예. KBS 측에서 좀 준비 좀 해주세요.
1: 아, 네, 알아서 해달라 할게.
0: 아, 그래요?
1: 너는 이제 연결 안 되잖아 라인이. 내가 할게.
0: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꼭 입고 올게요.
1: 내가 좀. 예. 위에 얘기하면 되지.
0: 아니 뭐 누가. 예? 아는 분이 있어요?
1: 아이고 뭐
0: 위쪽으로
1: 3층이나 4층에.
0: 예.
1: 아이고 뭐.
0: 4층에 형 맨날 화장실만 가잖아요.
1: 거기가 조용해. 거기가 3층과 5층. 예. 사이에. 예. 화장실에 어떤 약간 좀 조용한. 예. 장소라. 예. 오래 있어.
0: 형이 또 거기 오래 계시더라고. 예. 화장실 간다고 하고.
1: 근데 그저 경비하시는 분이. 예. 계속 쳐다봅니다.
0: 그리고 화장실 앞에 경비
1: 그 있어 바로 앞에
0: 그 초소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래서 근데 용기 내서 갑니다.
0: 예. 예. 자, 우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팝콘.

0: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TS푸드
1: 모드투어 네트워크
0: 살로맥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1: 베스트슬립
0: 오토링크
1: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네, 많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네. 어려운 시기에 돈들 많이 버셔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1: 저 방옥부님이 저도 과수원에

추돌사고 나서 혼잡을 더하고요. 반대 구리 쪽 동호대교 4차로 맞고 공사가 한창인데요. 마포대교부터 쭉 엮어봤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여의상류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쪽 봉천터널 안에 사고 나서 2차로가 막혀 있고요. 이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경인선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정체고요. 부평 부근에는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22님 나 예 뱃살 위로. 김종호님
1: 죄송한데 예. 속이 좀 안 좋으세요? 말하다가 자꾸 스톱되 하시는 것 같은데.
0: 예, 본인이 단건조 오징어를 주셨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1: 자꾸 배 드시면 어떡합니까?
0: 그거 먹었더니
1: 뒤에 이금희 선배가 얼마나 얼마나 황태 덕장에 온 느낌이겠어요. 자, 계속해서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0: 충청
1: 충청쇼.
0: 이혜원님께서 유바 기다린 사람 손머리 위로
2: 좋습니다. 하늘 위로.
0: 예. 네. 좋습니다. 유바를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죠?
2: 그래도 뭐 안 그래도 예. 에, 새로운 캐릭터 어제 한번 녹화했고
0: 새캐.
2: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개콘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특명 받고 왔어요. 에, 이제 각자 스케줄이 있는 곳에 가서 네. 개콘 좀 홍보해 달라는 얘기 좀 듣고 개콘 좀 많이 봐주십시오.
0: 개콘 많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2: 네, 여러분들 유일한 지금 공중파 개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2: 근간이 됩니다.
0: 에. 개그가 좀 재밌잖아요.
2: 네, 이렇게
3: 재밌죠.
0: 웃어야 돼 우리가.

0: 그게 심해진 반칙이 되는 건데 아, 네. 그렇게 해야 많이 이제 비슷해지니까
1: 밑에서 네. 살짝 그 승질을 살짝 긁어야죠 뭐
0: 옆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몸싸움을 어느 정도 허용이 되니까요 네네. 약간의 몸싸움 그럼요 해야 됩니다 네. 피지컬
1: 발재간 이런 걸로 네. 예.
2: 아, 이대형 봅니다
1: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현민 씨 네. 그럼 본격적 코너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2: 좋습니다
1: 영화계엔 최수종 가요계에 션이 있다면 개그계엔 조현민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편상 천자 조현민이 여러분의 고민에 현답을 내려드립니다. 현민 현답! 자 듣고 계신 유부 미라클들 현답이 필요한 고민사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오늘 현민씨가 도착한 사연은요?
2: 이미 엎질러진 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와이프가 옷을 샀다면 어떤지 한번 봐달라길래 당연히 이쁘다고 해줬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말을 덧붙인 게 문제였습니다. 야 이쁘다. 아이 아줌마가 동네에서 있기 딱이네.

0: 동네? 아 이거 결혼식에 입고 가려고 산 건데 지금 장난해 나랑? 하며 된통 혼만 났습니다. 아내한테 그냥 예쁘다 딱 한마디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괜한 말 덧붙였나 봐요. 앞으로 한동안 식사 때마다 모래알을 씹게 될 것 같습니다.
1: 아니 뭐 아시는 분이 왜 이랬었을까?
0: 그 한마디. 그 한마디.
1: 아시는 아니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정도면 아시는 분인 거 아니에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아줌마가 동네에서 입기 딱이네. 이거 말부터가 일단은 그렇죠.
0: 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남창희 씨 말에 좀 덧붙이자면 예.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평소에 있던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예. 그냥 튀어나온 거야.
1: 그냥 지금 아니
0: 뱉어버린 거지.
1: 예쁘다 좋았는데 네. 여기까지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줌마 동네 아. 이 두 가지가 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듣기 안 좋게 들리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0: 불편하죠. 사실 적신데 예. 이거는
1: 아줌마가 동네에서
2: 우리가 다 아줌마가 되고 동네 아줌마가 되지만 예. 그래도 좀 로망이 있는 동네 아줌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좀 호리호리하고 네. 네. 원피스 입었는데 내 스타일 그렇게 많이

0: 편하죠.
1: 근데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제 아 말이라도 이거는 돈 드는 게 아닌데 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냥 아 글쎄요 그냥 왜 내가 결혼했는지 알겠다 뭐 요 정도만 살짝 덧붙여주면 예쁘다 예. 다음에
2: 어. 왜 내가 결혼했는지 알겠다
0: 예쁘다 내가 이래서 결혼했지
1: 뭐 요 정도 있잖아 뭐 안 어렵잖아
0: 그래
1: 그럼 아, 그러면 농담인 거 알아요
2: 내가 그 이래서
1: 아줌마가 알아요.
2: 이래서 지금은 아니야?
0: 이래서 지금 이쁘다고.
1: 어, 내가 왜? 그러니까 매력 포인트가 그대로 살아 있네.
2: 그러니까 그 평소에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야?
1: 이건 싸우자는 거지.
2: 이거죠.
0: 그러면 싸우죠 사람.
2: 그것도 그러니까 나름
0: 그렇게
2: 또
0: 얘기하면 싸우게 돼요.
2: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 또 나름 나온 거예요.
1: 동네 아줌마 됐어, 됐다고 이제 그만해. 뭐 이렇게 싸우게 아, 되는 거죠.
2: 왜 동네 할머니나 해주냐? 자, 그러니까 네,
0: 싸우지 마세요.
2: 네. 그냥
1: 예. 예쁘다.
2: 연기. 어, 우리는 인생은 연기입니다. 인생은 연극 무대입니다.

0: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느닷없이 물어보면 속에 있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1: 네, 정신 반짝 차리시고요.
0: 정신 반짝 차려야 돼요.
1: 반짝 차리시고 그냥 예쁘다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런 성격이라면.
2: 네, 네. 맞아요. 제가 일단은 노래 한 곡 저희가 듣고 오는 동안

0: 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 노래 불러주면 된다니까.
1: 네. 예, 그래요. 것도. 음정이 안 맞아도 웃고 예. 넘어갑니다.
0: 그래요.
1: 네, 이거는 노래 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0: 그러니까.
2: 각자 들었으면 좋겠던, 좋겠는 말을, 네. 좋은 말을 다들 게시판에 올려주신 것 같아요.
1: 예. 네. 8121님께서, 야, 내가 처음 당신 만날 때처럼 설렌다. 이 정도는 해야죠. 아유, 그분 안타깝네요.
2: 아, 그 정도 남자.
0: 솔직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2: 그 남자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도 와, 쟨 와. 솔직히 이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만 아니, 그러니까 나만 그래도 좋아.
1: 둘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2: 근데 만약 그걸 듣는다면
1: 누가 옆에서 누가 듣는다면 또 쉽지는 않죠.
0: 아. 저는 근데 사실 이건 있어요. 네. 저희 와이프도 이제 옷 사면
2: 네. 얼마 안 됐잖아, 우리 결혼한 지.
0: 근데 이제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봤을 때 안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1: 있죠, 있죠.
0: 거기서는 이제 저 몇 번 다 저는 다 좋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 아, 진짜로?
0: 예.
1: 하지 마.
0: 근데
1: 그 길 건너지 마.
0: 냉정하게 얘기해 주면 좀 안 돼.

0: 더라고 나는.
1: 그럼 빨아야지 뭐.
0: 빨아도 뭐 바로 그러지.
2: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뭐 색깔 예쁘네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옷이 예쁘다고 해주시면 그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이정섭 씨는 원피스 너무 잘 어울리고 이쁘네. 신발도 이쁜 걸.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4부가 시작됐습니다. 개그맨 조현미 씨가 함께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이 코너 시작합니다. 개그맨 경찰 개찰 조현미님 맨 눈으로 사연을 읽어본다. 수사반장
3: 충청.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느낌 물씬나는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4: 충청. 수사가 필요한 사연, 개찰에 도움이 필요한 사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개찰 조현민이 다각도에서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3: 네, 문자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되겠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아메리카노와 도넛 세트 보내드립니다.
4: 먼저 도착한 사건부터 처리해보시죠.
3: 사건 번호 황수진님이십니다.
2: 황수진. 네. 많이 들었던 이름이네요. 네.
4: 황수진, 황수진, 수진, 수진, 수진.
3: 황진이 아니니?
4: 죄송합니다.
3: 네, 어찌됐건. 네, 황수진.
2: 나 한참 생각했네.
5: 황수진 뭐 옛날 무슨 만화, 여성 만화 이런 거 보게
2: 해. 네. 있죠, 있죠. 그 유명한 작가 이름.
3: 작가님
2: 비슷해요.
3: 뭐 이름이 비슷한데, 하여튼. 남편이 빨래를 담당한 지 5년째인데요.
4: 그래요?
3: 정말 빨래를 돌리기만 합니다. 세탁기

0: 예전에 이게 통 막 돌아가는 이제 네,
1: 통이 도는 세탁기.
0: 그 세탁기 옆에 꼭 집게가 있어서 내가 뭉클했던 적이 있어요. 키가 너무 작으셔서 그 통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저 이제 자취할 때 올라오시면 아니 왜 밥 먹을 때 쓰는 집게가 왜 맨날 이거 하냐 엄마한테 뭐라 그랬는데 이게 그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2: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아 저도 한 번에 다 잡히진 않아요.
0: 그 깊게 깊게도 깊잖아.
2: 허리 숙여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야. 그게 저도 통을 도는 거 쓰는거든요.
3: 예. 네. 딱 겨드랑이가 끼는 위치예요.
0: 네. 이거 잡을 때 잡을 때.
3: 아우 차가워요 정말. 너무 차가워요. 예. 네, 그렇지만. 예. 네. 그래도 저는 손을 뻗으면 닿긴 하는데 어머님
0: 네.
3: 힘드셨겠네.
0: 네. 아 그래서 뭐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빨래 이제 해주시면 근데 요거 진짜 한 타이밍 놓치면 여름에 이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네. 가끔가다 이제 빨래 타이밍 못 맞춰서 못 말리면 그래. 아시죠? 이제 분명히 빨았는데 이상한 냄새 나는 거.
2: 요즘에 그거, 네. 요즘에 또 그 올인원 나오잖아요.
0: 아, 한 번에 다 되는 거?
2: 한 번에 그냥 네. 맞아, 맞아. 맞아. 다 되니까 있죠. 그거 보니까 땡기더라고.
0: 그러니까 다시 결혼하는 타이밍이 돌아가면 그거 사라고 예, 이제 예. 인더스텔라처럼 그죠?
2: 수진님 예. 생각해 보세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거 하나로. 예. 예.
3: 근데 그거 저 하나
2: 비싸긴 할 것 같더라고.
3: 최근에
1: 비싼 것 같아요.
3: 최근에 혼수를 누가 사줘서 제가 봤어요. 통이 조금 작아요.

0: 거 계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도 네. 어디 서울 근교 서울 바로 옆에 어디 뭐 들려서 가는 거면 잠깐 갔다 가도 돼요. 네. 근데 서울에다 평창에 갈 정도면 얘기는 해주는 게 맞지.
0: 그래서 이직이란 부분이 이제 왜냐면 벌이와 이제 그다음에 나이트 식스냐 그러니까. 아니면 야간이냐 뭐 여러 가지도 이제 문제가 있다 네. 보니 이제 네 살짜리 애를 둔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도 뭔가 두려웠던 거죠. 약간은.
2: 그러니까 우리 직방님께서 하는 말이 맞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의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직은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건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합니다라고 했어요.
1: 아직 결정을 안 하시는 걸 수 있어요. 다른 회사 이력서 넣었다가 안 되면은 그냥 다녀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0: 따지고 보면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미스 송님을 편들어 드리고 싶긴 하지만 윤정수 씨 말대로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와이프를 안심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나 혼자 그렇게 선택의 폭이 나 혼자 이렇게 이거보다

0: 네.
1: 뭐 어쩔 수 없어.
0: 뒷모습 맘님께서 어렵네요. 네. 어렵다잖아. 이분 네. 되게 쾌활하신 분인데 네. 장모님이 제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머님 말도 안 들으시겠죠? 그런 경우는 간혹 네. 이렇게 같이 안 사시는 경우가 그런 아니, 성격이면 아니, 아, 같이 안 계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2: 같이 사시는데도 안 들으신 분도
1: 있어요. 이게 뭐랄까 네. 안 하면 그 몸에서 이렇게 뭔가 반응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형처럼 내비 안 켜는 분 그대로 가야 돼. 자기는 어, 그렇게 해야 돼.
2: 아, 그런 느낌.
1: 저희 매니저분도 내비를 네. 내비를 네. 켜요.
2: 키고
1: 그리고
0: 자기 원하는 대로
1: 딱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무조건 반대로 가. 그래서 제가 별명을 내반남으로 지어줬거든요. 내비를 반대로 간 남자, 내반남. 네.
0: 그것도 근데... 뭐, 넌 별명을 또 짓고 있냐? 야, 가만히 네 핸드폰이나 보고지.
1: 아이, 하지마. 계속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딴 데 가.
2: 어, 나는 그런 스트레스 같은데.
1: 어디로 가? 그러면. 아이, 저기, 자기가 아는 길이 있다.
2: 여기로
1: 가면 빠릅니다. 결국에 꼭 늦어.
0: 그래. 꼭은 아닐 거야. 한번 정도는 또 빠를 거야.
1: 아, 맞아. 한번 정도 빨라. 네,
0: 빠를 거예요. 네, 근데 이혜원님께서 회사 물려 받으시려면 그냥 따르세요. 예. 만약 그 경우라면 그렇게 참으시고요.
2: 네. 네. 4987님께서 저희 아빠가 그러셨는데 저희 아빠가 이러셨었습니다. 단속 요즘 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여러 번 말해주고요. 아 여기 예전 것만 달라졌네요 등등 운전 안 할 때도 흘리기 이런 말도 흘리기 그리고 네. 내비 안 켜고 여러 번 헤매봐야 아 길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만 이렇게 해서 몸소 느끼십니다. 어느 날 이제 내비를 켜도 아무 말 안 하기 시작하셨어요.
0: 네.
2: 계속 이제 내비랑 이제 계속 배틀 붙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아는 길만 그렇게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2: 네.
0: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 근데 박영준님 사연 너무 웃긴데요.
0: 뭐래요?
1: 장인어른이 장모님한테 네. 그 내비가 죽으라면 죽을 거야 라고 싸운 적이 있대요.
0: 장인어른이 장모한테
1: 예. 어? 내비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오늘 평소보다 더 답답하시죠? 일찍부터 시작된 정체 사고까지 더해졌습니다. 먼저 경기 서쪽인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 김포요금소부터 송내까지 쭉 한흐름에 답답하고 계양 부근 5차로에 있는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일산 방향도 평촌과 조남 분기점부터 주춤하고요. 안현부터 중동까지 막힙니다. 같은 방향 경기 동쪽으로 가면 상일에는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일대 혼잡하고요. 광암터널과 성남요금소부터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정체인데 행주대교 2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6: 굿즈는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기프트.
7: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8: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1: 공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하루에도 몇 번씩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표정 관리하는 우리 어른들도 아이처럼 솔직한 표정을 짓게 될 때 있죠. 반가운 사람을 불쑥 만났을 때, 넘어질 뻔해서 깜짝 놀랐을 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마주했을 때요. 꾸미지도 감추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그 찰나 얼굴에 드러납니다. 가끔은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가면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눈치 보지 않고 크게 웃고 얄미운 사람 있으면 슬쩍 흘겨보기도 하면서요. 뭐 어때요? 내 얼굴인데 내 맘대로 괜찮죠? 지금

6. 퇴근 30분 전에 일 던져주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요. 6. 야근하게 됐습니다요. 6. 아이고. 6가 몇 번이에요, 지금. 아, 네, 찡그린 표정일 수밖에 없는데요. 있잖아요. 찡그려봤자 나 주름살밖에 안 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일 찡그리지 마시고 자, 미간 펴시고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얼굴 좀 펴요. 이렇게 이렇게 주름 안 가게. 아유,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윤희니 씨 화이팅. 서진희 씨. 집에 오니 편안한 웃음.

0: 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국토교통기술대전 코끼리 베이글 유동골뱅이 제공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8305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럴 때 서운할 거예요. 엄마 야구장에 갔는데 야구가 안 보였어. 엄마 생각만 났어. 친구들하고 노는데 놀 수가 없었어. 엄마 생각난. 이런데 엄마가 행복했다면 서운하지만 애는 지금 가서 엄마 생각이 뭐예요. 야구 보고 응원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이가 행복한 시간 동안 엄마도 꼭 그만큼만 행복하세요. 6033 저는 50대 후반 돌싱남인데요. 7시에 첫 데이트 갑니다. 걷기 모임에서 알게 된 그녀 주세요. 와 여러분 아니 50대 후반에도 첫 데이트 나갈 수 있죠. 그럼요. 암요 암요. 아이고 진짜. 그리고 일단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긴장 그렇게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50대 후반인데 막 긴장해서 내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상대 여성으로 보기. 어머 이분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막 떨고 계시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걷기 하실 때도 이렇게 몸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고 그 정도만 풀어주셔도 돼요. 이게 몸에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도 풀리거든요. 아무튼 제간에 첫 데이트 44분 10초 남았어요. 어떡해.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했죠? 잘하셨어요.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고맙고 감사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샐러드 가게 아니면 버스, 택시 이렇게 다른 분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켜놓으신 분들 진짜 고마워요. 00년생 곽수빈님 파이팅이요. 고마워요. 스킨케어 세트 선물 받아주세요. 9518. 인천에서 강남까지 차 끌고 출근했는데요. 입차 전에 어플로 주차요금 미리 결제 안 해서 5만 원 나왔어요. 오늘 회사 일도 속상한데 더 슬퍼요.

0: 사골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1: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2: 맞아요.
1: 진짜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댕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직장 동기랑 친해지게 되었다. 그 애는 나를 세심히 챙겨줬다. 하루는 입단대회 예선에서 탈락하고 혼자 울고 있었는데 그 애가 음료수랑 빵을 사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 속상한 건 알겠는데 몸까지 상하면 어떡해. 다음 대회가 있잖아.
0: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더 눈물이 났다. 내가 알아서 할 거거든. 저리 가.
1: 울어도 되는데 밥은 먹고 울어.
0: 뭐라고?

상처가 될 테니까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해 주세요 하셨는데 나이 들고 세월 흐르면 그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는 참.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오늘 주인공께서는 짐작하신 대로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후기도 짧게 쓰셨어요. 우리는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가 저에게 전해주었던 따뜻한 만큼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의 첫사랑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저를 가장 많이 응원해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랑이야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10cm, fine, thank you, and you.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1분 1초 에픽하이 타로

쪽으로 원룡분기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뒤로 신내부터 엮어봤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한남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혼잡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신월나들목 4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처리하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반대 인천 쪽 정체는 부천에서 서운분기점까지 또 인천요금소부터 서인천까지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도 문학에서 서창까지 막히고요.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현에서 중동까지 길게 흐름이 답답합니다. 또 반대 판교 방향도 김포요금소부터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6: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3부 시작했습니다. 7864 수박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쉬었고요. 이른 저녁으로 요즘 유행하는 오이김밥 먹고 지금 하우스로 출근해서 수박 열심히 수박 순 따고 있어요.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그러셔서 3부 첫 곡으로 레드벨벳 빨간 맛 들려드렸습니다. 7864 고생이 많으시네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 영어 보기 좋은 날 시작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영어 퀴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

0: 누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없다. 이 이상의 엔딩을 상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5편이 나온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참 이 작품은 1995년에 세계 최초의 풀3D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영화의 역사를 바꿨던 네. 장난감들의 이야기였죠. 바로 그렇습니다. 토이스토리 5입니다.
1: 그렇습니다. 어제 개봉했죠, 우리나라에서도?
0: 네, 그렇습니다. 6월 네. 17일에 개봉을 해서
1: 성적도 좋죠?
0: 성적도 좋은데 무엇보다 이게 평점이 엄청납니다. 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평론가들도 좋은 평점을 주고 관객들도 더할 나위 없는 평점을 주고 있어서 9점이 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1: 언제나 토이스토리는 신나다가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성공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울컥하는 게 정말 저는 예전에 토이스토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토이스토리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아주 어린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나이였었고 그리고 토이스토리 3가 나왔을 때는 저는 이미 뭐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토이스토리의 이 이야기가 마치 제 인생을 관통해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었는데 뭐 토이스토리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3에서는 정말 완벽한 엔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장하고 나면 내 어린 시절의 무언가와 이별해야 된다는 잘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2019년에 토이스토리 4가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3가 완벽한

0: 그렇죠.
1: 그렇다고 말해야겠죠.
0: 이 작품에서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가 토이스토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4편은 장난감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편은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보기 전에는 아니 요즘 애들이 장난감 안 갖고 놀잖아. 근데 장난감 이야기를 할 게 있었는데 그래서 할 게 있더라고 얘기할 게.
0: 네.
1: 바로 그것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네. 본격적인 스토리는 퀴즈 내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퀴즈 내주시죠.
0: 네, 토이스토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장난감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시리즈를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이라도 캐릭터들의 이름이나 얼굴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중 토이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1번 우디, 2번 버즈, 3번 둘리.
1: 아, 이 중에 한 캐릭터는 아.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0: 네.
1: 네, 이 캐릭터 아시죠, 여러분? 정답 맞춰주세요.

0: 좀 의아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비판이었냐면 아 이제 이야기가 이제는 다 소진된 것 같다.
1: 아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요.
0: 그렇습니까? 네. 더는 이제 이야기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1: 영화 보고 평하신 거 맞을까요? 안 보신 분이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0: 그래, 그런
1: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보러 갔거든요.
0: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나오는 시간 있어? 근데 있더라고요.

0: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의 예상을 깨버리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로튼 토마토도 궁금해요.
0: 로튼 토마토도 제가 알기로는 한 73% 8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1: 네네. 네. 그래도 이제 네. 5편 이제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네. 줄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0: 네, 5편
1: 저는 참 좋았거든요.
0: 그건 네. 네, 저도 좋았습니다. 5편을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3편과 4편의 이야기를 잠깐 네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옛날 토이스토리 1, 2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알던 애들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니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가 이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게 됐었는데 4편에서 좀 사건이 있었어요. 4편을 본 분들은 아직 애기였던 보니가 좀 너무 야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기였으니까. 그래서 장난감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 우디가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편인데요. 5편에서는 보니가 이제 8살이 된 거죠. 8살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옆에 쌍둥이 아이들이 있어요.
1: 옆집에.
0: 네. 네. 그 옆집 애들이 있는데 이 보니가 너무 수줍어서 그 아이들이랑 놀자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어울려서 노는 게 좋으니까 이 아이한테 이 릴리패드라는 패드, 태블릿 PC를 선물을 해준 겁니다.
1: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
0: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 그거를 선물해 주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장난감을 놀고 있는 아이. 근데 그 아이에게 아주 그냥 21세기에 2026년에 최첨단 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패드를 주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제시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시가 이제 전편에 우디로부터 보안

0: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1: 네.
0: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할까요?
1: 네네.
0: 그 마음을 간파하면서 네. 벌어지는 이야기.
1: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린이용 태블릿 PC를 전혀 접하지 않았던 8살짜리 아이가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니까 게임이 있어요.
0: 게임이 있죠.
1: 게임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0: 그리고 친구를 초대할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0: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은 본이이기도 하지만 장난감들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0: 힘을 모은다고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적이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아이가 빠져드니까.
1: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장난감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최악의 적.
0: 그렇죠.
1: 그리고 이기기 어려운 적.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 세계가 끝장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0: 자신들에게는 장난감들의 예, 세계는
1: 그런 아주 묵시록적인 적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1378 예전에 본 적이 없어도 이번 토이스토리 5 그냥 봐도 괜찮을까요?
1: 저는 이번 거는 정말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나 3까지는 사실 앞부분에

6월 18일 목요일 송인경 씨의 보통날. 학창시절 어른들에게 질리도록 듣던 말이 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깔깔 웃고 있으면 좋을 때다. 교복 차림에 맨 얼굴로 다니기만 해도 지금이 제일 예쁠 때다. 그때는 몰랐다. 그 시절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웠는지. 며칠 전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화장실에 갔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화장 안 해도 예쁜데.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다니. 생각해보면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요즘 내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니까.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검색해보고 관절에 도움된다는 운동법을 따라해보고 그걸 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하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됐다. 한때는 젊음도 건강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최고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그러겠지. 무슨 소리, 아직 청춘이야. 그래, 어쩜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퇴근길 마트에 들렀다. 참외가 피부랑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던데. 가장 노랗고 싱싱해 보이는 녀석들로 한 봉지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노란 풍선 권진원. 아, 제가 딱 지금 그런 나이에요. 7688. 저도 요즘 학생들 보면 좋을 때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최원윤 씨, 아직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안 드시죠? 그럼 청춘이에요. 돌도 씹어드시겠구먼. 파이팅해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 기준이 그건가요? 혈압약, 그 콜레스테롤 약? 근데 그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엔 하나도 챙겨 먹지 않던 걸 조금씩 조금씩 챙겨 먹게 된다. 이런 게 확실히 나이 먹는 증거이긴 한 것 같죠. 오늘

건강 검진 결과를 들으러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비타민 D 부족이고 위염도 있고 지방간도 있어요. 운동 더 열심히 하시고 6개월 뒤에 다시 피검사 하세요. 에휴, 이어폰 꽂고 운동하러 나가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김미애 씨, 예, 6개월 후에 가서는 6개월 동안 정말 관리 잘하셨네요. 이제 뭐 내년 건강검진 때 뵈면 되겠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다부지게 해봅시다. 응? 6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뭐 비타민 D, 아이고 햇볕 좀 많이 쐬고요. 위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지방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사 신경 써서 드시고. 아, 대한민국 성인 중에 이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위험은 다 기본 옵션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

뭐 하나 그럴싸하게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남의 손 안 빌리고 해보니까 뭐랄까 인생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신감 생기는 거, 자부심 느끼는 거. 이거 살면서 이거 소소하게 느끼는 거 중요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이건선 씨에게도 비누 세트 보냅니다. 4437,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로 승객 여러분, 위험하니까 벨을 누르시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버스가 정차하면 우아하게 내리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28일 저는 도예가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작업합니다. 다음 달 17일 개인전 준비하고 있는데 흙이 말썽이고요. 작업도 잘 안 되고. 힘 좀 주세요. 저 잘 되겠죠? 네, 작가님. 8281 작가님. 아니, 개인전 처음이신 건 아니죠? 그럼 아시잖아요. 항상 개인전을 앞두면 흙이 말썽을 부리고 작업도 잘 안 된다는 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신경 쓰고 계시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잖아요. 잘 될 거예요.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제가 열심히 방송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길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작가님, 한 달 동안 멋진 작품, 마음에 드는 작품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양제 보내면서 응원합니다. 딱 한 달 남았네요. 2930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0: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기프트.
3: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3964님은요. 신기하네요. 참외 좋아하시는 엄마께 드리려고 한 박스 샀거든요. 참외 향기가 차 안에 가득해요. 곧 복숭아도 사드릴 예정입니다. 해주셨네요. 참외랑 복숭아.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중에 또 거의 탑3 안에 들잖아요. 수박, 참외, 복숭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김경아님께서는 참외장아찌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데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구나.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706님, 정디, 저는 참외도 좋지만 수박을 더 좋아해요. 더울 때 시원한 수박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여름엔 수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수박이 진짜 부동의 1위죠. 솔직히 수박 너무 맛있고 밥 먹어도 생각나고 밥 먹기 전에 먹어도 너무 샐러드처럼 맛있고요. 8478님은요, 방바닥을 물걸레로 싹 청소하고 시원하게 씻고 지금 참외 하나 깎아서 그냥 손에 들고 와그작 먹고 있었는데요. 정재가 참외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외 이제 써는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그냥 통째로 드시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썰거든요. 반 안 자르고 동그랗게 해서 약간 이렇게 원 보이게끔 그렇게

효정님, 저도 오늘 아침부터 참외참외 노래를 불렀는데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밥 대신 과일을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연애 때랑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서운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이런 작은 거 하나에 되게 서운하다고.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아지는 남자는 없다. 나빠지면 더 나빠졌다. 5917님 지금 당장 사오라고 하세요. 진짜 너무 속상하니까. 노래 듣고 올게요. 어제 발매된 신곡입니다. 오늘 오프의 Open the Door.

나 진짜 아직은 잘 보여. 그리고 나 아직까지 괜찮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아직 있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뭐 우리 자녀분들께서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29님,

박진 목소리 들으면서 일했는데요. 퇴근하고 쩡디의 동글동글 보이스에 힐링합니다. 고마워요. 참 회사 갈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하루 종일 각진 목소리 들으면서 일하셨다고요? 좀 약간 이제 체계가 완전 잡힌 그런 곳인가 보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아닙니까? 뭐 할까? 이런 데인가 보다. 7775님, 좀 힘들어요. 뾰족뾰족한 말들 들으면. 저희가 글레이즈드 도넛 보내드릴게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가가 혼자 있으면 뭔가 심심할 것 같고 막 웃겨주고 싶고 뭔가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이현일님께서도 멀쩡하게 잘 있는 아이를 울리는 재주를 가지셨군요. 멀쩡하게 잘 있는 아이를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 공룡이 무섭다기보다는 그 갑자기 확 일어나서 놀란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스탠스를 딱 바꾸니까 그때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3208님은 공룡 흉내는 어른도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어린이 친구들이 뭔가 제가 뭐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게 까꿍이에요, 까꿍. 숨었다가 나오는 거. 숨었다가 나오는 거는 거의 90% 성공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재밌대. 왜 그렇게 재밌는지 그게. 그래서 뭐 어디서 나오기 막 그런 거 했는데, 저번에 오픈 스튜디오에 애기 왔었어가지고 제가 까꿍은 이제 90% 다 무조건 성공이니까 그걸 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날. 잘 안 보였는지 그날은 좀 까꿍이 안 그렇게 웃질 않아가지고.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뾰로로로로.
5: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6: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7: Yes, I will.
8: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0: 수가 있구나. 저희 언니는 이렇게 뭔가를 사오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고, 뭐 추천은 해줍니다. 네가 사라.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2개 보내드릴 테니까 두 분 다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조수연, 윤지성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당연히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어플 콩으로 놀러와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뭐가 맞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 아리송한 연애 이야기 윤지성 조수연 씨와 나눠봅니다. 모든 천축남녀의 고민 연애
1: 전혀 모르겠어요.
0: 언제? 부끄러워서 못하시겠대요. 연애 체니야 이거 전혀를.
2: 아니, 언제 맞출 거야 이거. 언제
3: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깔나게 맞춰주겠습니다.
0: 진짜로? 체니야 때 전혀 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성격은 좀 다르지만 네. 팬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똑같은 두 분 모셨습니다. 팬들의 메시지 스토리로 공유해주시는 조수연 씨 오셨고요. 하루 종일 메시지 팬분들에게 잔뜩 보내는 윤지성 씨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아유, 두 분 다 근데 진짜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0: 하면은 그 다음 주 이제 없으면 틀려서 없는 줄 알아. 그냥 알아서 나오지 마.
1: 어머 세상에, 잔인하여라.
0: 아, 이거 잔인하여라.
2: 그 배틀이었어요?
0: 배틀이었어.
2: 배틀이었어.
0: 살면은 배틀이고 서바이벌이야.
1: 그러면 다음 주에 두 명에서.
2: 두 명에서. 네. 근데 왠지 우리 중에 거의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0: 아니면은 또 정디 혼자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2: 아, 1대0? 오케이, 우리 1대0.
1: 이름을 정해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2: 어머, 네. 웃기다. 건빵이. 윤정수.
1: 오~ 너무 좋습니다. 윤정수 선배님.
0: 윤정수 괜찮. 윤정수 선배님.
2: 선배님 미스터 라디오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윤씨로 시작하고.
1: 좋다. 네네.
2: 그리고 효정의 정, 수연의 수 해가지고 윤정수. 주연님도 저도 윤정수의 한 표입니다.
1: 와, 그럼 우리 약간 이런 거, 우리는 윤정수예요.
2: 윤정수예요.
1: 윤정수. 이런 거 하자.
2: 이런 거 하자.

0: 아니야? 마술사 아니에요?
1: 마술사 아니야?
2: 아니 그래도 이거는 착해야지. 이거 막 그 스피드 이렇게
1: 이거 이렇게 딱 하는 거?
2: 그거는 해야지.
1: 제가 다 해요.
0: 아, 진짜?
2: 그럼. 갖고 오랄까요?
0: 한번 갖고 와가지고 우리도 한번 봅시다.
2: 다음 주에 하자.
1: 그 제 건 없어요.
0: 어? 예? 제가 사올게요.
1: 아니 제 건 없는
0: 제가 사오면 되잖아요.
2: 그래 우리가 사와서 언젠가 서로 사는 걸 주게 하자.
1: 언젠가 한번 네 다음 주에
2: 재밌을 것 같아. 다음 주든 뭐 다다음 주든
1: 노래 들으시죠.
2: 아 노래 들을까요? 네.

0: 종현 피처링 윤지성의 썸머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한결님, 연전무 고민 해결 때 라부자가 타로로 점쳐주는 거 어때요? 헤어질까요? 말까요? 이렇게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타로랑.
1: 어, 진짜 그래? 잘 볼 것 같아.
2: 한번 제가 한번
0: 신비해.
2: 어, 제가 약간 신비한 느낌 좀 있잖아요.
0: 있어.
2: 어, 제 추구미 이것도 신비. 오.
0: 그럼 그날은 눈 안 보이게 가리고 가면 안 돼요?
2: 지금도 안 보이게. 지금도 안 보이긴 한데 어. 예, 한번 노래가

0: 그렇지. 이 나쁜 바람 떼찌 떼찌. 기다려봐, 내가 겉옷 벗어줄게.
1: 아 괜찮아, 그거 벗으면 오빠 민소매잖아. 그러다 감기 걸려.
0: 아니, 나 너를 위해서라면 얼어 죽어도 괜찮아. 차조심해. 괜찮아?
1: 오빠, 근데 저 자동차 우리랑 반대쪽인데.
0: 아니, 너 클락션 소리 놀아서 아유 너 클락션 소리에 놀라서 넘어지면 어떡해. 아니 다치면 어떡하냐고. 그럼 내 마음 찢어져.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다쳐도 괜찮아.
1: 아니 차가 저쪽으로 갔는데.
0: 아 맞다 맞다, 그리고 선물 있어. 자 여기 네가 먹고 싶어하던 유명한 소금빵.
1: 이거 부산에서 파는 건데?
0: 응, 왕복 9시간 운전해서 사왔어. 아니, 빵순이 효정이를 위해서라면 나 전국 곳곳 어디든 갈 거야. 아 그리고 자 선물 또 있어. 여기 네가 궁금해하던 그 식빵.
1: 이거 강릉에서 파는 건데 새벽 5시에 줄 서는 그거.
0: 어 맞아, 운전하는 김에 그냥 밤새고 사왔어.
1: 이렇게 지긋정성인데 뭐가 고민이냐고요? 남자친구의 문제는 기분파라는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다정함이 아. 쭉 떨어져요.
0: 아이.
1: 아, 왜 무슨 일이야?
0: 아이. 아이 프로젝트 엎어져서. 아 처음 다시 하래. 아이 주말에 출근하란다 진짜 짜증나.
1: 나쁜 회사 내가 떼찌떼찌 해줄게.
0: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야.
1: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오빠 우리 달달한 거 먹으러 갈까? 근처에 도넛 맛집 있잖아.
0: 아이 더운데 거기까지 가자고? 웃어? 효성 나 지금 나 기분 되게 안 좋아. 나 그리고 빵 별로 안 좋아해. 아이 대고 그냥 카페에 푹 있어 그냥.
1: 미안.
0: 예예 예, 부장님.
2: 어 난데. 내가 위에 잘 설득해서 그 프로젝트 다시 진행하기로 했어. 걱정 말고 주말에 푹 쉬어.
0: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1: 어 뭐야 뭐야 뭐 잘 됐어?
0: 어 잘 해결됐어. 아 효정아 아까 도넛 먹고 싶다고 했지. 기다려봐 내가 얼른 가서 사올게.
1: 아니야 빵 안 좋아한다며. 괜찮아.
0: 아니야 나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니까. 기다려.
3: 첫 번째 사연은요, 평소에 지극정성 다정함이 넘치는 남자친구인데 기분파라고 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 날엔 다정함이 뚝 떨어진다는 사연이었어요.
1: 여러분의 의견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네. 먼저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해보려 하는데.
3: 어, 너무 무서워요.
1: 나 너무 무섭고 웃겨.
3: 거의 치킨앤 아이드예요. 거의 알죠. 반반해가지고 난리. 무서워. 아니,
1: 나, 왜 이래?
0: 웃긴 거야. 나도 내가 읽으면서.
3: 아니 근데 되게 잘하던데?
1: 아 떼찌 떼찌. 아
0: 내가 읽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약간 저도 좀 약간 이게 막 헛웃음이 날 것 같아.
1: 그니까
0: 내가 약간 지금 뭐
3: 내가 뭐지?
0: 어 약간 근데 두 명 만나는 기분은 들 것 같아.
1: 맞아. 근데 애초에 그럴 거면 난 다정하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3: 차라리
1: 어, 차라리
3: 맞아.
1: 그냥 스탠스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0: 그 나중에 약간 딴소리 할까봐 좀 무서워.
3: 무서워.
0: 약간 그러니까 내가 빵을

0: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어. 내가 부산 왕복 9시간 갔다 왔어. 너한테 빵 사주려고.
1: 거기까지 강릉까지 찍었어. 어,
0: 아니 근데 무서워. 왜 내가 가라앉냐고.
2: 무서워.
1: 근데 너 이거 좋아하잖아.
2: 어머 무서워라. 이거 공포 영화야.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공포야.
1: 근데 기분이 좋아져? 너무 예쁘게 먹는다.
2: 어, 아니. 안 먹어.
1: 너무 예쁘게 먹는다. 어. 이러면서.
0: 그러니까 심지어 차가 반대로 갔는데.
2: 조심하라. 어. 세상에나. 근데 그리고 웃는다고 아까 바로 정색. 웃어? 어? 너 웃어? 웃지도 못하면 어떻게 산다는 거야?
0: 그러니까 어떤,
1: 너무 기분 파기네.
0: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야 장단을?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 좋은 쪽에 맞춰야 되는 거야? 나쁜 쪽에 맞춰야 되는 거야?
0: 나쁜 쪽에 맞춰야 되는 거지.
1: 그쵸?
0: 나쁜 쪽에 맞추기가 맞아. 제일 힘들잖아요.
1: 맞아, 맞아.
0: 문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1: 네, 이혜성님. 다정한 남친 맞죠?
2: 다정하지 않아. 모르겠어.
0: 잔인한.
2: 무서워.
0: 네, 양두영님.
3: 윤기복씨 진정하세요.
0: 근데 이런 남자친구 만나면 진짜 어떨까? 난 상상이 안 가네. 박광식님은 다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2: 맞아.
0: 이게 어느 정도 기분파들이 있는데 맞아. 이건 너무 심하다. 어,
1: 너무 심해.
2: 그럼 맞추기 너무 힘들지. 맞아, 맞아.
0: 결혼하면 내가 봤을 때 예민한 게 99%.
2: 아, 이건...
0: 다정한 거 1%도 없다.
1: 지금은 또 모른다?
2: 그지.
1: 그래도 내가 떨어져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모르니까.
0: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무슨 빵을 사다 주고 결혼하면 빵도 안 사줄걸?
1: 아유 그럼.
0: 무슨 빵을
1: 빵,
0: 먹어.
1: 아니 빵 사오라고는 안 하면 다행이야.
2: 빵? 지금 빵 먹고 싶다 했어? 내가 사올게. 난리. 혼자 난리.
0: 양도영님.
1: 아따 부장님 목소리 걸걸하다.
2: 죄송합니다.
0: 적재적소한 캐릭터 잘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9236님.
3: 스시 먹고 싶다고 하면 일본 갔다 오겠네요. 점점점.
0: 그러니까 그 정도야 지금. 이소정님. 다정한 게 가식 같고요. 짜증내는 모습이 진짜 성격 같아요. 나 짜증 많은 사람 좀 싫어해서.
1: 그래,
2: 나도.
0: 이소정님. 아 읽었죠. 네. 윤혜빈님.
1: 기분파 상사랑 일하는 것도 힘든데 데이트해야 하는 남친이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0: 엄마.
1: 이게 그러니까 뭐 왜 기분파가 힘든 줄 알아?
2: 맞아.
1: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 게 힘들어.
2: 오 맞아.
1: 내가 진짜 막 그렇다고 막 맞춰준다 맞춘다고 제가 풀려? 풀리지도 않아. 왜냐면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알죠?
0: 알지.
1: 이게 눈치 진짜 이렇게 사람 눈치 보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온종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0: 맞아. 괜히 이런 거 물 같은 거 막 탁 놓고 막.
1: 왜? 그리고 혼자만.
2: 잠깐만 지금 너무 잘하는 깜짝.

0: 않고 그런 다정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있을걸. 거기 사는 거 아니 회사 사람들이 알겠어? 그런 모습을?
1: 모르지.
0: 모르지. 회사 사람들 앞에 솔직히 그렇게 행동하겠어?
2: 안 하겠지.
0: 안 하지.
1: 저는 에클레어까지 사러 강릉 간 남자친구예요. 어, 너 알겠지.
0: 그러니까.
2: 회사에는. 그리고 자기는 자기는 엄청 여자친구한테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치. 정말 얘를 위해서 빵도 사러 막 밑에도 갔다 오고 어, 저 여기도 갔다 오고 나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어. 이렇게
1: 그러니까.
2: 믿는 거지.
1: 어,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류려우님.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 사귀어봤거든요.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오. 결혼 전에 얼른 도망쳐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 어. 진짜 헤어져야 돼.
0: 그래 진짜로. 어.
1: 정유미님
0: 헤어지세요.
1: 이건 진짜 헤어지세요.
2: 헤어지세요.
1: 네. 6130님
2: 와우 이번 분하고는 연애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화를 낼 것 같네요. 그러니까 헤어져요.
1: 어, 진짜 화 많이 낼 것 그래. 같아. 소리 지를 것 같아.
2: 맞아.
0: 이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있지. 많지.
1: 많지. 이소정님 사귀다가도 언제 돌변할지 몰라서 눈치 보일 듯요. 아니 아까 맞아. 빵 좋다 해놓고 맞아. 아 빵 싫다 해놓고 갑자기 빵 먹는데. 사러 가자고 이거 너무 무서워. 2768님
0: 정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1: 아, 저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있어, 있잖아요.
0: 있어.
1: 기분파인 분들
0: 있어 너무 많아.
1: 너무 힘들어요.
0: 진짜 힘들어.
1: 한결님
0: 진짜 다정하면 기분이 안 좋아도 T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2: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2: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오빠 아 나, 이거 오빠
1: 나요?
0: 현실로 화나나
1: 나 아니야
0: 어 아니지?
1: 저 아니에요
0: 그럼 민식 오빠님
2: 정디는 빵 때문에 더 화나신 것 같은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다정한 척 했다가
3: 그래
0: 바꾸는 게 너무 싫어
3: 알아.
0: 오늘 결론 좀 내려주세요
2: 네. 네 오늘의 결론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헤어져라
0: 헤어져라
3: 안 헤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0: 안 헤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보겠습니다
4: 익명을 요청한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제 여자친구는요 참 귀엽습니다 얼굴도 귀염상이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교가 섞여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2: 까꿍
4: 아이고
2: 응? 오빠 혼자 왜 중얼거리고 있어? 나빠 또 나빠 또 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나 오빠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슬펐다
4: 아유

0: 그래서 걔가 예쁘다는 거야? 어디가? 약간 이러면서 그 걔가 나보다 뭐 걔가 더 귀여워? 막 이러면서 자꾸 약간. 비교를 하는 거야 자기랑.
1: 약간 자존감이 낮은가 봐.
0: 뭐 들어야 돼 그냥 그 말을.
1: 그런 건가?
0: 어.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
1: 그래. 귀엽다는 말 들으면 좋긴 하죠.
2: 그렇지. 기분은 좋지.
1: 나도 좋아요.
0: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렇게 자리에서 있다가 하도 그러니까 그 둘이서 그렇게 막 꽁냥꽁냥도 아니지. 그들 입장에서 꽁냥꽁냥 친구 입장에서는 뭐 하나 싶잖아 앞에서.
1: 맞아 맞아.
0: 그래서 누가 막 그릇 야 그릇 귀엽다. 내가 또 장난으로 그랬거든. 그릇한테도 또
2: 세상 마상이다.
0: 본인도 이제 아는 거야. 그 캐릭터를 잡아서 그릇이 귀여워 내가 귀여워 이렇게 친구한테 아니, 근데 친구가 얘기를 또 맞춰주더라고. 아 당연히 그릇이 귀엽지 이런 식으로.
1: 근데 그럴 때 그냥 안 맞춰주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나? 그냥 그릇이 난 더 귀여운데?
0: 근데 또 끝까지 하긴 하더라고.
1: 아 진짜?
0: 그래서 재밌게 잘 만나라 이랬지.
1: 아 힘들다.
2: 귀엽다.
1: 아 홍영대님께서 아까 그 부장님 따님이시
2: 아이고야 목소리가 좀 거의 비슷했죠?
1: 네. 오빠! 성홍경님
0: 응?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왔어요. 응?
1: 응?
0: 엥?
1: 뭐지?
0: 엥? 엥?
1: 한결님
2: 허스키 애교.
1: 허스키 애교도 귀엽다.
0: 아~ 귀여워요.
1: 귀여워 진짜.
2: 아니에요.
1: 이정숙님
3: 귀여운 거 맞죠?
2: 아니요.
1: 귀여웠어 난.
0: 귀여웠어요.
1: 이상현님 죄송한데 정말 귀엽죠?라는 말에 영혼 좀 넣어주세요 지성님.
2: 근데 진짜 아까 할 때 아 정말 귀엽죠?
0: 아 저 노력했어요. 텍스트대로 읽은 거예요. 텍스트대로.
1: 아니 영혼을 넣어주세요.
0: 아니 텍스트대로 읽은 거예요 저는.
1: 정말 귀엽죠 이렇게.
0: 와 정말 귀엽죠. 약간 다큐멘터리 같지 않아요?
1: 아니 내레이션이야?
0: 그러니까.
2: 정말 귀엽습니다.
1: 정말 귀엽습니다.
0: 정말 귀엽죠.
1: 네. 2765님.
2: 수현님.

0: 잘 어울려요.
1: 저는 그냥 저대로 사는 게 좋은데 옛날에 어렸을 땐 섹시 저 추구했죠. 근데 안 되더라고. 안돼.
2: 아니야.
1: 그래요?
0: 그래. 그럼.
1: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돼? 예뻐.
2: 그럼. 그럼. 뭐 나는 뭐 나는 돼. 나는 뭐 되고 뭐. 엄청 섹시. 봐봐, 머리 넘기고 섹시하잖아.
0: 근데 거의.
2: 어, 나도 할래.
0: 15대 0으로. 아니 어떻게 귀에서부터 넘겨?
1: 왜 이렇게 섹시 아니었어?
0: 어, 뭔데 약간 멋이 약간 그 약간 슈퍼모.
1: 슈퍼모델.
0: 약간 숙이 누나 같은.
1: 이런 느낌.

0: 이렇게 재미가 없었던 거야 두 분 다.
1: 맞아.
0: 근데 뭔가 이렇게 스파크가 없었던 거지.
2: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뭐 처음 만나고 나중에 만나면 또 다르잖아 느낌이.
0: 그렇죠, 다르지.
1: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차피 있잖아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니까 그냥 했으면 좋겠어.
0: 그래 한 번 보고 말 사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1: 그래 뭐 도전 어때? 해봐.
0: 아, 도전. 정유민님 윤정수 귀여워. 다음 주 봐요.
2: 윤정수.
0: 저희 팀 이름은 이제 윤정수로 네네. 확정이 됐고.
1: 네네네. 좋습니다.
0: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다음 주만 보시죠.
0: 네, 팀 윤정수 보내드립니다. 조심히 네. 가세요.
1: 안녕.
2: 안녕히 계세요. 윤정수였습니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4: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

정한혜가 애정하는 오늘의 탄수화물 순서는 면, 밥, 빵, 떡, 죽인데요. 저랑 통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기대해보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다 면밥 빵떡죽으로 왔는데 우리 동그래미님 헐 저는 빵, 면, 떡, 밥, 죽 빵 순위는 무조건 빵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또 전국에 우리 빵순이 빵돌이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빵을 1순위로 두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수님 면밥 빵떡죽 저는 이 순서지요. 면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다섯 개 전부 다 포기 못해요 라고 하셨고요. 아 우리 진수님의 의견 동의합니다. 저도 다섯 개 전부 다 포기 못하고 저도 죽이 제일 뒤에 있긴 했지만 그 죽 되게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 일어나가지고 죽이 땡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아 내가 오늘 헤비한 게 좀 땡기지 않는다. 오늘은 좀 가볍게 뭔가 시작하고 싶다. 저는 할 때 이제 죽 너무 맛있잖아요. 종류도 요새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죽 좋아합니다. 우리 진수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보도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유옥주님 저는 밥, 떡, 면, 빵, 죽 이렇게 좋아해요. 저는 무조건 밥. 어딜 가나 밥은 꼭 먹어요. 탄수화물은 끊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셨죠. 아 사실 뭐 옥주님처럼 밥을 제일 앞으로 두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또 밥심이고 밥이 좀 있어야 뭔가 좀 무언가 함께하기 좋잖아요. 곁들일 수 있는 반찬과 함께하는 밥 아마 해주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우리 옥주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릴게요. 조승근님 떡, 면, 빵, 밥, 죽 순서네요. 제 별명이 떡을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에요. 떡죽 귀신이구나. 이게 떡을 좋아하신다는 거는 그 응축된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부피는 좀 작지만 내가 이걸 먹고 제대로 탄수화물을 한번 섭취해보겠다. 나는 응축해서 좀 이렇게 모아서 탄수화물을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승근님 떡 좋아하는 거 리스펙트 하고요. 통통이님 샴디 때문에 지금 밥통에 넣어놨던 백설기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고 밥통에 넣어놨던 갑자기 밥을 꺼내서 우거우거 먹는 것보다는 백설기 먹으니까 그래도 귀엽고 낭만적입니다. 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지선님 면순인 저는 샴디가 면부터 스타트 끄는 게 마음에 쏙 들어요 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면이 사실 좀 치트키예요. 이게 너무 종류가 많아요.

0: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임채영님. 야근했어요. 저는 낙지덮밥 먹고 싶었는데 다들 샐러드나 먹자고 해서 샐러드 먹었더니 지금 라면 먹고 싶어요. 잠디 라면 하나 끼릴까요? 라고 해주셨고, 아 지금 이제 또 땡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낙지덮밥 먹었으면은 안 땡겼을 텐데 이게 샐러드가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아 또 물 올리는 소리 또 올려주시네. 이 저희도 이제 10시부터 사실 12시까지잖아요. 저희끼리도 나름의 이제 좀 기승전결이 있고 나름의 서사가 좀 있는데 10시 반 전까지는 괜찮아요. 10시 반 전까지는 좀 먹어도 소화시킬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올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이제 뭐 수면에도 방해가 좀 될 수 있고 내일 아침도 좀 더부룩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올리시고, 웬만하면 겉면 있으시면 겉면으로 가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8409님. 고1 아이 수학학원이 이 시간에 끝나서 듣기 시작한 지 두 달째 처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봅니다. 예능에서의 모습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해 만에.

3394님 회사 대표님께서 우리나라 축구 경기 있는 날은 모두 빨간 옷을 입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아, 제가 빨간 속이 좀 안 어울리는데 입을까요 말까요? 바야흐로 2026 북중미 월드컵 한창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2대1로 체코를 이겼고요. A조 2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내일 아침 10시에 A조 1위인 멕시코와 대결을 펼칩니다. 아, 빨간색도 안 봤는데 대표님이 옷 가지고 이래라 이래저래라 하는 게 싫지만 그냥 대한민국 응원하자. 나는 붉은 악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부디 혼자 빨간 옷 안 입는 불상사 없길 바라면서 제 결제는요. 한해 빨간 옷 입고 대한민국 응원하세요.

정국 Dreamers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339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하는 날에 다 같이 빨간 옷을 입자는 대표님의 제안 따를지 말지 결제 드렸는데 뭐 요 정도는 또 사회생활의 일부로 또 빨간 옷 조금 뭐 안 받으신 거 이해하다만 또 월드컵 기간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요런 거 핑계 삼아가지고 또 좀 친해지고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내일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진님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정유미님, 내일 우리나라 대표님은 무궁화가 그려진 연보라색 유니폼 입는다고 하네요. 연보라색 입으세요 라고 하셨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 그 이제 어웨이 유니폼이 맞나요? 그 빨간색 말고 다른 유니폼 입으시는 것 같은데, 아 연보라색이군요. 근데 혼자 또 너무 연보라로 가면 좀 튀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은 뭐 떳떳하게 연보라 근데 옷을 좀 가지고 입기가 좀 쉽지도 않아. 쉽지 않아서. 근데 뭐 만약에 입고 가시면은 저는 알았습니다 하고 좀 꺼드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문자 줬어요. 김하늘 양. 내일 학교에서 쌤이 월드컵 보여주신다고 해서 빨간 옷 입으려고요 라고 하셨고요. 아 이게 진짜 재밌지. 학교 다닐 때 보는 월드컵이 제일 재밌어. 사실상 엄청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다 보면은 진짜 축구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빠져가지고 그 단체로 융화될 때 이 느낌, 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학창 시절에 한 세 번 정도 월드컵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때마다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 한일 월드컵 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거리 응원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월드컵들도

0: 머릿속 칠링이 필요한 밤 스페셜 게스트와 즐기는 리스닝 파티 한키라 더 시즌즈 정한의 샴페인.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유비로 대중성을 얻었지만 저평가된 가수입니다. B급 감성 뒤에 숨겨져 있는 S급 보컬 리메이크 신곡 장마로 돌아온 뮤지 씨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저평가되고 계속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예 가수 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아, 환영합니다 형님. 네. 와 정말 이 늦은 시간 또 한키라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1: 네네.
0: 오늘 또 일정들이 또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1: 오늘 점심부터 예. 저희 이제 너튜브 촬영하고
0: 네, 유비방
1: 그리고 라이브 클립도 한 두 개 정도 찍고
0: 두 개나 찍고
1: 그리고 이제 우리 한혜 씨 라디오 얼굴 보러
0: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 너무 영광이고 어떻게 한혜 키스터 라디오는 처음 와보셨잖아요.
1: 처음이죠.
0: 약간 쓱 분위기가 형님 좀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개인 피셜이지만
0: 네.
1: 이제 라디오 부스 중에서는 요 부스가 가장 매력이 있다.
0: 어, KBS의 네. 요 부스. 그러니까
1: 제 개인적인 감성에는.
0: 어,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뭐 약간 이 공간도 공간의 크기도 그렇고,
0: 네.
1: 이 조명의 느낌도 그렇고,
0: 맞아.
1: 조금 약간 바 분위기.
0: 좀 우리가 사랑하는 바 분위기.
1: 예예예. 예, 예.
0: 어, 그렇지.
1: 예, 저희는 막 이게 흰 조명 틀면 아유. 막 약간 멀미 나거든요.
0: 맞아요. 너무 예. 막 백색 등이 팍 켜져 있으면은 멀미 난. 여기가 밝은 듯하지만 예. 또 조명이 예뻐요.
1: 너무 예뻐요.
0: 어, 그래서 어, 객관적인 진짜 얘기. 왜냐면 또 예. 지금 사실 컬투쇼 계속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1: 아, 뭐 개인적인 취향.

0: 하고 지내라고 네. 하면 제 대답은 일관되게 대답을 합니다.
1: 어떻게 대답하시죠?
0: 직업을 찾고 있다. 계속해서.
1: 항상 형님이 또 버리는 일들이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0: 아니 왜냐면은 저희 같은 직업이 네. 이제 제작진 분들이 안 찾아주면 저희 뜻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1: 그치.
0: 어느 정도의 좀 불안감을 갖고 네. 이제 사는 것보다는 네. 내가 이게 내 전부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래서 진심으로 진짜 늘 직업을 찾고 있어요.
1: 아니 아까 좀 그 팬분들이 좀 후프력이 다른 말을 했었는데 지금 예전부터 들고 계시는 팬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2752님 라디오계 하이에나 뮤지씨 반가워요. 그리고 사랑한다 마리오님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뮤지님 라디오 힐링하면서 회사 생활했었는데 등등 지금 라디오 즐겨들은 청취자분들이 반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또 이렇게 또 찾아주셔가지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1: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또 문자들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한번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이크로바님.
0: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던 뮤지님이 나온다고요? 한키라 많이 컸네. 대단한 한키라 짝짝짝 반갑습니다. 뮤지님 라디오 DJ 다시 또 해주세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형이 혹시나 DJ 다시 하실 수 있으세요? 솔직하게?
0: 아, 뭐 절대 안 할 겁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그 일주일에 그쵸. 이 4, 5일 정도를 이
1: 할애해야 된다는 게
0: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성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
1: 맞아.
0: 근데 그 마음에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또 할 수도 있겠죠.
1: 형이 근데 워낙 뭐 알려진 것 이외에도 사실 DJ도 하시고 의류 사업도 하시고
0: 네네.
1: 이런 약간 컬처 이런 팀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형님.
0: 맞습니다.
1: 그런 것들도 하시는 게 워낙 많아 가지고
0: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뭐 하나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 스스로.
1: 아, 형이 음악이란 본체가 있잖아요.
0: 뭐가 잘 되면 그거 하나만 하겠지.
1: 본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0: 대박이다.
1: 저희 소속사 라이머 대표님이 네. 야 이거
0: 제일 좋아.
1: 금전적으로 좀 될 것 같다. 네.
0: 이런 그 정도 조회수 넘으면 그 하얀 이를 드러내시면.
1: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0: 그치야. 네. 한 번 더 가야 돼.
1: 어, 네. 그래서 좀 뭐 리메이크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시리즈로 한번 계속해서 해볼까 이제 시도 겸.
0: 아 혹시 그래서 발매된 게 이번 정인 씨의 장마 리메이크인가요?
1: 어 장마는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원래는 언젠가 한번 내가 꼭 불러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0: 네.
1: 그래서 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장마라는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0: 네.
1: 잘 안 들었어요 원곡을.
0: 어 왜요?
1: 나중에 내가 저걸 부를 때.
0: 아.
1: 이 멜로디적인 리듬감 쪽에 제가 젖어들까봐
0: 아, 영향받지 않으려고
1: 지금도 솔직히 정확한 정인 씨가 부른 그 멜로디와 정확한 멜로디와 박자를 저는 아직 잘 몰라요.
0: 이게 뭔가 좀 해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의도치 않게 계속 좀 들으면 그렇지, 영향을 받으니까
1: 그거를 따라갈까봐
0: 그치 그치 네, 네. 아, 그리고 워낙 또 원곡의 임팩트가 또 센 곡이기도 하니까
1: 그리고 심지어 이 노래가 녹음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겨울에 녹음을 해서
0: 아
1: 그때 내려고 했는데 조금 정성스럽게 후반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0: 어.
1: 정말 장마 시즌에 지금
0: 공교롭게 공교롭게 장마 시즌에 네. 뭐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진짜 좀 이렇게

0: 근데 저희 이런 여운 좀 갖고 그대로 안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혼자

아, 너무 좋은 라이브였고, 네, 이어서 2부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리메이크 신청곡 그리고 사연들 좀 만나볼 텐데요. 저희는 빠르게 광고 한 번만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 시작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끼 라더 시즌즈 정한혜의 샴페인. 오늘은 뮤지씨가 재해석한 신곡 장막처럼 리메이크 곡과 사연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시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며칠 전 남친이자 제 유일한 마라탕 메이트와 헤어졌습니다. 울상을 하고 버스를 탔는데 마침 사랑한 만큼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제 얘기 같아서 혼자 창문에 기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마라탕만큼 남친을 사랑했는데 이제 마라탕은 누구랑 먹죠? 뮤지의 사랑한 만큼 신청합니다.
1: 마라탕을 이제 누구랑 먹어야 될까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2: 이런 식으로.
1: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마라탕 누구랑 먹어야 될까요?

0: 쟤든 색스폰 소리 들어볼. 아. 아 죄송합니다. 이게
1: 아, 마지막에 최혁 선생이 앞쪽에 앞쪽을 아니, 밟으신 거죠?
0: 아니죠. 약간 지금 밑을 못 보시고 잠깐 아, 낮은 아, 계단에서 이제 좀
1: 아, 네, 살짝 휘청, 헛디디셨구나.
0: 네, 휘청거리신 겁니다.
1: 아 네. 살짝 헛디디신 우리 최혁 선배님의 성대모사까지 들어봤고 아, 귀한 성대모사 감사드리면서 예, 예, 예. 아, 성대모사 여우 나왔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든 시간 뒤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5: 이카운트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한 키라 더 시즌즈 정한혜의 샴페인 개그맨으로 위장하고 있는 탑티어 뮤지션입니다. 우리 뮤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 시간마다 사실 제가 외롭게 좀 고군분투하는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 네. 다행히 오늘은 뮤지랑 도전 좀 한혜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미션인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나와라 로봇.
2: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맞구나.
2: 리메이크를 사랑하는 두 뮤지션 한혜와 뮤지를 위한 맞춤형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고 광고 음악으로도 사용됐던 명곡 바로 제주도의 푸른 밤인데요. 이 노래의 일부 구간을 듣고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 한 소절을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성공하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비오는 날 먹기 좋은 우동 쿠폰 보내드리고요. 실패하면 한혜는 장마 보컬 챌린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챌린지 중독자니까 딱히 벌칙 같진 않겠죠? 그럼 준비됐다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0: 프로포즈 뭐.
1: 아, 뭐뭐뭐뭐 구경하며.
0: 구경하며. 어, 프로포즈 구경하며. 어?
1: 프로포즈가 아닌 거 같고. 사진들을 구경하며?
0: 사진들을 구경하며. 아니에요?
1: 동영상들 구경하며?
0: 동영상들.

0: 쪽이었습니다.
1: 호텔 나쁘지 않은데.
0: 같은 곳에서 같은 호텔에 너무 웃겼고.
1: 투숙하면
0: 투숙 가는 호텔들이 많아. 거기 또 약간 포도로 시작하는 호텔도 있고.
1: 체크아웃
0: 체크인 체크아웃 윤경희님, 요즘은 릴스 찍기 구경하며.
1: 요즘 지금 릴스 찍기겠죠.
0: 그러니까 차하면서 많이 찍는데. 아, 아무튼 뭐 미션은 실패를 했고요.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끼라 더 시즌즈 정한의 샴페인. 좋아하는 리메이크곡, 추억이 담긴 리메이크곡,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리메이크곡.

0: 네, 태연 씨 버전의 제주도의 푸른바 듣고 왔고요.
1: 아니 제가 지금 노래 나가면서 네. 한혜 씨가 조금 시리어스하게 본인의 정체성을 갖고 앨범을 낸 지가 얼마나 됐냐?
0: 네.
1: 그러니까 4, 5년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항의 아닌 항의를 지금 네. 뭐 하는 거냐 지금.
0: 너의 그런 좋은 재능 왜 썩혀?
1: 왜냐면은 제가 한혜 씨가 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초기에
0: 네.
1: 제 앨범에 참여를 부탁을 드린 아티스트였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저 아. 작업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0: 아.
1: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0: 아, 그러니까 네. 형님이 또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좀 진득한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 제주도의 푸른 밤 들으면서 갑자기 고민 상담하고 있었는데 노래가 끝나버려가지고 그 여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아무튼 빠르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1: 아 무조건 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또 옆에서 사실 너무나 성실하게 음악 작업을 해주시는 또 선배님이신데 제가 항상 이게 맨날 탱자탱자 음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1: 퀴즈만 몇 년째 맞히시는 겁니까 지금?
0: 노래 가사 맞추는 게 재밌다.
1: 퀴즈 왕이에요?
0: 네, 노래 가사 맞추고 남 연애 참견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런 활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1: 음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피부가 먼 곡?
1: 날 사랑해서 떠난다며 눈물 짓던 그대의 말을 믿을 수 없죠. 하지만 나의 전부였던 그대가 힘들어하기에 잡을 수 없었죠. 약간 이제 좀
0: 저는 미안합니다. 말 도중에.
1: 아닙니다.
0: 사랑해서 떠난다는 말이 난 정말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노래지만 이제 개인적인 네. 개인 피셜. 난 이게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랑해서 그렇죠. 떠난다.
1: 그런 코드가 90년대 2000년대 되게 많았잖아요.
0: 그렇죠. 90년대는 또 괜한 사람 하늘로 보내고 막
1: 맞아. 항상 하늘에 대고 노래를 많이 해. 네. 맞아. 이 노래구나. 이대로 내 곁에 있어야 해.
0: 알아요. 이 노래 좋죠.
1: 안 돼요.
0: 이 노래 좋죠.
1: 그랬는데 이제 싸우고 헤어졌는데.

0: 수수하시네요. 이 두 분이 그런 가사를 싸우고 나서 이런 노래 가사를 보내주고 그걸로 그치. 인해서 또 마음이 풀리시고.
1: 지금 또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그런 낭만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장은숙님, 발렌타인데이에 나한테 초콜릿이랑 선물 다 받아놓고 화이트데이 전날에 헤어지자고 했던 전 남친 생각나서 NCT 드림 캔디 신청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이거는 제가 이제 정확히 아는데 네. 다른 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데이에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쩔 수 없지만
1: 어쩔 수 없지만
0: 아니, 무조건입니다.
1: 아니면은 또 좀 대학생 시절에 너무 좀 이렇게 금전적으로 부족할 때
0: 아이 그거
1: 너무 쪼잔해요? 그게 무슨 너무 셉셉이에요?
0: 아니 뭐 비싼 게 아니더라도 마음만이라도 같이 뭔가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0: 그럼 헤어지는 게 맞지.
1: 여유가 없는 거지. 여유가 없는 거. 아니면은 발렌타인 때 너무 좀 이렇게 선물을 받아버려가지고 화이트데이 때 이제 그게 상응하는 걸 막 못 주는. 아, 그런 상황 아닐까.
0: 아, 이렇게 자꾸 때. 긍정적인 얘기로 사람들을 혼란시키면 안 됩니다.
1: 공감 DJ요.
0: 아, 예, 다른 사람 생긴 거 무조건입니다.
1: 네, 예. 다른 사람 생겼습니다. 예. 은숙님. 4566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시죠.
0: 네, 내일 일 끝나고 예전 회사 동료랑 항정살 목살을 먹기로 했습니다. 고기를 기다리며 두근두근한 이 심정을 이 노래로 달래고 싶습니다. 경서 너를 생각해.
1: 아, 이제 고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네. 신청을 해주신 건데 고기 좋아하시나요 형님?
0: 저는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안 좋아합니다.
1: 오, 이유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0: 일단 한 두세 점 이상 넘어가면 물려요.
1: 아, 소고기가 좀 그렇죠. 특히나 네. 지방 있는 부분은.
0: 그리고 전 태어나서 스테이크를 단 한 번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1: 어, 진짜요?
0: 뉴욕에 가서도 어? 정말 유명한 집을 갔는데도 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맛과는 좀 동떨어진 네, 음식입니다. 오, 메뉴입니다.
1: 이게 좀 살찌지 않는 사람들은 확실한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형 한 번도 태어나서 뚱뚱해 본 적 없죠?
0: 뚱뚱이라는 게 기준이
1: 그냥 이렇게 누가 봐도 어 풍채 좋으시네요. 어. 뭐 이런 느낌 한 번도 없으시죠?
0: 그래서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맛을 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 가지를.
1: 여러 가지를.
0: 근데 이제
1: 조금 조금씩.
0: 들어오는 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치. 포만감을.
1: 포만감.
0: 근데 저는 포만감을 느끼면 네. 조금 예민해져요. 불편하고.
1: 맞아. 형이 항상 얘기하셔. 네. 같이 한잔 할 때도 나는. 네. 안주 많이 먹으면 불편하다 얘기 형님이 하셨었죠. 맞아. 네.

0: 주셨습니다. 아무튼 또 곡이 기다리며 경서널 생각해 신청해 주셨고 이 중에서 우리 아까 원곡 일기예보에 그 김지현님 신청곡 걸어놓고요. 계속해서
1: 아 신청곡 왜 이렇게 많이 들었죠? 얘기 좀 하지 대화 좀 하지
0: 세 개 했는데 네. 하나 들어드리네요.
1: 우리 얘기 좀 해요.
0: 계속해서 리메이크하면 생각나는 노래 왔어요. 보내주세요. 네. 소개된 분들께 청포데이드 쿠폰 드리고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이고요. 형님 네. 한 곡 나갔대요.
1: 한 곡 나갔어요? 네. 아, 네. 아유 너무 말을 하고 싶은데
0: 얘기가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그럼 김지현님이 신청하신 노래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올게요.

0: 나만의 자유로운 공간, 네. 모자 착용과 마스크를 이제 그게 안 통해요.
1: 아, 형님이 형만의 스타일이 있으셔서 그래.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남자 중에 형님이 네. 바지 제일 짧게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0: 아, 그 바지 아니 속옷이에요.
1: 거의 속옷을 밖으로 입고 네. 입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0: 네.
1: 진짜 거의 허벅지 위로 오시는 정도의 바지를 또 입고 다니시는
0: 그래서
1: 분이어서.
0: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제주도를 왔다 갔다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아, 공항에서 뭐 이렇게 다 가려도 더 유치해지더라고 이게 점점.
1: 그렇지. 네, 가린 뮤지니까 그냥.
0: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종종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맞습니다.
1: 제주도 가면 보통 좀 중문 쪽에서 주무시고 호텔에서.
0: 저는 지금 이제

0: 메이크 곡 신청 사연.
1: 아, 사연 그만 보내세요 여러분들. 아. 얘기 좀 나눠.
0: 한곡 소개해가지고. 네. 요거 휴밍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제가 처음 좋아하게 된 리메이크 곡은 선인장입니다.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 있다거나
0: 마음이 다치는

0: 참여를 하는 거지라는. 네. 근데 재미로 봤을 때는 그치. 확실히 빼까만한 재미가 아, 없죠.
1: 재미가 없죠.
0: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뭐 방송에서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술자리에서 아, 취하잖아요. 그냥 웃기죠. 치트키예요, 치트키.
1: 아 진짜 웃기죠. 네. 뭐 모든 문장이 뭐 제대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0: 어, 그, 저는 유머 1번지 다음은 빼까다.
1: 오 클래식하다. 네. 사실 뭐 술자리 백가영님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나 뮤지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 결이 있잖아요. 뮤지 탁재훈 이명준 어떤 결인지 아시겠죠? 라는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뭐 인정하시나요?
0: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준 형이 진짜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여기 한번 초대해 보세요.
1: 저희가 갑자기요?
0: 아 진짜 웃겨요. 이 형이 진짜 웃기신 분이에요.
1: 아 저도 형수님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전화번호를 그 교환하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네. 다음 날 갑자기 너 일 하나 할래?
0: 예 그런 대뜸 저한테 제가 라디오 무슨 관계자도 아니고 네. 제가 무슨 라디오 국장도 아닌데 저한테 라디오 DJ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그걸 왜?
1: 저도 그 당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이 어떤 재단에서 무슨 랩하는
0: 진짜로
1: 그런 일이었는데
0: 뜬금없는 제안을 좀 하세요.
1: 진짜 그게 도움이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호 마음대로 듣고 왔고요. 오늘은 덥다 더워 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뭐 알바하는 게 뭐 다른 일도 쉽지 않겠지만 사실 이렇게 또 더운 날에 그 동물 탈수고 전단지 돌리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왕 하시기로 한 거 어떻게 좀 파이팅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거게 아니고 어쨌든 목표가 또 있으니까 또 사야 할 물건이라는 게 또 확실히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딱 하면은 이거 살 수 있다라는 좀 빠른 목표 가지고 한번 힘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힘이 날 수 있는 얼음 동동 띄운 세숫대야 물냉면 추천드렸는데 그냥 냉면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좀 시원한 사이즈가 가미가 된 세숫대야 물냉면이 제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시원하게 정말 힘든과 고됨 그리고 더움이 다 잊어버릴 만큼 크고 맛있는 냉면 드시면서 고됨을 다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아님, 탈 벗고 얼음 동동 띄워진 냉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크, 사연자님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냉면엔 만두도 같이 시켜야죠. 사이드 메뉴 필수! 라고 하셨고요. 세스테아 냉면집 가면은 이렇게 좀 그 갈비 만두 같은 거 있잖아요. 자삭 이게 쪄가지고 금방 쪄가지고 나오는 거 그런 거 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조호선님, 동물 탈수고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알바 끝나고 얼음 동동 물냉면 한 사발 하면 기가 막히죠 라고 하셨고요. 그러게요. 뭔가 쓰면은 뭔가 좀 낯 가리던 사람도 용기도 조금 생기고 또 어린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한 번씩 좀 상상은 해보는 알바고 일인 것 같은데 아 이 날씨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좀 충분히 휴식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건강 해치지 않으면서 하시길 바라겠고 내일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1: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제로 위제로
1: 과식게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쇼리실라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칠링 뮤직에서 들려드린 노래 6088님이 신청하신 에픽하이의 Fly였습니다. 2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시고 일 시작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힘들면 저는 어떡하죠? 아 어떡해 직장생활 20년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뭐랄까 근로소득을 버는 걸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근로소득을 벌고 있지만 궁금합니다. 20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오래 이제 일하셨을 텐데 그리고 막 토요일도 이러고 그죠? 쉽지 않네요. 근데 20년 후에도 제가 6088님 얘기를 들어보니 쉽게 해결되지 않은 힘듦인 것 같으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쵸. 하지만 저도 6088님이 추천해 주신 플라이 듣고 나서 힘을 좀 내봤습니다. 근데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 일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이랑 또 소통도 하고 직장인이지만 또 이렇게 재밌는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전 굉장히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년이란 시간차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로 백투더 차트 이 시간은 10년 전후의 노래를 넘나들며 함께 듣는 10 years 차트 차트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1992년과 2002년 멜론 연간 차트에서 3위부터 1위 했던 곡들 감상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잘 극복하셔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지금도 잘 지내고 계셔요.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금자탑을 이룬 2002년 차트 3위엔 원년 멤버 이승철 씨가 합류했던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밴드 넥스트의 데뷔 음반에서 도시는요, 방송 출연 없이도 1992년 9월 음반 판매 1위를 기록하면서 연간 차트 2위에 올랐네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넥스트의 도시인. Hey, yo, you

꺼내어들었지. 왜 그토록 많은 고민의 낱말들이 그 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지. 그 오랜 기록들이 어두운 거미줄에 쌓여있는 동안, 물론 힘겨운 날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깜짝 놀랄 만큼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 지금은 모두 힘겹다고 하겠지. 하지만 다가올 날들을 상상해보면 어떨까. 세상은

타고 날려버린 먼지들이 10년이나 지난 일기 위에는 수북이 쌓여 있었지. 왜 그토록 많은 외로움의 낱말들이 그 위에 덮여 있는지. 그래, 지금 힘겹다고 생각하는 날들도 언젠가 다가올 날에는 다시 돌아오고픈 시간일 거야. 세상은

너의 네 마음도 같이 뜨거워지고 얼어붙어 가던 너의 하늘도 나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니. 네가 알던 나는 좀 달라졌어. 이제는 그날처럼 웃지도 않고 자라나던 불안함은 결국에 새카맣게 나의 우주를 삼켰어. 불이 붙어 뜨거웠던 심장은 까맣게 그을려 타오르지 않아. 열이 식어가는 나의 하늘은 그날의 내 모습만 자꾸 그리더라.

0: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하귤이랑 카라 향이 맛있대요. 날씨 탓인가 입이 자꾸 상큼한 걸 찾는데 이 두 친구로 기분 전환 좀 해봐야겠습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와.

프로답게 또 신입이다 보니까 절대 늦지 말자 하고서 1시간 전에 무조건 출발을 해요. 근데 오늘 중간에 정말 여의도를 코앞에 다 와놓고는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처음 왔던 데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을 두 번을 잘못 든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왼쪽으로 가려서 왼쪽으로 갔는데 그 왼쪽 길이 두 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왼쪽 길 중에 그 왼쪽을 또 가야 되는데 그 오른쪽 왼쪽 길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길 설계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서울 도시 설계 누가 했니? 나 진짜 지각할 뻔했잖아 오늘 너 때문에. 빨리빨리 출발하길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차 속에서 진짜 식은땀을 흘리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을 오갔는지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와 생방송에 지각을 하는구나, 두 달도 안 된 신입 DJ가 지각을 해서 생방송에 늦는구나, 정말 폴킴 너 미쳤다, 제대로다. 다행히도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0925번님께서 오 저도 상큼한 것만 찾아요. 폴님은 상큼한 거 뭐 좋아해요? 저는 새콤한 거, 신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몬, 라임, 귤, 뭐 식초, 초 들어간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식초가 들어간 감자칩 이런 것도 좋아하고 신 거면 다 좋아해요. 이미아님께서 저는 그래도 일반 귤이 맞나요? 한라봉은 못생기고 예쁘게 동그란 거는 천양일걸요?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저도 한라봉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한라봉은 약간 위에 뽕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약간 뭔 말인지 알죠? 서양 귤같, 서양 배같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네. 정효미님께서 너무 더워서 그런지 상큼한 과일들이 땡겨서 요즘 카페에 가면 레모네이드만 시켜 마셔요. 저도 에이드 종류를 많이 안 먹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입니다. 신맛 좋아하는 사람, 고수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음식에 이제 엣지를 더해주는 이런 향신료들, 이런 향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 세계의 미식가다. 네, 아니면 말고요. 정민서님께서 상큼한 거 좋아하면 미식가 같아요. 우리 남편도 저보다 새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미식의 세계는 신맛의 세계라고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말 맞죠?

커피 너무 마시고 싶어요. 아, 디톡스, 다이어트의 디톡스. 이렇게 안 먹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안전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8344번님께서 풀키님 안녕하세요. 안산의 요거트 매니저입니다. 너무 더워 정신이 없네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부탁해요. 아, 또 요맘때쯤 이렇게 시원하게 요거트 마셔주면 기분 너무 좋죠. 더우니까 아,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제가 얼음 가득 채워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진미정님의 신청곡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곡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휴가라기보다는 잠깐 연차 써서 어디 멀리 바람 쐬러 놀러 나온 느낌의 곡들이랄까? 되게 기분 좋아지는 선곡입니다. 3092번님께서 회사 땡땡이 치고 나왔는데 회사가 땡땡이를 칠 수 있는 곳인가요? 회사 땡땡이 어떻게 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폴킴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커피까지 받으면 땡땡이 더 보람찰 것 같아요. 땡땡이를 보람차게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잠깐 듭니다. 네, 되게 땡땡이란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땡땡이는 저도 좀 많이 쳐봤거든요. 근데 회사 땡땡이는 어떻게 라디오 저 땡땡이 좀 쳐봐도 될까요? 보람차게 땡땡이 하시라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0554번님께서 지금 수원 팔달산 언저리에서 훌라후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단백질 음료 하나 들고 회사 뒤 팔달산으로 나왔어요. 3일째입니다. 칭찬해주세요. 산스장 은둔의 고수들 보며 훌라후프 하는데 땀 범벅. 오늘 500g은 빠지겠죠? 그럼요. 이제 작심 3일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도 나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됩니다. 네, 오늘까지는 진짜 무조건 나가야 되고요. 내일 나가면은 진짜 인정. 혹시 내일도 나가면은 인증샷 하나 보내주시면 커피 보내드릴게요. 네.

정신 차려. 운동 계속해야 돼. 외쳐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약간의 혼 좀 내주세요. 오호. 그래요. 헬스장 러닝머신. 저는 러닝머신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TV 보거나 드라마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도 있고. 어차피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머신 위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813번님, 러닝머신, 올라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거울 한번 보시고, 네. 우리 올라갈지 말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로 해요. 혼내달라고 했으니까. 4281번님, 제주에는 상큼한 애망도 있답니다. 수확 한 달 앞둔 애플망고 떨어지지 말라고 열매 달아매는 중이에요. 아, 애플망고를 애망. 저는 정말 아, 우리나라에 내가 모르는 과일이 이렇게 많구나. 너무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애플망고가 아니라 무슨 커다란 앵두 같아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 사진에서 그런가 너무 맛있게 익었는데요. 엄청 달고 안에 열어보면은 진한 노란색의 망고.

이 프로 너무 괜찮다. 내일 재밌게 경기 보라고 치킨까지 준비해주는 그런 라디오가 있다.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튀기냐 굽냐 다리냐 날개냐 많이 이렇게 갈리죠. 오늘 저희는 이 주제를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순살 파세요 아니면 뼈 파세요? 아, 뼈 파 처음 들어보는데. 자, 다시 한번 순살 파세요 뼈 파세요? 자, 어떤 파인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1번 순살파, 2번 뼈파.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으로 투표하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치킨 콜라 세트 드릴게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찍어야 될지 아니면 많이 뽑힐 것 같은 쪽으로 지금 해낼지 약간 그게 고민일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어려운 포인트.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정말 반으로 딱 갈리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순살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닭은 무조건 뼈가 있어요.

정말 감도 안 온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치킨 순살 파냐 뼈 파냐. 지금 아 지금 게시판 난립니다. 지금 문자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싸우고 지금 몇 번이 멕시코고 몇 번이 대한민국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아 전쟁터입니다. 네. 3411번님께서 뼈파 역시 뼈가 있어야 치킨이죠. 뼈가 없으면 너겟입니다. 이거 내 마음. 뼈가 없으면 그거는

그래서 태권도장 사범님 하는 아줌마입니다. 순살파입니다. 양 많이 더 많잖아요. 우리 사범님들 내일 치킨 먹자. 오, 사범님들 좋으시겠다. 2109님께서 저희 식구 4명 인천에서 서천으로 2박 3일 캠핑 가고 있어요. 저희 식구는 만장일치로 아뼈입니다. 아, 이 집안 아, 내 스타일이네. 자, 오늘 더 많은 표를 얻은 쪽은, 아,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미식의 국가였습니다. 뼈파였습니다. 밖에 우리 팬 지금 주저앉았어. 어떡해. 순살파가 20%밖에 없어요. 뼈파가 80%. 뼈파의 완승 압승입니다. 부부부부부. 아, 내가 기분이 좋네. 뼈파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치킨과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어제 이제 송 배우님이랑 멕시코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제 멕시코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저한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국 너네가 이길

부럽네. 약간 나를 열받게 하는 주제들에 대한 토크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1316님께서 폴킴님의 노래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저도 함께 좋아하게 된 여자입니다. 9년 연애 후 작년 11월에 헤어졌어요. 저희의 모든 여행, 기념일,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0170번님께서 학부생들 방학해서 학생들 시험지 채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동 중에 들었는데 집에서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응원해 주시면 학생들 점수 즐겁게 주겠습니다. 아, 저 항상 저는 선생님이 돼본 적이 없어서 이 채점을, 이 많은 인원의 채점을 어떻게 매번 다 할까 의문이었거든요. 아,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겠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제가 이렇게 문자 읽어드렸다고 신나서 막 틀렸는데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8207번님께서 폴님, 이게 바로 키캡이라는 물건입니다. 처음 보죠? 불도 들어와요. 저 8207번님, 제가 어제 들었는데 키캡은 한물 갔대요. 키캡을 이제 아직 아니에요? 뭐야, 나한테 어제 키캡은 이제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 도대체 내가 알아서 유행을 좀 따라가볼만 하면 왜 유행은 항상 끝나는 것인가?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유행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 유행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유행을 시작해야겠어. 우리 나만의 유행, 가요광장의 유행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기로 해요. 제가 다음에 이상한 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뭔가 유행거리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까 그 주제 스포에서는 살짝 기대가 이제 안 되긴 하거든요. 뭐 로이킴? 정승환? 네, 아무튼 저희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하늘색의

0: 이렇게.
1: 근데 저를 따라하시는 분 중에 가장 네. 싱크로가 좋았어요.
2: 아 그래요?
1: 네. 아 요거 진짜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들 따라해 주셔가지고 많이 봤는데 오늘 저 좀 깜짝 놀랐어요.
2: 아 이거 어려워요. 그 중간 광고 나갈 때랑 연습했거든요. 혼자서
1: Never the rest.
2: 중간에 호통 한 번씩 확 쳐줘야 되니까.
1: Never the rest.
2: 짤랑짤랑 으쓱으쓱님께서 재영님 오늘 패션은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그대는 패셔니스타. 요즘은 그 페도라 안 써요?
1: 아 페도라는 이제 혁이형만 쓸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약간 휴양지룩.
2: 그니까.
1: 예예
2: 오늘 약간 뭔가 그 되게 고급진 느낌이 좀 있었어요.
1: 아 진짜? 오. 아 오늘 또 약간 뭐랄까 이 고급진 곳에 오다 보니까 또 오늘 약간 하늘색인데 네. 오늘 저는 약간 그 땅 느낌으로 하늘과 땅.
2: 아 땅이에요? 예. 나 약간 나 그게 나무.
1: 예, 토.
2: 3802번님께서 페도라 웃겨요.
1: 아 예. 아 진짜. 웃기다기보단 멋있는 거죠. 예. 저거는 멋있는 거예요.
2: 아 그런 거예요?
1: 예, 저거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2: 아 우리가 미쳐 올랐네.
1: 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저거는 멋있는 거.
2: 페도라 웃긴 거 아닙니다. 네, 멋있는 거예요.
1: 네, 페도라는 멋있는 거예요.
2: 정효미님께서 재형님 브라운 계열 색상 착장 입고 오셔서 그런지 완전 곰 같아요. 근데 약간 웜톤인가 봐요. 이런 톤이 너무 잘 제가 입으면 저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이런 갈색 계열이.
1: 아 진짜요?
2: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약간 되게 멋있는 남자 느낌이 좀 나요.
1: 저는 근데 저도 진짜 파란색 옷을 많이 입어봤었는데

0: 로 나뉘잖아요. 아, 다섯 가지 정도.
1: 다섯 어떻게 다섯 가지죠?
0: 뭐 이제 머리, 네. 세수, 네. 양치, 어. 몸, 네. 발.
1: 아, 그렇죠. 예. 아, 발과 몸은 또 별도로.
0: 발을 그거 있잖아요. 그 칙칙 뿌리는 거.
1: 아,
0: 그걸로 하니까
1: 깔끔하게.
0: 예. 그거 이제 그 뭐든 다 닦이는 그걸로 발 닦으니까.
1: 아, 강력한. 원래 그 발, 원래 발용이 발용으로 안 쓰시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0: 아, 요즘에는 발용 아니더라도
1: 성성으로
0: 예,
1: 쓰죠.
0: 오만 대 다 쓰잖아요.
1: 그쵸,
0: 예. 근데 어쨌든 그거 한 다섯 개인데 예. 그냥 칙칙 뿌리고 물로 이렇게 끼얹으면 끝이니까.
1: 맞아.
0: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네. 뭐 트리트먼트 아~ 뭐 이런 것도 하시고.
1: 맞아.
0: 그리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네. 그 여성분들이 화장실에서 네. 이뻐지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어, 뭐 안에서 뭘 하길래 이뻐지나요?
0: 뷰티 타임, 뭐 털 정리나 뭐 이런 것도 하고.
1: 정말 미치겠네.
0: 예, 예, 뭐 그런 이뻐지는 아, 시간이
1: 아, 저, 아, 예, 관리 타임.
0: 관리 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오랜만에 들어보는 게.
0: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해봤자 면도밖에 없으니까.
1: 맞아. 저희 예. 머리도 짧고 남자들은.
0: 그러니까요. 예.
1: 77 엉이님께서 10분이면 양반인데. 맞아. 10분도 안 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0: 군대에서는 3분만에 씻어야 되는데요.
1: 아, 근데 군대 사실 군대에서 진짜 제일 깨끗하지 않아요?
0: 군대에서 제일 깨끗하죠.
1: 군대에서는 진짜 조금만 냄새나도 그쵸. 옆에 군인들이 다 싫어요.
0: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오이빈으로 씻기 때문에
1: 요즘에 오이빈으로 안 씻어요.
0: 아, 요즘에 안 씻어요?
1: 아니, 언제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아, 저는 오이빈으로 씻어가지고.
1: 요즘에는 머리가 없지만 다 제일 좋은 순한 샴푸 이런 거 다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니, 머리가 없는데 왜 샴푸로 씻지? 나는 다 비누로 감았는데.
1: 송현주님이 10분 이내에 씻어야 피부에 좋다던데요.
0: 오, 진짜요?
1: 맞아. 너무 오래 씻는 것도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0: 따뜻한 물로 씻으면.
1: 김경민님께서
0: 나도 10분 전으로 끝납니다. 매일 샤워를 하니 그냥 샤워기로 물 한번 싹 뿌리면 끝.
1: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매일 샤워를 하니 그냥 샤워기로 물 한번 이거는 행구 아니에요?
0: 좀 약간
1: 비누칠은
0: 좀
1: 해줬으면 좋겠다.
0: 태토처럼 씻으시나 보네요.
1: 너무
0: 예,
1: 태토다.
0: 예, 완전 네. 태토시네요. 예.
1: 박옥부님께서 저희 집은 양치 빼고 3분이면 나와요. 진짜 씻은 건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씻긴 씻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손에 비누칠을 뭐 거품을 내서 이제 몸에 바르잖아요. 그냥 약간 지나간 거예요.
0: 아~
1: 살짝. 그러니까 어딘가는 아~ 안 닿았을 수도 있어.
0: 아, 지나오다.
1: 네.
0: 아,
1: 하지만 예. 메인 부분들은 아마 다 지나가긴 했을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네. 3분 중에 약 2분은 네. 그 진짜 중요한 부분 딱 내쓰고 나머지 1분은 그냥 대충 지나가는 거죠.
1: 맞아.
0: 예, 빠르게.
1: 지금 밖에서 우리 작진이 눈을 막 꼭 감고서
0: 예, 예, 네, 지금 KBS니까.
1: 네, 절레절레 하십니다. 5398님께서 양치는 3분씩 하시긴 하는 거죠.
0: 아, 저 그러니까 양치를 하는 거는 뭐 3분 네. 이게 몇 번이었죠? 30번씩이었나요? 10번씩이었나요? 뭐 약간 있잖아요.
1: 근데 10번인가 30번밖에 안 해요?
0: 이 한쪽 그 한쪽 당.
1: 아, 네,
0: 근데 그 제가 최근에 저도 좀 배운 게 있는데
1: 네.
0: 그 양치할 때 치약 성분이 네. 그 이빨에 남아 있어야 이게 불 쏘라가지고 코팅이 되는데
1: 오.
0: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 물로 헹구잖아요.
1: 아, 너무 많이 헹구면 안 되는 거예요?
0: 너무 많이 헹구면 안 된대요.
1: 오.
0: 그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 이빨을 코팅을 해줘야 된대요.
1: 아, 그런 거예요?
0: 예,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1: 아,
0: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약간 서양 그 해외 분들은 이렇게 헹구지 않고 뱉기만 하고
0: 뱉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0: 뭐 설거지도 해달라라고 네. 얘기할 때 속으로 아, 설거지 원래 하려 그랬는데
1: 공부 하려 그랬는데 정리하라고 정리하려 그랬는데
0: 설거지 끝나고 빨래도 좀 저기 다른 것도 건조기 돌려줘 하면 아 돌릴라 그랬는데
1: 그거 하려면 말을 해 그럼 약간 기미 세서 갑자기 하기가 싫어져
0: 그러니까 아, 하려 그랬는데 시킨 사람처럼 되잖아 약간 와, 이런
1: 맞아,
0: 느낌
1: 맞아.
0: 다 하려 그랬는데 네.
1: 근데 또 말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378님의 신청곡입니다. Fly to the Sky의 아 나 이 노래 이제 듣기 힘들어. 오. 이거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0: Sea of Love.

0: 잘 네. 합의했고
1: 합의했어요.
0: 예예예.
1: 아, 나 왜냐면은 이 바람 소리조차 너무 느끼하게 들려가지고 지금 약간 무슨 기름이 이렇게 바람 날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0: 예, 예. 아, 뭐 덕분에 또 예. 그 환희 형님은 광고도 한 편 찍으시고
1: 아 해가지고. 그래요? 아 괜찮다.
0: 예, 예. 아, 뭐 또 아 그런 서로 윈윈이 되었습니다. 예.
1: 그럼 여기서 이제 돈 달라고 해야겠다.
0: 아니 아니.
1: 저 쉐어 달라고.
0: 아니 아니.
1: 피식대학 정재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소울 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의 주제는 촌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씻으라고.
0: 아하.
1: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는 근데 긁히는 정도가 아니고 아 이분이 아까 그 테토남 그 물만 뿌린다는.
0: 아 그러면은 냄새가 아, 나는 게 맞아요.
1: 그러니까 비누칠을 안 하셨네.
0: 예, 예. 물만 뿌리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1: 그 물도 비린내라는 게 있습니다. 물 비린내 있잖아요. 예. 컵도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하면 냄새 나잖아요.
0: 예, 예. 어, 그럴 네. 수 있기 때문에 뭐 바디워시라든가 비누라든가 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 아니 궁금한 게 다시 씻으라고 하면은 그럼 그때는 비누칠을 하실까요?
0: 제가 볼 때 밖에 나가서 그냥 주무실 것 같아요.
1: 아 그게 빠를 수도 있겠다.
0: 삐쳐가지고 그냥 아, 빠를 수 내일 씻을래 하고 아. 씻는 건 하루에 한 번이야 정했어.
1: 맞아. 노건율님께서
0: 네, 저는 내비 없이도 갈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내비 켜 할 때 긁혀요. 서운해.
1: 네, 남자들은 그냥 하면 되는데 긁히나 보다.
0: 근데 내비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1: 그러면 내비가 왜 있어요?
0: 약간 잘 아는 길이 있잖아요.
1: 아 그렇긴 하죠.
0: 잘 알 때가 있잖아요.
1: 근데 또 내비가 이 교통 현황 같은 걸 또 반영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0: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내비게이션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어떤 그 추상적인 영역에 우리의 어떤 그런 영감적인 부분으로 가는 그 운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갔는데 뚫리네? 맞지? 내가 내 길대로 가니까 뚫리지? 이제 그럴 때 희열.
1: 나중에 그런 대결이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0: 어떤 대결?
1: 내비대로 가는 기사님.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단체 줄넘기님께서 회사 끝나고 퇴근길에 친구랑 약속이 있었습니다. 분명 내가 먼저 연락해서 잡은 약속인데 친구가 늦게 나오더니 한마디 합니다. 아 맞다. 너 있었지? 그 순간 웃으면서 넘겼지만 속으로 살짝 삐쳤습니다.
1: 아 정말 그 이거는 네. 뭐랄까
0: 민망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1: 예, 그쵸 그쵸 약간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 사실 좀 뭐 약간 준 거죠 그 아. 너 좀 일찍 다녀라 좀 준 거죠 느낌을
0: 그냥 근데 친구니까 삐치는 거지 친구가 아니었으면 그쵸, 화도 그쵸. 났겠죠
1: 아 반대로 얘기한 거구나 아, 늦게 나온 친구가 아 맞다 너 있었지 그쵸, 거구나
0: 그쵸.
1: 아 이러면은 너무 경우 없다 이건 긁힌 게 아니라 이거는 안 돼 맞아야 돼요 진짜.
0: 아니 이 친구 밥 사야 돼요
1: 아 이 친구 밥 사야 돼요
0: 커피든
1: 진짜.
0: 밥이든 예. 사야 됩니다
1: 아니면은 이 친구가 이제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그 늦게 온 친구한테 한마디 하면 돼요 너 아직 안 갔어?
0: 마지막에?
1: 아 마지막에
0: 아 괜찮다 아 이런 예. 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1: 반대로
0: 너 아직 안 갔어?
1: 너 아직 안 갔어? 오 너 오늘 오래 있네? 이런 거
0: 너 왜 왔어? 약간 이런 거 네. 예. 2446번님께서 네. 폴킴이 유행에 둔감한가 보다 키캡도 이제 알고 왁풋볼도 모르고 아 나 왁풋볼 어제 들었는데 왁풋볼이 뭐였더라?
1: 키캡은 저도 알고 있는데 왁풋볼이 뭐죠?
0: 뭐, 왁풋볼 뭐였죠?
1: 왁풋볼이 뭐예요? 왁풋볼
0: 왁 부시는
1: 왁
0: 부셔
1: 볼인데 왁왁 부셔가지고 막 가지고 노는 그런 건가 보다.
0: 아 맞아. 나는 그 볼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 슬라임 같은 거잖아요. 나 이걸 부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부시지?
1: 아 그 소리가 약간 부시는 소리가 나서 그런가?
2: 이렇게 부드덕
1: 해가지고. 그게 뭐 심신의 안정이 된다고 얘기를.

0: 폴킴의 가요광장 쿨 FM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끼리 수다 떨다 보니까 왁부부를 모르는 거에서 크게 현타가 오고 있었어요. 네. 8334번님께서 왁부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네. 궁금한 게 약간 어릴 때도 이제 막 뭔가 슬라임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만지면 인체에 좀 안 좋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고무차르 같은 거. 오,
0: 아, 요즘은 만지고. 이렇게 요즘 좀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좋게 나오는 거겠죠?
1: 아, 뭐 왁부부를 또 만지시는 수많은 사업자분들이 계실 테니까 아. 예, 그냥 뭐 몸에 좋게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혹시 모르니까.
0: 네, 말을 제가 바꿀게요. 근데 눕고 잘게요. 왁부부를 위해서 누워서 잘게요. 제가 죄송해요.
1: 예, 예. 수많은 사업자분들이 또.
0: 아, 네. 아, 그렇게 말하면. 예. 9803님께서 네,
1: 작년 우리 회사에 서로 반말하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동기들한테 다 반말하는 후배들이 저한테는 반말을 안 해요. 좀 삐쳤어요.
0: 어, 왜 그러지?
1: 이거,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으니까
0: 나이가 많아 보여서
1: 불편한 거야. 아, 좀 불편해요. 약간 그러니까 같은 동기 동갑 그 선배님들이어도 그 뭐랄까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선배랑은 좀 덜 친해지고 싶다 혹은 아, 좀 아직 좀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혹시 좀 반말했다가 좀 불편해하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0: 9803님이 되게 위험 있게 생기셨나 보다.
1: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평소에 어조가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약간 중점에 좀 무서우신 느낌이라면 먼저 다가가서 그럼 더 무서울래요?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잖아요.
0: 막 한참 나이 엄청 많은 선배님께서 와서 폴킴아 말라. 못 나요. 어떻게 나.
1: 아, 못 나. 아, 더 깍듯해지지. 어, 내가 뭐 실수했나?
0: 어, 제가 그걸 어떻게 그래요.
1: 예,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0: 박태준님께서 친구랑 카페 갔습니다. 내가 먼저 이 집 디저트 맛있다 해서 데려갔는데요. 친구가 케이크 한 입 먹더니 사진은 잘 나오겠다. 아, 속상했어요.
1: 아, 속상한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박태준님께 네. 제가 또 이런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이제 같이 간 친구도 맛있게 먹고 싶어서 간 걸 거 아니에요. 오. 근데 이제 맛에 불만족했을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장점을 찾아서 얘기해 주신 거죠. 아. 이 안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맛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 오. 친구가. 근데 걷다 대고 맛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내가 진실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게 너무 싫은 거야.
0: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 음이 있잖아요. 아, 사진 너무 예쁘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사진은 잘 나오겠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와 달콤하다. 와 디저트다.
1: 우와 단맛이다.
0: 우와 진짜 달콤해.
1: 우와 설탕 맛이 느껴진다.
0: 우와 크림 진짜 부드러워. 와 진짜 생크림 같아. 아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부정적인 표현은 굳이 안 해도.
1: 아 근데 저는 사진은 잘 나오겠다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사진 잘 나오겠다.
0: 그렇게 말하면 인정.
1: 텐션 높여서. 사진은 잘 나오겠다.
0: 그 대신에 옥타브 위로 얘기해야 돼요. 사진은 잘 나오겠다. 아니고 사진 잘 나오겠다.
1: 한 옥타브 올려서. 네.
0: 좋아요. 네. 박재님.
1: 네, 박재님이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서 같이 산책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요즘 이 길 이쁘다 하고 데려갔는데요. 친구가 주변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여기 그냥 동네 길 아니야? 그 말에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살짝 삐쳤습니다.

0: 5 개봉하면은 같이 보자고 했는데 애냐고 해서 긁혔어요. 어른도 토이스토리 좋아할 수 있잖아요. 유유.
1: 아, 토이스토리는 명백히 어른을 위한 영화죠.
0: 맞아요.
1: 이거는 그 어른의 추억과 뭔가 이 그 도 그 그
0: 동심
1: 동심을 다시
0: 어렸을 적의 기억 추억인 거죠. 아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3까지밖에 못 봐가지고 아하. 그 다음 내용을 잘 모르는데 네. 이제 그 어른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0: 점원분이 동생이랑 사이가 좋네 라고 해서 진짜 긁혔어요.
1: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는 거죠.
0: 성숙해 보였나 보다. 성숙해 보였나 보다.
1: 아유, 근데 그래도 뭐 저기 동생이니까 다행이죠. 뭐
0: 근데
1: 어머니라고 하거나
0: 분명 점원분은 진짜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말을 하신 걸 거예요.
1: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동생분이 아마 돈이 더 많아 보여서 지갑 열려고.
0: 아, 그래서 일부러. 예, 예, 예. 자, 요즘 하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 듣고 올게요.

0: 저는 이제 위가 그 위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아.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스타일. 네. 그래서 많이 드시는 보면은 너무 너무 부러워요.
1: 진짜로?
0: 정말 종류별로 정말 저도 입 한 가득 시켜서 막 먹고 싶거든요. 아, 그게 안 돼요.
1: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이 약간 좀 슬림하군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살을 찌우고 싶으면은 좀 무리를 해야 돼요.
1: 아, 진짜 부럽다.
0: 아니 힘들어요. 진짜 많이 먹고 싶다니까요.
1: 부럽다. 난 좀 적게 먹고 싶은데 계속 들어가.
0: 같이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1: 아, 제가 식사 한번 같이 한번 해야겠네.
0: 서로 주문을 해서 바꿔서 먹어볼까요?
1: 저는 사실 그 식사 주문하면은 네. 중간에 반찬으로 정식 메뉴 하나 또 시켜서 먹기 때문에.
0: 뭐라고요?
1: 저희 회사는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예, 저희 회사는.
0: 아 식비 많이 나오겠다.
1: 예예예. 예, 예.
0: 아 진짜.
1: 아낄 수 없지. 네.
0: 0208님.
1: 네. 친구 데리고 영화 보러 갔는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입 엄청 크게 벌리면서. 그래서 하품하는데 긁힘. 하품도 옥타브 올려서 해라. 하품은 옥타브 아, 올려서 해도 이거는 뭐
0: 아, 이거 영화관에서 다른 사람 다 쳐다보겠다. 아 진짜 아, 아, 너무 피곤했나 보다.
1: 이거는 사실 그냥 보러 갔으면 안 돼. 그러니까 데리고 갔으면 안 됐던 아, 것 같아.
0: 그쵸.
1: 충분한 사전 조사로 이 친구가 과연 이런 영화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얘기하고
0: 맞죠.
1: 사실 저도 옛날에 네. 이런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있어요?
1: 저는 오히려 미안했어요. 근데 긁혔다기보다 데려갔는데 네. 영화가 진짜 누가 봐도 재미가 없는 거.
0: 어떻게? 그러니까
1: 내가 진짜 보러 가자고 사정사정해서 친구 두 명이랑 같이 갔는데 아~ 셋이서 너무 진짜 전 대한민국이 다 같이 실망한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0: 아, 뭔지 궁금해.
1: 예. 근데 그걸 보고 나오면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0: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1: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영화는 이래서 취향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서로 서로 같이 가려면.
0: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는 그래도 그러니까 보러 가는 것에 조금 더 의의를 두는 편이기도 해요. 그냥 약간 영화관을 가고 또 가면은 뭐 사 먹고 막 이런 것도
1: 그렇죠. 그런 것도 재밌죠.
0: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데이트?
1: 그러면 사 먹을 때 또 우와 이걸 다 먹어?
0: 네, 제가 방금 뭐 사 먹고 하잖아요라고 말은 했지만 저 죄송한데 저희는 거의 안 사 먹긴 합니다. 왜냐면 다 못 먹어요.
1: 아 진짜로?
0: 다 못 먹고
1: 팝콘이랑 저거 핫도그 같이 시킨 적 없어요?
0: 안 시켜요.
1: 떡볶이 시켜본 적 없어요?
0: 떡볶이를 영화관에서 먹을 수 있어요?
1: 헐.
0: 떡볶이를 어떻게 영화관에서 먹어요?
1: 요즘 떡볶이도 팔아요. 요즘 별의별 거 다 팔아요.
0: 혹시 순대 이런 것도 파나요?
1: 아 그럼요.
0: 아 순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휴.

0: 왜? 하는데 나 상처받았어 유유. 나도 이거 살 수 있다고.
1: 그러니까 무리를 왜 했냐고요.
0: 근데 이미 산 거잖아요.
1: 맞죠.
0: 이거 산 거잖아. 근데 네가 왜는 이건 옥타브를 올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1: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우리 가요광장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이렇게 긁힌 적 있다 말고 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긁혔을 것 같아 라고 문득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시다면 이건 좀 말을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 친구 아무리 친해도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말 이쁘게 해야죠.
1: 아 너무 멋있다. 너 진짜 좋겠다.
0: 야 진짜 잘 샀다.
1: 야 너무 멋있다. 야, 너...

0: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표정 관리하는 우리 어른들도 아이처럼 솔직한 표정을 짓게 될 때 있죠. 반가운 사람을 불쑥 만났을 때, 넘어질 뻔해서 깜짝 놀랐을 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마주했을 때요. 꾸미지도 감추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그 찰나 얼굴에 드러납니다. 가끔은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가면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눈치 보지 않고 크게 웃고 얄미운 사람 있으면 슬쩍 흘겨보기도 하면서요. 뭐 어때요? 내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안 보였어. 엄마 생각만 났어. 친구들하고 노는데 놀 수가 없었어. 엄마 생각난. 이런데 엄마가 행복했다면 서운하지만 애는 지금 가서 엄마 생각이 뭐예요? 야구 보고 응원하고 맛있는 거 먹고 아이가 행복한 시간 동안 엄마도 꼭 그만큼만 행복하세요. 6033. 저는 50대 후반 돌싱남인데요. 7시에 첫 데이트 갑니다. 걷기 모임에서 알게 된 그녀와 첫 저녁 식사인데 너무 떨려요. 긴장 푸는 법 좀 알려주세요. 와, 여러분, 아니 50대 후반에도 첫 데이트 나갈 수 있죠? 그럼요, 암요, 암요. 아이고, 진짜. 그리고 일단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긴장 그렇게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50대 후반인데 막 긴장해서 내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상대 여성으로 보기. 어머, 이분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막 떨고 계시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걷기 하실 때도 이렇게 몸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고 그 정도만 풀어주셔도 돼요. 이게 몸에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긴장도 풀리거든요. 아무튼 제간에 첫 데이트 44분 10초 남았어요. 어떡해.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스위티 사랑하기 좋은 날. 안녕하세요. 샐러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00년생입니다. 곽수빈님. 이 시간에 항상 일하고 있어서 처음 사랑하기 좋은 날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가해서 라디오 틀어놨어요. 손님들이 다 라디오 듣고 계세요. 잘했죠? 잘하셨어요. 혼자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고맙고 감사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샐러드 가게 아니면 버스, 택시 이렇게 다른 분도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켜놓으신 분들 진짜 고마워요. 00년생

0: 나를 세심히 챙겨줬다. 하루는 입단대회 예선에서 탈락하고 혼자 울고 있었는데 그 애가 음료수랑 빵을 사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 속상한 건 알겠는데 몸까지 상하면 어떡해. 다음 대회가 있잖아.

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19살이 되어 마지막 입단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그는 입단에 성공했다. 프로기사 합격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러브스토리 같았어요. 혹시 이별 이후에 다시 연락해보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프로기사가 됐으면 어딘가에서 소식을 알게 됐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어떤 대국을 치렀고. 왜냐면 한때는 진짜 프로 바둑이 진짜 전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때, 왜 응답하라 1988 보면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 태기도 프로 기사였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많은 프로 기사들, 바둑 기사들이 사람들의 정말 영웅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연락 안 해도 소식은 알았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박예리 씨. 이정숙 씨,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실패한 사람 같다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될 테니까요. 상대의 말.

0: 10cm Fine Thank You and You, NC야 기억날 그날이 와도 두 곡이었어요.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2: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3: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4: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코리안 테라피
7: 김소영 헤밀레.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8: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1분 1초 에픽하이 타루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

0: 잠시 후에는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 영어 보기 좋은 날 시작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영어 퀴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땅스

0: 장난감들의 이야기였죠. 바로
1: 그렇습니다.
0: 토이 스토리 5입니다.
1: 그렇습니다. 어제 개봉했죠, 우리나라에서도?
0: 네, 그렇습니다. 6월 네. 17일에 개봉을 해서
1: 성적도 좋죠?
0: 성적도 좋은데 무엇보다 이게 평점이 엄청납니다.
1: 네.
0: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평론가들도 좋은 평점을 주고 관객들도 더할 나위 없는 평점을 주고 있어서 9점이 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1: 언제나 토이 스토리는 신나다가 이렇게 울컥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성공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게 울컥하는 게 정말 저는 예전에 토이 스토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에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토이 스토리가 처음 나왔을 때 뭐 아주 어린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나이였었고 그리고 토이 스토리 3가 나왔을 때는 저는 이미 뭐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토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가 마치 제 인생을 관통해온 것처럼

0: 네. 배웁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맞게 됐고요. 다만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좀 있어요.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의 목소리를 맡았던 돈 리클스께서 돌아가셔서 그런 데는 이제 다른 배우들이 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것만 봐도 벌써 시리즈의 세월이 막 느껴지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방금 소개해 주신 릴리가 사실은 빌런이죠? 그렇다고 말해야겠죠?
0: 이 작품에서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시대가 변해가면서 우리가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먼 영화 토이스토리 1995년 발표됐던 곡이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1편부터 차곡차곡 보았는데 어찌 된 게 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보고 저는

0: 내가 알던 애들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니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가 이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게 됐었는데, 4편에서 좀 사건이 있었어요. 4편을 본 분들은 아직 애기였던 보니가 좀 너무 야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기였으니까. 그래서 장난감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있다가 이제 우디가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편인데요. 5편에서는 보니가 이제 8살이 된 거죠. 8살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옆에 쌍둥이 아이들이 있어요.
1: 옆집에.
0: 네. 네. 그 옆집 애들이 있는데, 이 보니가 너무 수줍어서 그 아이들이랑 놀자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어울려서 노는 게 좋으니까 이 아이한테 이 릴리패드라는 패드, 태블릿 PC를 선물을 해준 겁니다.
1: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
0: 어린이용으로 나온 거. 그거를 선물해 주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대와는 전혀

스토리 5를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태블릿 시대 그리고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 저도 이제 디지털에 굉장히 너무 많이 노출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 어쩔 수 없이 토이스토리는 이 멤버들이 뭉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면서 세월

6월 18일 목요일 송인경 씨의 보통날. 학창시절 어른들에게 질리도록 듣던 말이 있다. 친구들과 수다 떨며 깔깔 웃고 있으면 좋을 때다. 교복 차림에 맨 얼굴로 다니기만 해도

그런데 순간 깜짝 놀랐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오다니. 생각해보면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요즘 내가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퇴근길 마트에 들렀다. 참외가 피부랑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던데. 가장 노랗고 싱싱해 보이는 녀석들로 한 봉지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다.

드릴게요. 이건선 씨. 매립 콘센트 교체를 해보았어요. 너튜브 보고 하나하나 따라했는데 은근히 할만하고 성취감도 생기고 좋네요. 평생 뭐 하나 그럴싸하게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남의 손 안 빌리고 해보니까 뭐랄까.

잭스키스 예감 태사자 타임 두 곡이었습니다. 아침에 양산을 사서 남편에게 줬거든요. 6709 싫다고 하면서도 갖고 출근했는데 퇴근해서 그러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양산을 썼더니 동료들이 같이 쓰고 가자고 했다고요. 이젠 남자들도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자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사랑하기 좋은 날 6월 선물입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 MD 라보라토리스 AGX 세럼,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했어요. 근데 추위를 보아하니 멕시코전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오늘 경기 부담이 많이 되는 경기일 텐데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아유, 거기가 또 고지대여서 아마 되게 적응하느라 힘들 거예요. 아유, 고생 많으시고 잘 돼서 우리나라 쭉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수저 얘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제작진들이요,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문자 수저. 문자 수저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밖에 내 집 앞가게 잘못 지나치겠어 물어보고 그냥 썼지 잡혀 뿌리 잘린 꽃을 앞을 감흥 없지만 이 얘기면 달지 오렌지 끼고 와서 얘기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명량 예쁘대 What's your time and what's your life immortal 이번 꽃도 며칠 못가 사진 찍고 버려

이정국님. 5시에 눈이 떠져서 인천대공원 왔는데 한적하고 좋네요. 지난주에는 8시 반쯤 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좀 더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한적합니다. 5시면 에땡랜드 가도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너무 일찍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정국님? 근데 그 시간에 요즘

릴러 마일즈 트립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이영지 낮소리였습니다. 새싹분이세요. 반갑습니다. 4282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일찍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러 출근하는 소방관입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안전하게 행복하게 파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소방관님들 뵙게 되면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참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신 우리 4282님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우리 시민의 안전도 좋지만 4282님의 안전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4282님 반갑습니다. 이수정님, 햄디 어제 욕실 곰팡이 제거한다고 바로

그랬군요. 아,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아니, 욕실에는 왜 이렇게 곰팡이가 잘 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무시하고 지내다가 헐, 완전 까맣게 곰팡이 껴있는 걸 보고 저도 이제 그 제품 이렇게 짜가지고 하면은 뭐가 사라진대요. 광고를 보고 샀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딱 한번 짜놓고 바로 지우니까 또안 지워지대요. 그래서 수정님처럼 아, 좀 오래 방치를 해둬야겠다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깨서 그걸 지워본 적이 있는 기억이 나네요. 참 그때 그걸 지웠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오래 방치를 해야지 곰팡이가 지워지는 건가? 내가 키운 곰팡이도 아닌데 아, 내가 키운 걸까 하면서 다양한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제대로 없어지긴 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님. 얼른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수정님. 근데 딱 애들 깨면 일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잠시라도 눈 붙이셨으면 좋겠네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듣고 올게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2위 그리고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빅뱅의 뱅뱅뱅입니다. 2015년 6월 빅뱅이 두 달 연속으로 컴백했던 시기였죠. 뱅뱅뱅은 전주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대망의 1위 곡은 엑소의 런미라잇인데요.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최근에는 영화 K-POP 데모너터스의 사자보이즈 첫 등장신에 삽입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두 곡 듣고 올게요. 빅뱅, 뱅뱅뱅, 엑소, 런미라잇.

요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5년 6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곡 빅뱅의 뱅뱅뱅 그리고 1위 곡 엑소의 러브 미

진짜 너무너무 그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이때 아이돌만의 그 감성이 또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두 곡 잘 듣고 왔고요. 9606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 보내요. 저는 새벽부터 바다에서 걷는 중입니다. 멋지죠? 얼마 전 맹장 수술을 해서 원래 바다 수영을 하는데 회복 중이라 바다 수영을 못하고 걷고 있어요. 같이 바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아직 차갑지만 다 물에 들어갔어요. 하시면서 와, 여기 어디예요? 부산 아닌가요? 해운대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은 회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바다 수영이랑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에

0: 이름으로 다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 대학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1: 토익은 해커스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에 대비해.
6: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아주 서정적으로 시작하고 있죠. Love of my life. 내 인생의 사랑. 나의 인생 중에 가장 사랑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지칭을 한 거겠죠. Love of my life. 그 다음, You've hurt me. 당신은 나를 아프겠죠. You've broken my heart. Now you leave me. 라고 했습니다. You've broken my heart. 당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라는 또 다른 문장입니다. You've hurt me. 이것도 당신은 나를 아프게 했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도 쓸 수 있는 문장이겠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핵심 문장으로 You've broken my heart. 이 문장을 기억해 볼 거예요. You've broken my heart. You've broken my heart. 연습하고 계시죠? 당신은 내 마음을 무너뜨렸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라는 말입니다. Now you leave me. 그래놓고 당신은 이제 나를 떠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또 미션 문장 두 번째 찾아볼 건데요.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애절함을 담아서 가사를 아주 또렷하게 들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답 문장 찾으셨겠죠?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네,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찾으셨을지 함께 알아볼게요. Love of my life, can't you see?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 can't you see? 모르겠어요? Bring it back, bring it back. 그걸 돌려줘요 라고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겠죠. Don't take it away from me. 이거 들으셨죠? Don't take it away from me.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미션 문장 해결됐습니다. 여기서 이 take it away라는 것은 가져가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Don't take it away from me.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주세요.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왜냐하면 당신은 그게 what it means to me.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you don't know.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또박또박 잘 들어봤고 또 해석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내가 나이를 먹더라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라는 가사 들어보세요.

네, you will remember. 당신은 기억할 거래요. You will remember. 당신은 기억할 거예요. When this is blown over. 자, blow over이라는 동사 구 기본형을 기억하신다면 도움이 될 건데요. Blow over, 지나가다.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당신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죠. You've broken my heart.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ve broken my heart. You hurt me deeply. 이것도 가능하겠죠. You've hurt me deeply. You hurt me deeply. You've broken my heart. 두 번째, 그걸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맞아요. Don't take it away from me.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on't take it out of my life. 네, 내 인생에서 빼앗지 말아달라. 라는 문장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나이를 먹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야.
1: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2: 하이엠 솔루텍
3: 1544-8777. 아니,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안직환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외근 나갔다가 너무 더워서 키오스크로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요. 실수로 아이스가 아닌 핫커피를 시켰어요. 이 더위에 어쩔 수 없이 뜨거운 커피를 마셨어요.

같으면서도 제가 핑계를 대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운동을 저녁에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는 없고 자면 되니까 아침 운동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1895님 열심히 운동하면서 콩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와 숲에 어떤 산책길 같은 둘레길 같은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이런데 산책하고 막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 참 우리 상쾌한 아침 가족분들 덕분에 제가 항상 눈으로 이렇게 호강을 하네요. 너무 풍경이 예뻐요. 우리 5207님 1895님 오늘 아침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잊지 않고 저희 상하에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사진까지 남겨주셔서

0: 몸이 안 좋다.
1: 거짓말이죠. 네.
0: 거짓말이긴 하죠.
1: 예.
0: 아니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가기 싫어.
1: 친구들끼리 진짜 한데. 오랜만에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아 네. 이렇게 당일에 약속을 파토를 네. 낸다? 이런 진짜 천하의 네. 몹쓸
0: 저 당일
1: 이런 친구가

0: 하면서 귀 쫑긋 열어두시고요. 안전운전.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상쾌하게 아침 시작하네요. 7203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0: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 아울렛 뾰로로로로
2: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3: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4: Yes, I will.
5: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23도, 낮 최고 기온 역시 32도로 계속해서 30도 이상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도 지금 폭염특보 해당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 조정식 FM 다이빙
2: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어떤 그 게시물이 있을 때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이런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82님.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빨간 팬티를 입고 출근하며 출석합니다. 대한민국 멕시코도 잡지야! 아, 하셨는데. 그럼 뭐 누가 보지도 못... 아, 응원할 때 바지를 벗고 하실 생각인 거예요? 마음만 가져간다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은주 씨. 식디 오늘 퇴근하고 부모님이랑 영화 보고 묵은지 감자탕에 소주 한잔 하려고요. 저 감자탕 귀신인데 오늘 야근 당첨 안 되려고 부지런히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파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아, 부모님이랑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저녁에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오전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첫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조정식식 아마 퀴즈입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마 퀴즈.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667 식식이고요. 저요, 노래방 실력 뽐내볼게요. 전화주세요.

독서원정대, 3번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이렇게 세 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기다릴게요. 자,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키키의 4-4.

님도 선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내분들 자랑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권현진 씨께서 우리 아내 셔츠 사이즈는 대. 어디서 셔츠를 사시길래 대중소로 팔아요? 권현진 씨 선물 드립니다. 5849님도 우리 아내 김혜진 위장 사이즈는 완전 특대. 오케이. 5849님도 선물 드립니다. 오늘 따님들 뭐 아내 자랑이 많네요. 박서연 씨, 우리 큰딸 남친 신용대 선물 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앵콜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선물 드립니다. 아, 김경철 씨도 아들아 가보자 서울대 보내셨고, 6986님 무조건 지키자 우리나라 골대 이렇게 또 너스레 떨고 또 가족 자랑들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또 가족 자랑 또 보태주셔서, 0762님 어제 치맥 먹은 우리 와이프 얼굴 넙대대 우리가 또 사랑하는 오답은 또 이런 결이에요. 예, 아이 다 사랑합니다.

약간 설레발 주변에 나 진짜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 하면 진짜 이렇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뭐 이런 징크스. 내지는 중요한 발표나 회의가 있을 때 전날에 손톱 발톱을 깎아야지 마음이 편하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우리 청취자님처럼 중요한 날 나는 빨간색 팬티를 입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메이크업을 할 때 뭐 이런 데 신경을 쓴다라든지 중요한 발표 있는 날은 눈썹 좀 바짝 올린다 뭐 이런 거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어 들었어로 올게요.

0: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뾰로로로롱.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5: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6: Yes, I will.
7: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0: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1: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한석규입니다. 근데 우리 석규가 왜 안 보여? 어? 혹시 벌써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보러 간 건가?
2: 네, 석규 왔습니다.
1: 아니야, 안 갔구나.
2: 근데 경기 이따 10시에 시작하잖아요. 마음만큼은 이미 멕시코 과달라하라 했습니다.
1: 그래, 아마 방송 듣는 씩씩이들 마음도 그럴 겁니다. 근데 환율 올랐죠. 유류 할증료 만만치 않죠. 해외 한번 나가는 게 제법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아쉬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다른 방식으로 해외 식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2: 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지 못하는데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다는 거예요?
1: 그럼 떠나지 못하면 이국적인 분위기와 맛을 우리 곁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0: 잘한다 근데.
1: 안 그죠?
0: 난 실수할 줄 알았더니 잘하고 자빠졌네. 거기서 파는 고급 식료품을 들여왔는데 이건 매출이 예상보다 3배 이상 진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2: 엄청난 인기네요. 경쟁이 치열하군요. 아니 갑자기 백화점 가기가 귀찮아지는데.
0: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홈쇼핑에서도 해외 브랜드 편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링클 크림, 이탈리아 왕실에 납품하는 올리브 오일 참치. 와 올리브 오일로 참치를 했어. 100년 전통의 허니드롭 캔디까지 집에서 클릭 한번 하는 걸로 다른 나라의 먹거리 식문화를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국 것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먹거리를 즐기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그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3: 안철수 씨,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어요?
0: 조금 전 해외 먹거리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정식 씨 혹시 그 참외라고 들어봤나요?
3: 참외 노란 참외.
0: 어?
3: 다른 뭐 참외 과일이에요 아니면은 참외?
0: 정식 씨 참외를 참외라고 하신 겁니까? 아 정말 실망입니다가 아니고 정답입니다. 요즘 일본에서 우리나라 과일 참외가 참외라는 이름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3: 좀 발음이 비슷하긴 한데 참외가 참외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0: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참외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지난해 일본으로

0: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을 해외 소비자들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참외 껍질 많이들 깎아내고 드시겠지만 껍질에 그 무슨 그 배 뭐더라 베타카로틴과 각종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좋은 게 있으니까는 깨끗하게 세척을 한 뒤에 껍질째 섭취를 하시면 참외의 온 기운이 여러분의 와. 몸에 모이는 것입니다.
1: 좋은 기운이 여기 또 모인다. 마지막으로도 이제 우리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님을 또 안 만나볼 수가 없는데
0: 제가 나왔는데 바로?
1: 바로 괜찮을까요? 지금 GH님께서는 좀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카이치상 참외 스키데스까? 저는 참외를
0: 좋아합니다.
1: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하이.
1: 저는 참외를 평소에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0: 그렇게 길게 말한 적 없습니다.
1: 참외 스키 됐을까?
0: 참외.
1: 그렇습니다.
0: 딸스키.
1: 여름에는 특히 참외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0: 하이.
1: 대단히 좋아합니다.
0: 참외 스바라시.
1: 참외는 대단합니다. 한국의 농가 참외를 더 맛있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성주 참외.
1: 성주 참외를 특히 저희는 좋아합니다. 하이. 일본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외를 좋아할 수 있도록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0: 하이.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강서구 단결님의 질주를 저지해보겠다. 퀴즈에 자신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요. 선물 푸짐하게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수줍음 많으신 분들도 익명으로 도전이 가능하니까 도전장 많이 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벌써 지금 큰일입니다. 목이 안 좋아서 물을 많이 먹었는데 아까 전에 그 성인용 기저귀 금비금비라도 지금 차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성은 씨, 아, 차 안 막히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막힘. 그쵸 이럴 때 있죠. 그 병원에서 많이 그런데요. 병원에서 오늘 좀 한가한데 이게 되게 금지어라고 하던데 그 의사 선생님 뭐 간호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

0: 승리를 위해 제 목다위는 좀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저귀를 칠 준비가 되고 강릉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승리를 할 수 있다면
1: 7천만의 함성이 울려.
0: 자, 7천만 7천만의 팬댕진 청취자 여러분들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활약할 것 같은 선수의 이름을 보내주십시오. 문자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 게시판입니다. 대한민국

0: 저는 좀 극성입니다. 극성 팬입니다. 함께 가리라. 금빛 사장님, 기저귀를 보내주십시오. 김영임 씨, 손흥민 선수를 역시 외쳐주셨고요. 기관님, 이강인 선수를 외쳤습니다. 딴딴 딴딴 딴.
1: 우리 모두 함께 최고가 아닌 최선을 위하여.
0: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승리하는 337 박수를 제 구령에 맞춰서 함께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까?
1: 우리이기 때문에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빛과 함성이 하나 되는 순간 꿈은 이루어집니다.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여파를 받고요. 지금 노원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는 32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반대 방향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한남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 서초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0: 레간자 스타일의 도전자 서울 강서를 대표하는 단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화곡동에서 스타예요. 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산책을 매일 하시는데 강아지도 지금 약간 지금 연예인병에 지금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화곡동의 라이징 스타 강서구의 단결님입니다. 아 오늘 그 한결이랑
1: 네.
0: 그죠? 네.
1: 네.
0: 지금 네 담비랑 지금 응원을 네.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아 네네. 네. 아, 간단한 응원을 좀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0: 아 담비랑 한결이의 응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담비랑 네. 한결아.
2: 네.
0: 잘 잤어?
2: 네.
0: 아 오늘 아빠 이길 것 같아요. 여보세요.
2: 네.
0: 아빠 이길 것 같아요.
2: 네.
0: 아이 좋습니다. 담비랑 한결이가 아빠 응원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2: 네.
0: 삼촌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흡 맞춘다. 호흡 맞춰. 하나, 둘, 셋, 넷.
2: 응원. 화이팅.
0: 어, 이건 어떤 스타일의 응원이에요? 최애나 언니
1: 네, 맞아요.
0: 스타일이구나.
1: 네, 캐치캐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0: 따따따따따 이걸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네. 안무를 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0: 그런 그 느낌의 그 진행들이 사람들을 되게 편안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1: 저 진중한 스타일이에요. 아. 원래는 엄청 진중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예. 아침에 또 그렇게 진중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에너지를 맞습니다. 좀 먼저 드려야죠. 그죠?
0: 맞습니다.
1: 아, 근데 웃음소리가 너무 네.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웃을 때, 에?
0: 아, 감사합니다. 저,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는 거예요. 아, 좋아요. 네, 아직 그 결혼하셨나요?
0: 아, 아직 미혼입니다.
1: 어, 여자친구는요?
0: 여자친구는 그 올해 초에 헤어졌습니다. 아, 예.
1: 어, 이제 어떻게 이별의 상처가 좀 아물었어요? 6월인데.
0: 어,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올해가 또 가기 전에 또 여자친구가 예. 예쁜 또 여자친구가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1: 자, 우리 우유님이시고요. 어, 네. 서울 강서의 단결님과 맞붙습니다. 자, 네. 천안과 강서의 대결입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자, 구호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단결.
0: 우유.
1: 아, 확실히 어, 경력자여서 단결님이 어, 먼저 좀 외쳐주셨는데 동시에 만약에 외친다면 오늘은 기회가 아, 단결님한테 갑니다. 우리 우유님이 끝번호가 7이네요.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2: 네.
1: 기회는 한 번이고요. 그리고 제가 문제 읽을 때 정답이 뭔지 알겠다 하시면 제 문제 끊고 구호 외치셔도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배우 윤여정 씨는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사를 새로 쓴 인물입니다. 그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작품 한국계
2: 단결.
1: 단결님이 벌써 빨랐어요. 정답은요?
2: 미나리.
1: 미나리.

0: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빠빠이.
1: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0: 네.
1: 네.
0: 자, 우리 우유님이 탈락을 하셨고, 아, 우리 그 단결님이 지금 뭐 4승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마지막 5승 도전을 앞두고 있고요. 단결님.
2: 네네.
0: 오늘은 백화점 상품권과 블랙박스 중에서 뽑깁니다.
2: 네네.
0: 네. 2번, 3번 중에 골라주세요. 랜덤 박스. 네. 돌려주세요.
2: 2번.
0: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2: 예.
0: 아유, 오늘 그 담비랑 한결이한테 기운 받아가지고 제대로 승리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2: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담비 한결이 빠빠이.
2: 빠빠이.
0: 네. 자, 아, 퀴즈 고스톱이었습니다. 아, 응원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직접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청취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음력 5월 5일

0: 이렇게 단어 반글씨 선물 드리면서 자 너무 재밌었고요. 강혜종 씨와 함께 날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 네, 날씨 정보입니다. 여의도 거리 응원에 있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고요. 가벼운 더위가

0: 측면 공격수 퀴노네스 그리고 원톱 공격수 히메네스인데 수비수이자 주장인 몬테스가 이 남아공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우리 경기에 못 나오는 건 호재입니다.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이 키가 큰 몬테스가 못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높이를 이용해서 득점을 노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막 패스 이렇게 주고받다가 측면에서 네.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0: 맞습니다. 굉장히 그 패스 축구를 좀 잘하는 팀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또 왼쪽에서의 네. 우리 그 수비진들의 네. 움직임도 중요할 것처럼 이제 네. 보이는데요.
0: 맞습니다.
1: 오늘 만약에 우리 경기를 좀 잘해서 이기게 되면 조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0: 네, 그 오늘 우리가 멕시코를 이기면 2승이 되고요. 멕시코는 1승 1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전에 우리가 남아공전에서 지면 2승 1패, 멕시코가 체코를 이기면 똑같이 2승 1패가 되는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성적이 똑같으면 골드실보다 맞대결 결과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를 이긴다면 멕시코랑 똑같이 2승 1패라도 우리가 1위가 되는 거고요. 또 멕시코한테 진다면 1위는 못하겠지만 우리 조 최악 체인 남아공을 이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똑같이 2승 1패로 2위로는 충분히 32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2위 안에 못 들더라도 3위 중에 성적 좋은 8개 팀이 32강에 가기 때문에 32강 확률이 지금 오늘 경기를 아직 안 했지만 90%가 넘는다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출전국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1위를 확정 지을 수도 있는
0: 그렇죠. 오늘 만약에 2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지금 조별리그 경기 중에서 제일 먼저 32강을 확정 짓게 됩니다.
1: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또 우리 월드컵 하면 경우의 수 생각
0: 그렇죠.
1: 많이 했었는데
0: 그렇죠. 우리는 경우의 수 많이 따졌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깔끔하게 올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또 오현태 기자님 이렇게 또 오늘 꽉 끼게 또 타이트하게 네. 붉은 옷도 입었는데
0: 네. 네.
1: 자, 근데 이번 월드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0: 맞습니다.
1: 하죠. 네, 이 쉬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논란을 낳고 있다고요?
0: 네, 그 전반 22분 무렵하고 후반 22분 무렵에 3분씩 물 보충 시간이 있는데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서 이 선수들 건강 보호 차원에서 도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축구가 전후반전이 아니라 사실상 4쿼터 경기로 진행이 되는 건데 감독들은 이 시간에 전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3분을 끊어가면 상승세를 타던 팀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고요. 또 밀리던 팀이 전열을 정비할 수도 있어서 경기 결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이 광고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네. 선수 건강은 핑계고 돈이 목적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3분이 물을 마시고 체내 흡수하고 하기가 좀 짧은 시간이라 5분에서 6분으로 이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번 대회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일과 시간에 경기가 진행되는 게 특징인데
0: 네.
1: 학교에서도 좀 논란이 있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조별리그 1차전이 오전 11시에 있었고요. 오늘 2차전과 3차전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창 수업을 할 시간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경기 시청을 교사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은 보고 어떤 반은 안 보는 일이 생기고 있고요. 또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차전을 보여준 교사를 교장이 질책했다. 이렇게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는데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좀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수업 중에 축구를 보여줬다는 것에 학습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네. 방침을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1: 네.

0: 얘는 믿을 수 있는 돌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육에서 교육까지, 돌봄에서 성장까지 한국보육진흥원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의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1: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민지 씨가 오늘 면접 보러 가서 새벽에 목욕탕 갔다 왔습니다. 면접을 볼 때면 항상 합격할 것 같은데 결과는 불합격. 오늘은 제발 좋은 일이 축구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민지 씨가 해주셨는데 오늘 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민지 씨처럼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좋은 일만 가득. 우리가 오전부터 이렇게 또 깔깔 웃으면서 좋은 기운을 주고받았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하고요. 9697님이 식디 오늘 6, 7세 아이들과 어린이집에서 함께 월드컵 응원하려고 빨간 옷 입고 출근합니다. 응원 도구도 만들고 머리띠도 만들고 아이들도 기대 만발입니다. 아, 트리온다 공도 이미 구매해서 아이들이 지금 월드컵 홀릭이에요. 대한민국 파이팅! 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아, 4부 미남 임상엽 해설위원과 월드컵 상황도 살펴보고 멕시코에 대해서도 좀 분석해보고 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4부까지 잠깐 빠빠이.
2: 네,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5: 매일 오후 4시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6: 무서워, 너무 무서워.
7: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0: 빵빵 쿵쾅 쿵쾅 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1: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난주에 그 라디오 인생 첫 라디오였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셨었잖아요.
1: 네, 라디오 처음 나왔는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0: 아 그래요? 네. 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1: 너가 라디오에 왜 나오냐.
0: 아 진짜요?
1: 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0: 진짜 파워가 좀 느껴졌죠 프로그램에.
1: 네, 정식영 성공했구나.
0: 아 성공했어요. 아,
1: 느꼈습니다.
0: FM 대행진이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또 그 청취율의 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좀 놀라셨을 겁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어떻게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1: 내용은 이야기 없고 그냥 라디오 잘 들었다.
0: 아니 근데. 지난주에 임상엽 위원이 그 경기 예측을 했잖아요. 네네. 뭐 스코어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오현규 선수의 활약까지도 좀 예측을 했었는데 완전히 다 맞아떨어졌어요.
1: 그렇죠. 뭐 현규랑은 원래 워낙 친한 사이고 네. 지난 겨울에 제가 유럽 가서 만나기도 했고 네. 이 선수가 정말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일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진짜 그 오영규 선수의 활약까지 맞

0: 주변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했을 텐데, 야, 그 또 예전부터 이렇게 챙겨줬던 형한테 또 먼저 연락도 하고, 오영규 선수가 또 인성이 괜찮네요.
1: 네, 인성이 좋은데 이제 저한테 밥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은 이때까지 제가 다 사가지고
0: 이제 뭐 이제는 또 돈도 뭐 또 잘 벌고 할 거니까. 네, 그죠?
1: 이제는 형규 형이죠 이제.
0: 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경기 이제 그 쭉 보셨는데,
1: 네.
0: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었고 우리 팀 그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 홍명보 감독님 뭐 쓰리백 전술을 사용하면서 많은, 네, 비판을 받았잖아요.
0: 네.
1: 뭐 경기도 기대에 못 미쳤고. 근데 체코전에서는 쓰리백 전술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체코가 신장이 좋아서 이 측면을 활용한 공격과 크로스가 강점인데,
0: 네,
1: 대한민국이 수비시 5백 형태로 전환하면서 측면 공간을 통제한 게 또 승리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 뭐 청취자님들께도 이제 스코어 맞춰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상엽 선수와 같이 스코어를 맞춰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 FM대행진 선곡표에서 당첨됐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드컵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자, 이번 2016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또 화제가 된 나라, 카보베르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름도 생소하신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야, 우승 후보 스페인이랑 무승부를 만들었어요. 이번 월드컵처럼 좀 이제 참가국이 많은 월드컵이 아니면 사실, 네, 우리가 평생 못 봤을 수도 있는 그 출전국인데, 이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
1: 네, 봤습니다.
0: 어떻게 보셨어요?
1: 정말 저도 처음 들을 정도로 또 생소한 나라인데, 스페인이 경기 내내 또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퍼부었는데, 이 팀의 또 끈끈한 조직력과 투지 넘치는 수비를 앞세워서 스페인의 파상 공세를 막으면서 또 승점 1점을 또 첫 획득하게 됐고요.
0: 네.
1: 이런 아프리카 축구를 보면 뭐 뛰어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이런 숨은 원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뭐 신체 조건들이 워낙 좋고 또 뭐 리듬감이나 뭐 그쵸, 근력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스페인을 그때 박문성 해설위원도 저희 FM 대행진에 나와서 스페인을 우승 후보로 꼽았었고, 뭐 항상 우승 후보로 꼽히는 전통의 강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 이 스페인 슈팅을 그 골키퍼가 다 막아내면서 야, 스타가 됐어요. 보지냐 선수였었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 선수가 올해 40세인 또 베테랑 골키퍼기도 하고요. 현재 포르투갈 2부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또 월드컵 예선에서 10경기 8실점만을 허용하면서 이 카보베르데를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0: 네.
1: 또 월드컵 경기 스페인전에서 또 7개의 결정적인 선방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월드컵 첫 승점을 획득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카보베르데 이야기가 좀 많았었던 첫 주였고, 또 퀴라소도 그렇고요.
1: 그렇죠.
0: 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혹시 또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좀 또 주목해봐야 될 만한 국가가 더 있을까요?
1: 콩고 공화국이라든지.
0: 콩고도 이번에 잘했죠.
1: 네, 맞죠. 콩고 민주공화국이 또 포르투갈이랑 1대1로 비기면서.
0: 야, 이 포르투갈이 콩고랑 비겼어요. 이 엄청난 또 뉴스입니다.
1: 그렇죠. 포르투갈도 우승 후보의 한 팀이기도 한데, 콩고 민주공화국이 또 끈끈한 조직력으로, 네, 승점 1점을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뭐 포르투갈과 지금 뭐 스페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 매번 월드컵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나라, 또 메시의 나라, 이제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 네.
0: 메시가 이제 라스트 댄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우리 나이로 87년생이니까 40, 그렇죠?
1: 네.
0: 임상엽 위원보다 한 살 많고요.
1: 네, 맞습니다.
0: 아마도 마지막 월드컵으로 예측을 많이 하는데,
1: 네,
0: 브록 해트트릭을 저는 이제 월드컵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1: 정말 말이 안 되죠. 선수들의, 네, 선수 같은 느낌. 네. 뭐 정말
0: 스타들의 스타.
1: 네, 또 메시는 진짜 볼이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석이 달린 것처럼 붙어 있어서, 특히 좁은 공간에서나 드리블 능력, 뭐 탈압박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러한 능력들은 또 나이가 들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또 이런 풍부한 경험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노련해져서 또 경기를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월드컵 통산 16골을 이제 기록을 했고, 메시가 이제부터 골을 넣으면 계속 기록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 기대가 많이 되고, 호날두와 메시가 뛰는

0: 월드컵을 우리가 지금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 왔는데 이제 이 두 선수가 모두 출전하는 월드컵은 이번이 아마도 마지막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1: 그렇죠. 두 선수 다 나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우승 후보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서 다시 만난 세네갈에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바페 어떻습니까?
1: 음바페도 뭐 지금 스피드나 그리고 골 결정력 보면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또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거머쥐고 월드컵에 나섰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과 자신감이 또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니까요. 첫 주인데도 참 화제가 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또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아시아 국가들의 선전인데 우리도 승리를 챙겼고 일본도 네덜란드랑 혈투 끝에 2-2로 비겼고요. 뭐 계속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패하지 않는다라는 뉴스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라크가 노르웨이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뭐 이제 어쨌든 스타가 한 명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기대를 그래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1: 그렇죠. 홀란드라는 정말 대형 스트라이커가 있고 이 선수가 또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또 팀에 28년 만에 월드컵 승리를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0: 이번 월드컵 득점왕 누구로 예측을 하십니까? 아,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혼란 얘기도 했지만

0: 그 예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득점왕 누구로 봅니까?
1: 저는 음바페가 할 것 같습니다.
0: 음바페.
1: 네, 음바페가 뭐 최근에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득점왕을 거머쥐고 또 챔피언스리그 또한 득점왕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지금 골 감각이 정말 대단한 것
0: 같습니다.
1: 네. 저는 프랑스가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선수들 이런 조합이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만 봐도 또 파리 생제르맹이 네. 우승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우승 후보 1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럼 프랑스가 우승을 할 것이고 아마도 득점왕은 음바페가 할 것이다. 네. 임상혁 위원의 예측이었습니다. 자, 2026 월드컵 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1주차 경기들 쭉 봤을 때 어때요? 좀 골이 많이 나올 것 같나요? 이번 월드컵?
1: 이번 월드컵은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에이스들의 활약들이 정말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
0: 네.
1: 뭐 음바페 두 골, 홀란드 두 골, 메시 세 골, 케인 두 골 이런 우승 후보들의 또 에이스들이 또 골을 터트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월드컵이 흥미롭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로비 윌리엄스의 It's Only Us 듣고 와서 이제 멕시코전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제 뭐 진짜 뭐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같이 임상

0: 네, 모르면 물어보자. 임상엽 축구 해설위원과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뒤 10시에 치러질 멕시코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부상으로 빠졌던 배준호, 김태현 선수가 합류했다고요?
1: 그렇죠. 특히 수비수들이 부상이 많았는데 김태현 선수의 복귀는 앞으로 뭐 경기 일정을 이끄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배준호 선수도 측면에서 뭐 언제든지 조커로 충분한 역할을 해줄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복귀가 굉장히 반가울 대한민국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뭐 그런 얘기가 제일 많았죠. 첫 경기 체코전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원했던 대로 중요한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챙겼고 네. 이제 우리 조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한 상대로 여겨졌던 멕시코와 맞붙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궁금해하실 분들도 되게 많아요. 좀 어떻게 좀 잠그면서 경기를 풀어갈지, 뭐 무승부 작전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또 한번 붙어볼지 뭐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임상엽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1: 네, 멕시코는 정말 체코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거든요.
0: 네.
1: 멕시코는 뭐 기술과 민첩성을 갖춘 선수들이 중심으로 짧은 패스 그리고 빠른 움직임을 활용해서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국이 저는 수비시에 5백 형태로 내려서서 공간을 최대한 안 주는 그런 수비를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빠른 선수들을 배치해서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 위주의 형태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역습 위주의 경기를 아마도 하지 않을까.
1: 네.
0: 아, 그렇게 예측을 하는군요. 우리가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인생 첫 월드컵이 98 월드컵이었거든요. 98년 월드컵을 그쵸. 의식을 가지고 이제 처음 본 월드컵인데 그때도 우리가 멕시코랑 한 조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경기를 보면서 하석주 선수가 프리킥 골을 넣고
1: 네.
0: 막 이제 게임 치르면서 블랑코 선수였나?
1: 네네 맞아요.
0: 블랑코 선수 막 다리 사이에 공 네, 끼우고 이렇게 네. 막 개인기하는 모습 보면서 막 불안해하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패배를 했었잖아요.
1: 그쵸.
0: 블랑코 선수 좀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치차리토 선수
1: 네, 치차리토.
0: 아, 이제 또 우리 박지성 선수와 함께 뛰었었던
1: 네.
0: 네. 뭐 이런 선수들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번 월드컵에서 멕시코 선수는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1: 또 공격수의 베테랑 선수인 라울 히메네스 선수를
0: 히메네스.
1: 좀 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경험이 많고 유럽에서 또 명문팀에서 그쵸.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A매치 46골을 넣을 만큼 볼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잘 마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수비 쪽에서는 좀 어떤 선수가 좀 눈에 띕니까?
1: 퇴장으로 빠졌기 때문에 세사르 몬테스가 퇴장으로 빠졌거든요.
0: 우리 경기는 그래서 이제 뛰지 않고요.
1: 네, 우리 네. 경기를 뛰지 않고 몬테스 대신 또 멕시코 주장인 알바레스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 네.
1: 이 선수가 또 멕시코 주장이고 유럽 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예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발목 수술을 받고 이번 때에 맞춰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의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변수가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심판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테헤라 주심이 이번 경기 주심을 맡았는데 좀 카드를 많이 꺼내는 주심이라면서요?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조금 저희 대표팀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멕시코 선수들이 약간 조금 플레이가 거칠어요. 거기에 조금 반응을

0: 카드 관리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2차전 징크스가 있지 않습니까?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조별 예선 2차전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네, 우리나라인데 아까 98년 얘기를 했지만 98년도도
1: 네덜란드한테 5대 0으로 지면서 아, 네.
0: 충격적. 제가 그때 이제 보이스카우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야영을 했어요. 밤새.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조회를 한다 선생님이 우리가 히딩크의 네덜란드에게 5대 0으로 졌다라는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 모두 다 굉장히 그 슬퍼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2002년에 2차전이 미국전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도 네. 이제 무승부. 2006년이 프랑스랑 했나요, 2차전?
1: 네, 프랑스. 아, 비겼던 기억.
0: 야, 그때 어려웠다 우리. 네. 프랑스랑 또 비겼었고. 이번에 이제 2차전에서 그 징크스를 끊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느낌 자체는 우리 그 임상엽 선수도 징크스를 끊을 것으로 예측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1: 뭐
0: 아니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네. 뛰었던 동료들도 있고 그쵸. 후배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지만 그래도 그쵸. 또 이제 전문가시니까
1: 그렇죠.
0: 뭐 이런 말씀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측 어떻게 하세요?
1: 뭐 저는 무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0: 네.
1: 또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또 32개 팀이 올라가잖아요.
0: 네.
1: 32강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조금.
0: 자리 여유가 있다.
1: 네, 자리 여유가 있기 때문에.
0: 이번에 비겨도 괜찮다.
1: 네, 큰 부담이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 선수들은 경기를 더 잘하거든요.
0: 네.
1: 몸에 힘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럼 좀 짚어봐 주세요. 네, 스코어는 좀 몇 대 몇으로?
1: 저는 2대2로 비길 것 같습니다.
0: 2대2로 비길 것 같다.
1: 네.
0: 득점은 이 선수가 할 것 같다. 한 3명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1: 3명이요? 네. 3명이나요?
0: 뭐 2대2로 비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 저는 네. 오영규 선수가 또 한 골을 더 넣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0: 오영규 선수가 대회 이제 두 번째 골 넣을 것이다.
1: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넣을 것 같습니다.
0: 아직 두 명만 예측합니까?
1: 네.
0: 2대2를 네, 예측하셨기 2대2. 때문에. 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오연규 선수 또 예측하실 때 우리가 대단하다 말씀드렸지만 뭐 손흥민 선수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1: 네, 손흥민 선수가 조금 교체된 후에 좀
0: 네.
1: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0: 그만큼, 1차전에?
1: 네, 1차전에.
0: 2차전에 1을 갈고 나올 것
1: 네,
0: 같다.
1: 1을 갈고. 나올 것 같습니다.
0: 어시스트는 좀 어디에서 좀 나올 것 같습니까?
1: 뭐 이강인 선수?
0: 좀 뭐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1: 네, 결국 왼발이 좋은 이강인 선수 발끝에서
0: 어마어마하다. 이강인 선수 패스 성공률 봤어요?
1: 네 봤습니다.
0: 와 아니 저희도 같이 우리 팀 보는데 이강인 선수 그냥 패스하면 그냥

0: 조정식 FM 대행진 4부는 우리 금융그룹 시니어 브랜드 금비 제공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출근길 정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평소 금요일보다는 수월한 편입니다. 먼저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져 있고요. 반대 방향 천호에서 성수 쪽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4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의 하류부터 여파 받고 있고요. 이후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납니다.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성수대교 구간, 이후 한남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서행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는 앞선 사고 여파 남아 있습니다. 도봉 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34분 정도 생각하셔야겠고요. 반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짧게 막힙니다. 도심 안쪽 종암로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는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Like a rabbit
5: in headlights.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